0: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올해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특히 특대우대활동으로서 이번 우대활동은 천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며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대활동은 잘 이용하셔서 우리 잘 치료해야 되는 많은 만성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만성병 중에서도 우리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치매하면은 정말 치매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죠. 예.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60대, 70대, 80대에 들어서면은 제발 치매만은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노인에 들어서면은 다 바라는 바람이죠. 예. 왜냐하면은 일단 치매가 걸리면 내성시야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도 정말 옥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제 생각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는 거는 발병률이 점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 그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도 많이 가파르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런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치매는 우리 예방이 위주입니다. 예방. 일단 치매가 걸려서 심한 다음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라든가 치매 걸리기 전에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오는 한 개 퇴행성 질병이란 말입니다. 이 치매라는 것도.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란 건 주로 바깥으로부터 뇌 조직이 이 변두리 바깥으로부터 뇌세포가 손상하고 뇌세포가 굳어지면서 오는 치매고 그 다음에 뇌 중간에서부터 중간에는 뇌세포부터 위축 오면서 오는 거는 주로 우리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도 이거 내갱생 후부터 혈압도 온전한데고 뒷골이 풋풋하며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가슴이 후들후들하며 특히 머리
0: 네.
2: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예. 일단 성장하는 강의 듣고 그대로 보시면 죽고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도 그만큼 온전되고 어지럽지 않냐 죽고
1: 예.
2: 예. 그리고 떨림증도 저희보다 많이 좋아지고 해. 그리고 나 특히 이게 전례점이 있어 서면 보는 게 힘들고 차수도 많고 해. 시원하지 못하고 한참씩 조금 이렇게 돌려야 조금씩 누고 그래놓고 허리 아프고 잔등도 아프고 항상 몸이 영 피곤합니다 이러더니
1: 그렇죠.
2: 네, 그대 보지 않으니까 뭐 후부터 그대 서면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서면 보는 게 이전보다 영 조금 영 시원히 잘 봅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이하고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이 속이 시원하게 나가고 여성분들 방광염, 요도염, 신염 이 병이 치료되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 요도염, 방광염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나서진 해야겠다.
2: 예, 그러니까 여러 차수 그리 많던데 또니까 다음 잔다는 사람이 맥이나 좀 늦는다 죽고
1: 예.
2: 근데 이 효과 이렇게 좋을 때 약도 좀 없지 또 확대 장구에 또 다다다다 합니다.
1: 네. 천원씩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0: 네.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0: 치매 가운데서 5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로 우리 금방 한 일을 까먹게 되고, 대뇌 바깥에서 피질 쪽에 있는 뇌신경세포부터 죽어나가는 이런 치매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우리 음주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유전적인 인소라든가 이외에 뭐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질병은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입니다. 파킨슨병은 그냥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 대뇌 중간에 있는 이런 그 뇌세포가 손상이 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뇌에는 흑질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대뇌도 손에 대뇌 무슨 손과체 흑질 많습니다. 그 부위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특히 중간에 와서 중뇌에 와서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거 분비합니다. 단계 호르몬이죠.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행복하고 기뻐지고 그와 반면에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세포가 이게 전달이 되면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대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일어나시오 서시오 이런 운동세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1: 네, 땅본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지켜본다고.
1: 네, 잘 안 들리는데요.
2: 안 들립니다.
1: 네.
0: 네, 그거 창문 깨러 오십시오. 네.
2: 알았습니다.
0: 네. 네.
2: 이제 환자가 지금 사라진 인색이 있어가지고
0: 네.
2: 어디고 거리심하고 머리가 보이니까 만족한 것 같고 기억력이 있고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허도 못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제 좀도 나빠가지고 소설도 보고 양이 적고 그런 이탈식이 타고한테 무슨 하고 그랬는데 이 근육이 반어도 제가 좀 쓰고 있습니다. 좀 씻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런 문제로 좀 부각한 것 같습니다.
0: 네.
2: 머리 해서 좀 시야이나 하던데 조금 좀 심는 것 같고 거기는 조금 씻고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 아닌 게 많이 나사졌단 말입니다.
0: 예.
2: 이 환자가 적합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동안 닦을까요?
0: 일단 두 개 정도는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알깁니다. 그다음에 예, 증상이 많이 나사지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할 때 점점 더 잘 알겠습니다. 먼저 두 개 정도
2: 괜찮겠습니다.
0: 예.
1: 네. 그래요.
0: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1: 네.
2: 네.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일단 이런 뭐 파킨슨병으로 오는 치매든 아니면 알츠하이머성, 노년성 치매든 여러 가지 이런 치매는 대부분 다 우리 뇌조직, 뇌신경세포가 위축이고 이런 도파민이나 멜라토닌이나 이런 분비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또 멜라토닌도 그렇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잠을. 이 멜라토닌은 또 대뇌에 있는 손과체라는 부분에서 분비.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근뇌 보상 쓴 지는 한 열흘이 됩니다. 예, 지금 쓰는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흐리멍텅하던 게 이게 지금 괜찮아요. 예, 뭐, 장암이가 지금 예, 좀 이전 맞
0: 장암이 오는데 많이 났을 겁니다.
3: 예, 옛날에는 장암을 했는데 지금 이게 나사진 게 아긴 남아 장암이.
0: 네.
3: 그 식 놓고도 장암이 길다 말입니다. 또 그리고 또 이 기억력도 지금 좋아지네. 하나하나 지금 예. 그리고 저기 또 하나 특징 나는 이게 소변 차수가 좀 심한데 여기 약간 지금 확인하면 근데 이 보게 나면 이게 이 약이 이 근데 보시면 이게 새로운 약인데 이게 써보니까 확실히 예 여름에는 상 저 자그마하게 이렇게 약인데 안 좋은 약이 있으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이게 내게 합당한데 나는 이게

0: 이런 활동도 좋고 이럴 때 좀 있어서 공유할 거라고요.
1: 네,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1,000원이나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2: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내라는 거는 우리 사령부입니다. 제일 최고 기관이란 말입니다. 령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뇌에서는 벨라벨라는 호르몬을 다 분비합니다. 특히 이 멜라토닌 같은 거는 우리 대뇌에 보면은 대뇌하고 소뇌 중간에 손과체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처럼 그렇게 생긴 거라 해서 손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이런 그 투여해수라고 말하는데 약도 실면증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봤을 겁니다. 멜라토닌은 제3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는 디산지 엔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눈은 두 개 됐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을 한 개의 세 번째 눈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는가 보면은 밤인가 낮인가 이걸 알아내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2: 네, 담번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도 건네고 지나는 먹는 환자입니다. 네. 어때 먹는가 하면 예, 혈압도 그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휘잉하면서 예, 예, 고리 땡하면서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서 예, 혈압약을 하나를 예, 예, 두 번씩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네. 예, 지금 예, 마에 예, 온정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네. 혈압약을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1: 아주 좋죠. 두 번 먹던 사람들 한 번씩 먹고 이 약을 한 1년씩 네. 쓰고 보면 그 한 번씩 먹는 혈압약도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이렇게 먹어도 됩니다. 예. 혈압 조절되는 걸 잘 관찰하면서 혈압약 줄이는 약입니다. 이 약은 대뇌가 맑아지자면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충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혈액을 정화해주고 예. 성혈 보혈하는 약입니다. 꾸준히 쓰십시오.
3: 예, 내가 그리고 예, 소변이 다다됐습니다. 하루 종일 예, 두고서 몇 번씩 소변 받아나면 예, 다시 못했는데 지금은 예, 하루 종일 이고서 한번 기근해야 두 번 보고 소리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니까 예. 일어나면 예, 등신하고 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그래, 우리 언니도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잠이 자지 못하고 소변이 다다가지고 소리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래도 내가 안 먹는 거 어보고 소리 이렇게 넣어오니까 예, 우리 언니도 예, 이 약을 예, 같이 싸려고 합니다. 지금
1: 네.
3: 예, 이번
1: 같이 싸면 좋습니다. 이번에 15곽 싸도 15곽 드리니까 30곽이 예. 나가니까 충분하게 둘이 있어도 오래 쓰죠. 예. 그래도 예. 1,000원은 빼주지 않습니다.
3: 예, 손은 또 예. 빼주지, 이렇게 전화할 때, 예, 그래, 싸다고 그래, 그랬다. 그러기 혈액이 맥힌 것 같으던 게, 그게 아무래도 열린 것 같으려 합니다. 골이
1: 그렇죠.
3: 대응하던 게 골이 맑아지고, 예, 정신합니다.
1: 네.
3: 예.
1: 그렇게.
3: 그래서 계속 예, 쓰려고 합니다. 예.
1: 네.
3: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를 이 건네보신 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손과체라든가 이 흑질이라든가 이런 다 대뇌에 속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뇌 세포가 자기 기능을 찾아가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올라가고 세라토닌, 도파민 이런 많은 이런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잠이 안 오던 사람들 잠이 잘 오죠. 이 멜라토닌이가 바로 디산지 엔진이란 게 그겁니다. 지금은 낮이다. 우리 움직여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두해지면 어젠 밤이다. 자야 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분비되는가? 대뇌란 말입니다. 이 대뇌 세포가 건전해야 이런 멜라토닌이든 도파민이든 분비가 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호르몬을 뭐 자꾸 바깥에서 먹어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손과체라면 또 수축이 옵니다. 또 수축이 오죠. 내 분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꾸 들어오는데 하니까

자기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무시개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내 몸에 있는 이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 그런 세포가 자기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바깥에서 보충해주다 보면은

0: 보충하고 오늘 보충하지 않고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이 또또하고 이렇게 임시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대뇌 조직을 더 건강하게 또
1: 네나
0: 공사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0: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십시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으로 송시훈 작사 최근 작곡의 계절 인상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기옥 작사 허순자 작곡의 너와나 그리워를 준비했습니다. 친구, 사랑, 모든 소중한 관계를 담은 이 노래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미승국 작사 리경드 작곡의 꽃길과 미소입니다. 꽃이 피는 길처럼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노래한 이 노래로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옥 작사 송일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준비했습니다. 꽃잎이 현란해진 물결처럼 아름다운 연변의 경치와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이 노래는 관광의 명소지로 새롭게 부상한 연변의 모습

이어서 준비한 노래는 한하나 작사 최하산 작곡의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의 기분을 노래한 이 노래는 오늘의 행복을 더해드립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림의 작사 김동호 작곡의 고향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아름다움과 그리움을 표현한 이 노래를 황매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에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노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 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곡약 봉스빵이 이번에 특대구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한 개 세트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 세트라 한달 때는 약과글로 두 곡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곡이가 약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잠은 깊은 곳에 풍한 습. 깊은 곳이라는 건 우리 골수 안에까지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런 풍한 습기를 몽땅 몰아내고 경락을 쭉 열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双无仙灵方 하게 됩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 김에서 기초상에서 우리 현대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유효 성분을 몽땅 추출해서 나온 게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잠은 골수를 보충해주고 피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처방에는 뭐 풍한습을 없앤다는 처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시치료법을 통해서, 순시치료법이라는 건 오장육부가 공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황제내경에서 당령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즈우류주. 그러나 간이가 어느 시간에 제일 활발하게 공작하고, 그 다음에 심장은 어느 시간에, 곰팥은 어느 시간에, 이게 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 수여되는 약 처방이 들어가다 나가나, 효과를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약을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면에는, 갈라놓으로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이 대부분 로인분들은 골수가 점점 모자라져서 점점 퇴화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골다공증이 심하다 그 뜻입니다. 나무를 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 썩빼기 나무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정황하에서 골수를 대량적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면 우리 골수 보충해준 약을 가량에 잡술 수 있습니다. 원래 한 번에 한 봉지씩 아침, 점심, 저녁 잡수던 거 두 봉지, 세 봉지 이렇게 잡수하도 이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골수가 빨리 보충되는 거죠. 그런데 중점은 어디다 둬야 되는가? 골수를 보충하되 보충되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깊은 곳의 풍한 습을 없애줘서 경락을 잘 통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이래야 효과 빨리 볼 수 있고, 거기다 우리 지금 열심히 침을 놔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침구려법, 제가 자꾸 말합니다. 이 침구를 통해서 우리가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침구라는 건 뭐 딱 병을 치료한다 그런 공능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침구를 통해서 이 병이가 거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깊은 곳에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피부 겉에 있는가, 개체면 근육조직 끝까지 들어갔는가, 개체면 혈맥 끝자국으로 들어갔는가, 개체면 골수까지 들어갔는가, 이것을 우리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진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침구가 더 이렇게 직접적이죠. 침으로 쭉 들어가면서 감각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상 다 알립니다. 그래서 병 진단이 정확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 지금 제한테 와 치료한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래서 뭐 요추간판 탈출하게 되면 몽땅 한 가지 유형으로 치료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데 가서 치료받은 게. 그래서 제한테 오게 되면 이 요추간판 탈출 이것만 해도 우리 모두 중에선 다섯 가지를 나눕니다. 경락에 따라서 우리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다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절연하거나 시련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듀엘로 방광진, 방광경락이 쭉 통하지 않아서 좌골신경통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를로 특히 우리 각디름에는 그 주위에 둘레로 이렇게 막 차가반하고 시련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 몽땅 그 진단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침구료법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대구 뭐 좌골신경통 침구료법 한 가지면 다 치료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테와 진단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인가,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리는 겁니다.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병을 치료하기는 커녕 오히려 병기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데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서리 원래 걸어댕기는데 지금은 막 그 밀차에 앉아댕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벌벌 계속 위생실을 댕기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재풍이 오는 사람들, 또 이런 무릎 관절을 치료한다는 게 원래는 제대로 걸어댕기는데 조금 무릎이 아팠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팽이 짚고 댕길 정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진단이용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 우대 활동은 6세트에 직접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다 날까나 약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24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8달치 량입니다. 이만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도

0: 좋습니다. 그래서 9세트부터는 우리 또 11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12세트부터는 18세트를 더 드린 동시에 진부 12번 따라갑니다. 예, 우리는 데서는 환자분들을 항상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동이 불편할까봐 차를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되고, 그 다음 운도 와서 지문 다 맞고, 안전하게 서리 집까지 다, 배송해 드립니다. 이랬거나 집에 자식들도 영 안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자문 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 전화채서 예약하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심리첩, 다섯 곽, 다섯 달치를 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풍습방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예.
2: 혈배관과 같이 씁니다. 세 가지 약을 다 쓰고 있습니다.
0: 건신과, 예. 예, 같이 쓰죠. 예.
2: 예, 예. 이 세 가지를 쓰기 전에는 풍습관절도 심하고, 허리다리 너무 아프고, 무겁고 해서 바로 걸지 못했습니다.
0: 네.
2: 성기를 오르내리기 영 힘들어서 앉아 이 땅 하나 몇 번씩 쉬었다 가고 기어 올라오고 했습니다.
0: 네.
2: 예, 그랬던 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친구를 했는데 아픈 곳을 딱딱 짚어 가면서 좀 친구를 했는데 죽나 사줬습니다.
0: 네.
2: 예, 친구하고 약을 같이 결합해서 쓰니까 나.
0: 네.
2: 완전히 좋았었습니다.
0: 그렇지.
2: 그리고 약 쓰기 전에는 위아이 좋아서 소화 안 되면서 속이 더부룩하던 것도 지금 소화도 더 잘 되고 골관절이 났으니까 몸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몸의 병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0: 네.
2: 아예 아프니까 나.
0: 네.
2: 약이 효과 좋아서 이번 우대 약을 10가구 배달 받았다고 그럽니다.
0: 지금 9세트 활동에 11세트를 더 드릴까나, 예, 예, 이번에 예. 활동 참가하세요.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칠 때, 어떤 때는 이 전화가 셜링투이 돼가지고 잘 통하지 않았어요. 앞에다 예. 그 취허 0433 이거 가하세요. 그러게 되면, 예, 무조건 통합니다. 예.
2: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예,
3: 저는 풍습방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한 6달간 썼는데
0: 네.
3: 그거 쓰기 전에는 관절마다 다 붓기고 다 변형되었습니다.
0: 네.
3: 예, 팔다리는 항상 나무기 와가지고 경상적을 좀 올라야 했고요.
0: 네.
3: 견점이 심해서 팔을 들기 바빠가지고 옷을 입을 때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0: 네.
3: 예, 네, 전신에 개미 기댕 있는 것 같고 뒷단정은 쪼여들면서
0: 네.
3: 함을 끼얹은 것 같고
0: 네,
3: 가슴은 꽉 막히는 것 같고요.
0: 네.
3: 예, 막 두근거리고 입이 쓰고 마르고 변비가 심했습니다.
0: 네.
3: 예, 네, 그래서 별난약을 다 써봤고, 예, 병원도 많이 다녀봐도, 예, 크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네.
3: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방송 듣고서 풍습방을 치료하는데, 뭐, 돌이 있는 것 같아서 풍습방하고 혈배강을 사서 같이 먹어봤는데,
0: 네.
3: 그 후부터 엄청 효과 좋은 걸 느꼈습니다.
0: 아, 예.
3: 네. 그래서 나는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경제적으로 6달째 먹고 있는데
0: 네.
3: 지금은 관절이 붓긴 것도 다 내리고
0: 네.
3: 마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 변비도 해결되었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견점은 예, 풍습방 쓰면서 선생님 침을 맞은 게 다음날부터 발을 들 수 있게 됩니다.
0: 네.
3: 예. 그래, 지금은 예, 뒷단정에 참을 끼얹는 같은 느낌도 사라지고, 가슴도 편안해지면서, 심율도 예, 이제는 68자씩 찝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그렇게 고생했던 입병도 예, 많이 나서서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예, 거기다, 눈도 밝아져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0: 네.
3: 그래 지금은 정말 살

0: 것 같아서 풍속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에 나도 우대활동에 참가해가지고 풍속방을 좀 더 사려고 그랍니다.
1: 네. 이번에 12세트 줬습니다. 18세트를 네. 더 드리고
0: 네. 네.
1: 오늘이 결정해서 사는 분들 또 혈배강의 심내첩 전문 네. 우리 중풍반신불수람 치료한 이런 심내첩 네. 이것도 드립니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선생님.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저는 풍수빵을 쓰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도 그 소리 이거 선택했는데 이전에 여러 가지 병 치료해도 아이들 등이
1: 네.
3: 지금 이거 먹으면서부터 지금 훨씬 낫습니다.
1: 네.
3: 벌써 먹을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언제는 걸기도 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아이 그러니까 맥이 나니까 또 머리도 그렇게 아프더니 지금 그것도 낫습니다. 그런 항상 저기 뭐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1: 네.
3: 어디 다닐 수도 없었댔는데 지금 눈이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1: 네.
3: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풍수방을 쓰면서 눈이 어디 다닐 수도 있으니까
1: 네.
3: 다른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예.
1: 네.
3: 여기 또 맥이 난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제 맥이 나서 또 맥이 나니까 밥을 먹을 생각이 나서 밥도 잘 먹지.
1: 네.
3: 나중에는 점점 많습니다.
1: 네.
3: 예. 그래, 그래가 항상 위가 쓰대서 그랬는데 지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1: 네.
3: 밥도 막 잘 먹습니다.
1: 네.
3: 그리고 눈도 또 그래서 많이 잘 보입니다.
1: 네.
3: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방 이 우수방이 내기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3: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약을 먹지 말고 이 약만 먹어도 기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될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더 주문해서 예.
1: 네.
3: 더 많이 먹겠습니다.
1: 네. 이번에 활동에서 올 때 참가하세요.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압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구구토 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구구토 화이스 하게 되면 뭐 죽지 않은 암이라고 말하는데 기실에는 정확한 진단이 없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겉보기에는 구구토라는 거는 우리 인체 내에서 전체 몸무게를 떠미는 작용이기 때문에 일단 구구토 화이스 걸리게 되면 이 행동형 불편하고 엄중한 사람들은 대소변도 받아내리고 위생실 출입도 할 수 없죠. 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풍수빵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어서는 한 반년 먹었습니다.
1: 네.
4: 그런 결과 지금 이전에는 매우 아팠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걸지도 못하고 예, 저기 몸이 냉하고
1: 네.
4: 손발이 차고 예, 위도 차고 예, 그랬는데 지금 풍수빵 반년은 먹고 나니까 예, 지금 모든 면에서 나사졌습니다.
1: 네.
4: 예, 손발도 좀 따뜻해 나고 예, 위도 따뜻해 나고 예, 저기 뭐니까 이 이야기가 어쨌든 다른 약보다 냉한 수분 모래나는 이야기 들어가서 그러는지
1: 네.
4: 좀 다릅니다.
1: 예예
4: 예, 예. 어쨌든 이 풍수빵은 두 가지 조합으로 되는데
1: 예.
4: 예, 보통 이렇게 골수를 보충하는 거는 보통 있지만 이 냉기를 몰아내는 약은 흔히 없습니다. 내 보건대는.

0: 그래서 저기 이 약을 먹으면서리 여러 면에서 좋아지고
1: 네.
0: 예. 앞으로도 이 약을 계속 먹겠습니다.
1: 좋죠. 예.
0: 예.
1: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0: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치즈쉐유, 치즈 기가 막혔다. 그 다음 쉐유 어혈이 생겼다. 이런 게죠. 이런 증상들은 보통 创상, 그러니까 내가 외상을 입었거나 이럴 때 뭐 자사고 났거나 이래가지고 구토 갑자기 최시신 화이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화이스가 온다. 그래서 관관절 갑자기 막 동통을 느끼고 또 이런 바늘 찍어놓는 것처럼 아파나고 관절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영 불편하고 예, 혀를 내밀게 되면 혀가 막 거뭇다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어혈이 생긴 이런 혀, 그러니까 어디에 뚝 맞히면 포렇게 되는 것처럼 혀가 막 포렇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게 방면에는 예, 우리 일단 치즈血瘀型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걸 열어주고 잘 통하게 하고 어혈이 생긴 거 풀어주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죠. 거기에 관한 약재는 우리 이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처방이 双乌仙灵方이 들어있는 처방 이 루샹 그 다음에 또 웨이링신하고 지렁이 들어갔습니다. 지렁이 본 신우는 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에서 지렁이는 자꾸 이 땅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특성이 이걸 통해서 모든 약재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우리 어떻게 놓고 말하면 여인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우토우는 모든 골관절 질병에 무조건 우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토는 따르어여랍니다. 되게 열이 센 이런 약입니다. 덮여주는 약이죠. 제가 자꾸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농촌 집에 예, 집을 장기석으로 비워뒀습니다. 그러다가 불쇠로 가게 되면 그 안에 한기, 습기 꽉 들어찼습니다. 이럴 때 우리 통풍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줘야 되는가? 부스깨다 불을 떼줘야 되죠. 이 불을 떼는 자극이 우토입니다. 그러면 우리 깊은 곳의 풍한습, 기실은 골수 안에까지 풍한습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토가 들어가서 거기를 열어줘야 되죠. 그럼 우리 인체 내 부스깨 그 작용, 그러니까 부스깨 그 김에는 어느 못인가? 명문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명문혈. 그러니까 동맥이 있습니다. 두마이 척추 그 짝이 있다고 뜻입니다. 요추 두 번째 마디 밑에 명문혈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예.
2: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바쁘겠습니다.
0: 아, 예.
2: 내 말할 거는 내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0: 아.
2: 다리 지내 아프던 게 많이 났지.
0: 예.
2: 다리 아픈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2: 네. 이 손도 그렇게 아프더만은, 아니.
0: 우선 막 손을 구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 저 풍습 관절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
2: 예.
0: 응.
2: 어, 내가 심장도, 뒷담도 그냥 아프던 게 여기가 많이 났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러니까
0: 난
2: 그래서
0: 열애
2: 뺏기
0: 뭐
2: 얼마나
0: 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은 그 지팽이 집던 것도 저는 아이 집고 댕기고 예, 대단히 좋아졌죠. 예, 친구 결합했거나. 예, 예. 어머님은 제가 다 압니다. 그 화룡의 농촌 그 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이미 아들 집에 연길에 아들 집에 와 있으면서 제한테 지금 치료를 받고 있죠. 예, 예 많이 좋아졌죠.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건강 저기 열심히 친구를 해준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류풍습 관절 이런 환자분들도 우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우토가 들어가서 그 관절에 낀 이런 풍한습 이런 것들을 빨리 몰아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토 들어갈 때 꼭 명문혈을 넣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문혈 거기에다 불을 달아줘야 되죠. 부스깨 작용이다 그 뜻입니다. 그냥 불을 달아줘서 안을 뜨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한기 몽땅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하에서 골수를 보충해준 약이 대량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 효과 얼마나 좋은가? 완전히 이 류풍습 관절이 관절이 다 삐뚤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가 꿋꿋해가서 가지고 이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변형됐죠. 이것이가 치료를 잘하게 되면 우리 그 친구라법 결합하면 그것이 몽땅

0: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토 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치주血瘀型 이런 방면에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시型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시, 단이란 건 가래죠. 가래, 진득진득한 가래. 그 다음에 습. 예, 이것이 한대 몰캐가지고서리 이런 구구토 짝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장기적으로 격소를 썼댔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술을 세게 많이 했거나, 그 다음에 고시 페이간이라는 겁니다. 페이간이라는 건 기름진 음식, 뭐 이런 거, 특히 저녁 식사를 대량적으로 하거나, 막 밤에 막 1차, 2차, 3차 막 댕기면서 술을 많이 거나, 예, 이런 데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관절 거기에 또 끼게 되면, 막 통통 느끼지 않으면, 개체 막 무거워나고, 관절이 막 붓기고, 그 다음에 굽혔다 폈다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가 막 마모기 온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칭리시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하고 열, 이런 것들을 몽땅 청결해 내가고, 그 다음에 호쉐, 화유,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황발. 황발이라는 약재가 전문 가래를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황친이라는 약재하고 쯔즈라는 약재 두 가지 결합하게 되면 전문 거기 및 습기를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리뇨 작용을 통해서 소변을 나가죠. 예, 이런 작용 통해서 거기 그 구구토에 낀 단시 이것을 없애면 거기 및 경락이 잘 열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뭐에 들어가야 되는가? 골수를 보충해주는 약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골수 보충해주는 약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야오쥐 断续膏라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어느 비석에 이렇게 그 약 처방이 씌어져 있는 거 거기에다가서리 환자들이 쓰고 나거나 효과 잘 봤습니다. 특히 이런 골다공증 쨍하면 조금만 넘어지게 되면 뼈가 자꾸 분질러지거나 이 격소를 쓴 분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런 펑비주사를 맞본 이 펑비주사 본신이가 그 안에 격소하고 진통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연수한 프로카인 카인 이거는 그 진통제고 마취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큰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해놓게 되면 사람 쿨쿨 짭니다. 배를 뚝 떼게도 모릅니다. 예, 이 내상 몽땅 드러내도 모릅니다. 이거는 마취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디숭 들어갑니다. 숭제가 들어간 건 몽땅 격소입니다. 이 두 가지 약을 주사기에 이어서 거기 관절에다 쌓였습니다. 그러게 되면 격소는 무슨 작용하는가 꼭 기억하세요. 격소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뼈속에 저장해둬 놓았던 골수를 내분비 기통을 자극해서 활달하게 공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골수를 몽땅 꺼내서 혈액순환 쑥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별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수는 우리 점차적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조금씩 써야 되는 거지 한세 건에 다 쓰게 되면 골수가 다 없어져서 골다공증이 온다. 즉 다시 말해서 썩백이 나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치료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격소를 자꾸 쓰게 되면 마지막에 그것도 화해서 무조건 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간신 부주신 간이란 거는 힘줄을 관할해주고 신이란 건 골수를 관할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관관절 거기에 자꾸 아파나거나 관절이 꾸꾸대나거나 그 다음에 또 짜증이 나고 몸속에 진액이 빠지게 되면 사람 자연적으로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 신경질이 많아지고 잠 못 잡니다. 이빨 말라들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얼굴이 막 벌거벌게 나고 좌우홍이란 거는 뜨문뜨문 가다가 파도치는 것처럼 불쇠로 콱 벌게 났다. 이런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고 소리 귀에서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어지럼증 나거나 손발바닥에 열이 세게 나거나 이런 현상 밤에 땀을 세게 흘리거나 이런 방면에 우리 숙지, 구수부, 뇌전자, 인양호, 그 다음에 꼬지, 지휘통, 우슬, 주로성룡 이 여러가지 약자는 몽땅 간하 곰팥의 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0433-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큰아버지가 식사에서 항상 첫 번째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다고 회상했다. 큰아버지는 기숙사 학교에서 8명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뺏어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답했다. 아버가 다시 물으니 큰아버지는 반찬과 밥이 모두 적어 뺏어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 음식 문제로 시위가 자주 일어나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와 아버가 규칙을 맞춰보려 했지만 답은 식탁장 제도였다. 각 식탁마다 한 명의 학생을 식탁장으로 뽑고 다른 학생들은 식탁장의 행동에 맞춰 반찬을 집고 밥을 받아야 했으며 식탁장이 밥을 다 먹어야 밥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아버지가 설명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한 학년을 유급해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식탁장으로서 식사 예절을 엄격히 지켰다고 회상했다. 식사 전에는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어른이 젓가락을 움직여야 자신들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입에 밥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마구 뒤지지 않는 등의 예절을 지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식탁장이 된 이후 모두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예의 바르게 변했으며 큰아버지는 그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하고 점점 음식에 대한 탐욕이 커졌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오늘 식사 모습을 보며 다시 젓가락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라고 농담을 던졌다. 큰아버지는 자신의 욕심 많은 버릇이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때리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이모는 그릇을 내려놓고 예전 고향 마을에 살았던 유백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가는 대규모 재산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일생 동안 극도로 인색했고 먹고 쓰는 것을 모두 아꼈으며 허리에 열쇠를 메고 모든 물건을 잠그고 다녔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얼굴이 창백하고 앙상해졌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다시 아보, 호생, 소모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호생은 변호사가 되어 출장이 비교적 적어졌고 밤마다 자주 소모를 찾아갔다. 당시 시민들 사이의 교류는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호생은 대자 명종 골목길에 들어가 우측으로 소리를 지르면 소모가 컵 두 개를 들고 내려와 가게 문을 열어주었다. 호생은 미용실에 들어가 컵을 거울 앞 탁자에 놓고 두 사람은 각자 미용 의자에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밤의 미용실은 소모의 거실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어느 밤 호생이 막 도착했을 때 아보가 찾아와 세 사람이 만나 놀라기도 했고 또 다른 날에는 아보가 소진을 데리고 와 분위기는 활기차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소모가 호생을 끌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제안했고 앞쪽에 의자가 있으니 잠시 쉬자고 했다. 밖으로 나온 소모는 호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미용실에 데려와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미용실이 영화관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미용실 정문 열쇠는 소모만 가지고 있고 건물 주민들은 밤에 뒷문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미용실은 매우 조용했고 우측에서는 가끔 슬리퍼 소리가 들릴 뿐 그 외에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어느 날 소모는 호생에게 주아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아가 잠시 돌아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길림으로 돌아갔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소모는 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여자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고 주아는 책을 많이 읽고 성격이 엉뚱한데 돌아왔다면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호생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주아가 현지에 간 지 1년 만에 조선족 젊은이와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때 24호선 전차가 지나가고 가로등 불이 깜빡이면서 두 여성이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소모가 그들을 보며 왜 왔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뜨들썩하게 이야기하다가 말을 멈췄다. 두 사람은 바로 대매매와 란란이었다. 대매매는 가게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경계심을 드러냈고 소모가 호생을 친구라고 소개했다. 소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고 란란은 오후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녔는데 운이 나빴다고 답했다. 소모가 저녁밥을 먹었는지 묻자 대매매는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고 란란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생은 밥은 꼭 먹어야 하니 모두 가서 음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네 사람은 미용실에서 나와 골목길을 지나 유명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호생은 작은 만두 두 그릇, 튀긴 돼지고기 스테이크 2인분, 파기름 국수 두 그릇을 주문했다. 가게 안은 사람이 비교적 적어 편했다. 대매매는 돼지고기 스테이크에 매운 간장을 뿌려 느긋하게 먹었고 란란은 비교적 급하게 식사했으며 소모와 호생은 국수를 먹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대매매와 란란은 다시 자신들이 운이 나빴던 이유를 이야기했고
소모가 그 사연을 물었다. 디메메는 점심을 먹고 란란이와 함께 대광명 영화관 앞에 갔다가 뒤에 있던 경찰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붙잡혀 인민광장 경찰서에 갇혔다가 지금 풀려나왔다고 했다. 호생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다고 의아해했고 란란은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원래 두 사람 뒤에는 옷차림이 화려한 두 명의 건달이 계속 쫓아왔고 이 모습이 경찰에게 발각되어 경찰까지 함께 쫓아오게 되었다. 길에는 대매매와 란란, 건달 두 명, 경찰 두 명까지 모두 여섯 명이 한 줄로 걷고 쫓는 상황이 되었고 건달이 다가와 말을 걸자 이것이 증거가 되어 경찰이 즉시 네 사람을 붙잡았다. 상해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땅에 틈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소모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원래 대광명 사무실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직접 인민광장 경찰서로 이동해 갇혀 있었다고 답했다. 대매매와 란란은 경찰서에서 무사히 풀려나왔지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터라 막막해했다. 결국 대매매는 호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란란도 애교를 부리며 호생에게 부탁했다. 호생은 도움을 청하는 두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호생은 가게 계산대에서 볼펜을 빌리고 담배 껍질을 찢어 나무 식탁에서 란란 대신 반성문을 써주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으로 정중하게 작성했고 덕분에 란란은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공장으로 돌아온 아버는 오동 아주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밑이 부어있고 얼굴 색도 좋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정비공 황모가 공장 본부의 명령을 받고 분공장으로 전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황모의 집은 고량교에 있었기 때문에 출근은 편해졌지만 다시 조양까지 오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 휴일이 아니면 오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 그 후 황모는 겨우 한 번만 왔을 뿐이었다. 서로 예전처럼 동료답게 지내지 못하고 마치 손님처럼 격식 있게 굽실거렸고 황모는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돌아갔다. 새로 전근한 정비공이 이미 황모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 이후로 황모는 다시는 오지 않았고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아주머니는 평소 집과 공장만 오가는 생활을 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는 여성이었다. 어느 휴일 오후 아버는 아주머니가 밖에서 돌아와 얼굴이 침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초가을이 되어서야 아주머니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고 아버를 볼 때도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소진과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은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곧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부탁을 했다. 소진에게 줄 조끼를 뜨개질할 테니 아버가 전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지만 아주머니는 자신이 소진의 이모라고 소개하면 된다고 했다. 그 후로 아주머니는 공장 휴식 시간만 되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뜨개질에 열중했다. 양모와 면모, 혼방실을 풀어 세 가닥을 합쳐 하나로 만들며 정말 빠르게 또 내려갔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아주머니는 소가죽 포장 하나를 꺼내 아버에게 건네며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때 잊지 말라고 일렀다. 아버가 포장을 뜯어보니 베이지색 가는 실로 만든 조끼였고 가슴 부분에는 두 줄의 사슬 무늬가 정교하게 뜨개질되어 있었다. 사이즈도 딱 맞고 짜임이 고르고 예뻤다. 어느 아침 아버와 아주머니가 출근하려고 나오니 소진이 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색 신발에 흰 양말, 커피색 긴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아버가 전해준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모습은 정말 깔끔하고 바른 유학생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발을 멈추고 소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진은 아주머니 곁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소진이 뒤돌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주머니는 소진이 점점 더 예뻐진다고 감탄했다. 아버는 조끼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자신의 눈이 바로 자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조끼 하나에 담긴 섬세한 마음 덕분에 아주머니와 소진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당시 이웃들은 소진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직 할머니만 종종 찾아왔다. 할머니는 소진 어머니의 24살 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 속 모습은 양복을 입고 영화 배우처럼 예뻤다고 한다. 아버의 작은 이모도 소진 어머니가 예뻤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가정문화월 및 신자취미운동회가 일전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2: 양로봉사는 민심과 연결되어 있고 천문만호의 행복과 관계됩니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1층 심화됨에 따라 고령, 고동불편 노인의 자택 돌봄 문제는 적지 않은 가정의 걱정거리로 됐습니다. 근년래 우리 조에서는 노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전문화된 자택 양로봉사가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따뜻한 조치로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1980년대생 청년 장금붕은 그의 팀을 이끌고 각종 목욕 보조 설비를 휴대한 채 연결시 하남가도에 위치한 경복공관에 가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방문 목욕 도움 봉사 종사자 장금붕입니다. 이 방면의 수요가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노인들이 목욕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데다 현재 나라의 정책적 보조금 지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좋은 창업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려면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배우고 관련 증서를 따야 하며 휴대폰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휴대폰으로 주문을 보내고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본상 매일 서너 건 주문이 들어오고 설날에는 기본상 매일 6건입니다.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봉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6세인 양 할아버지는 10년 전 뇌경색으로 지체마비가 와서 다리 활동이 제한받아 일상생활에서 보살핌이 필요했고 혼자서 목욕하는 게 더 어려워 줄곧 전문 인원이 방문해 목욕 봉사를 제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연변 양로 봉사 보조금 정책에 의탁해 양 할아버지는 편리한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장금붕과 팀원들은 신속하게 목욕 도움 장소를 배치하고 설비 설치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욕 보조사는 전문 도구를 사용해 노인의 리발을 해주고 손톱을 깎아주었습니다. 목욕하기 전에 목욕 보조사는 먼저 노인에 대해 혈압, 심박수 등 건강 감축을 해 노인의 신체 상황이 목욕 도움 안전 표준에 부합되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목욕하는 과정에 물 온도는 전 과정 안정적으로 섭씨 38도에서 40도를 유지했고 목욕 보조사는 전 과정 노인의 신체 상태를 밀접히 주시했습니다. 2시간의 표준화, 전문화된 봉사는 노인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게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 할아버지입니다. 목욕을 아주 잘 시켜줍니다. 반 달마다 한 번씩 씻는데 아주 잘 씻겨주고 아주 편안합니다. 장금봉리 종사는 방문 목욕 도움 업종은 바로 우리조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 발전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목전 방문 목욕 도움 등 자택 양로봉사는 이미 연변 양로봉사 소비 보조금 범주에 들었는데 매회 268원의 목욕 도움 비용은 양로 소비 보조금을 사용한 후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 거동불편 노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정책 혜택에 힘입어 장금붕 팀도 점차 처음에 2명에서 현재 6명으로 증가했고 목욕 도움 외에도 청결 도움, 보행 도움, 진료 도움, 생활 간호 등 여러 양로 봉사를 새로 추가해 노인들의 다양한 자택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조민정국 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처 삼일군 임파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재산은 조건에 부합되는 중등, 중증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매월 최고 800원의 양로봉사 소비보조금을 발급하는데 보조금은 방문, 목욕 도움, 자택 간호 등 양로봉사 소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양로 창업 프로젝트는 자택 양로 봉사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노인 경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 노인 가정의 돌봄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조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고 만 60세가 된 노인은 스스로 조작하거나 자녀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에서 평가기구의 방문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등 및 그 이상 거동불편 등급으로 평가받은 노인은 민정통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소비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이미 첫 보조자금 2022만 원을 쟁취했고 연 14,596명의 소비권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정산 금액은 891만 8,400원이며 이미 133개 공립, 민영 등 각종 양로기구 139개가 보조금 범주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양로봉사 정책을 최적화하고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업종 발전을 규범화해 전문화, 다원화, 보편 혜택화 양로봉사로 여러민족으로 인해 행복한 만년을 지킴으로써 노인 경제가 영변에서 활력을 뿜어내게 하게 됩니다.
1: 5월 25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6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7%를 차지합니다.
2: 2026년 연변조 가정문화월 및 친자취미운동회가 23일에 펼쳐져 전조 150가구 여러 민족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소통 속에서 우량한 가풍을 전승하고 민족의 정을 증진하면서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따뜻한 화폭을 그렸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연변조 8개 현시 가정대표팀이 손으로 입장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애심 어머니 쉼터에 상패를 발급하고 가정대표가 제안서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공 운반하기, 줄넘기 등 여러 유희에 용약 참여했습니다. 경기에서 여러 민족 가정은 서로 배합하고 어른과 아이가 손발을 맞추면서 요희를 진행했고 곳곳에서 단결 우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용정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정선입니다. 따뜻한 정이 가득함을 느꼈고 우리 가족 간의 감정도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협조하면서 여러 가정 간의 거리를 좁혔고 민족 단결의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춘시 친자대표팀 참가 선수 리나입니다. 가정은 가풍 건설의 토대입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좁혀줬고 조화롭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부녀연합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펼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우량한 가풍을 함께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개막전 연변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 경기가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두 지역 축구팬들의 친밀한 소통과 특색 있는 문예 공연이 번갈아 선보이며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 전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우리주의 축구팬들이 집결하여 내몽골 후코트로 원정 응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0: 김매화 기자입니다.
1: 여기는 후쿼터 공항입니다. 연변에서 오는 축구팬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지 축구팬들은 멀리서 오는 버스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축구 축제를 통해 두 지역은 인연을 맺고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면서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연변 축구팬 대표단은 후쿼터에 도착한 후 당지 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쿼터의 20명 축구팬들은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변 축구팬들을 환영하면서 축구로 맺어진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후쿼터 축구팬 왕보국입니다. 우리는 연변 버들을 위해 하마조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두 지역이 축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연변 축구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장면은 이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이 있지만 오늘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내몽골의 특색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 전 펼쳐진 친목 행사에서 두 지역 축구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특색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지닌 선물과 진심 어린 교류는 두 지역의 우정을 1층 돈독했으며 경기를 통해 벗을 사귄다는 체육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후쿼터 축구팬 오병기입니다. 연변 입사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녁에 돌아가서 연변 입사로 만든 밥을 맛보렵니다. 연변에서 온 축구팬들을 환영합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몽골에 와서 내몽골 벗들과 함께 동국축구연맹전 첫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몽골의 문화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관광 상품을 내몽골에 전파해 두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길 바랍니다. 후쿼터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이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 미식 등 면에서 더 많은 교류를 하길 바랍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개막식 현장의 문예 공연은 다채롭고 특색이 넘쳤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조선족 사물놀이 공연은 전통 문예와 현대 체육의 열정이 융합돼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후쿼터의 기세 더 높은 초원의 가무와 특색 있는 문체 공연은 관중들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동북축구연맹전 개막 경기를 위해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룡정시 문화관 부관장 황려입니다. 공연은 치열한 축구 경기에 문화 역량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 관광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계 성과 한계 자치구를 넘나드는 축구 축제 짙은 문화적 색채를 더해줬고 축구 팬들이 연변 무형 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문 교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번갈아 펼쳐지고 관객석에서는 교류 분위기가 뜨거워 이 축구 성년의 온정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후쿼터 축구팬 고선생입니다. 연변 벗들 안녕하세요. 조국의 북쪽에는 아름다운 내몽골 후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연변 축구팬들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합급 리그 시절 우리는 연변 축구팬들과 만났고 그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다리를 놓고 문화는 융합을 촉진합니다. 이번 동국축구연맹전의 따뜻한 에피소드는 짙은 대중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계속해 축구를 통해 교류하고 경기를 통해 힘을 모아 동북지역의 축구사업과 문화체육 교류의 활발한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2: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 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6분경 연변팀의 도밍고스가 전방으로 자로 잰 듯한 패스를 내줬고 황진비가 공을 잡은 후 상대 박스 안까지 끌고 들어가서 때린 슛이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17분경 광주팀의 중거리 강슛이 골문을 향해 가는 찰나 서계조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23분경에는 연변팀의

0: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니가 상대의 뒷공간을 찌르는 송구 패스를 찔러줬고 황진비가 쇄도에 들어가면서 공을 잡은 후 차분하게 골문 구석에 차 넣었습니다. 그 뒤에도 흐름은 여전히 연변팀이 주도했습니다. 28분경 프리킥 기회에 도민코스가 문전에 올린 공을 누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에 막혔고 31분경 황진비가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5분경 누네스가 상대 강슛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45분경 최태욱이 강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완벽한 전반전을 치른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48분경 상대팀 강슛이 우리 수비수에 맞아나갔습니다. 52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앞으로 끌고 갔고 아크 바로 앞에서 도밍코스와 공을 주고받은 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때린 슛이 가볍게 골문을 갈랐습니다. 점수는 3-0. 상대팀은 꾸준히 추격에 나섰지만 54분경에 강슛이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고 61분경에 중거리 슛도 구가호의 손끝에 맞아나갔습니다. 71분경 광주팀이 행운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외곽에서 때린 슛이 연속 두 명의 연변팀 선수 몸에 맞은 후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74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장거리 드리블을 거쳐 1-1 기회를 만들어냈고 자신이 직접 가볍게 차 넣으며 네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변수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79분경 광주팀이 헤딩슛으로 추가 골을 뽑아내더니 불과 3분 뒤 세 번째 골까지 뽑아내면서 골 차이가 불과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84분경에는 광주팀이 바로 골문 앞에서 때린 헤딩슛이 골대우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광주팀은 이악스레 추격했으나 연변팀은 한 골 우세를 지켜내며 원정승을 이뤄냈습니다. 30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장춘 아태팀과 제1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융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중국 관광상품대회 시상식이 일전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성에서 보낸 관광상품들이 전국 560가지 입선 작품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기 한 매씩 따냈습니다. 그중 연변 배향커피봉사 유한회사에서 개발한 담배품이 은상을 받아 안았습니다. 화룡시 당미 선전부에서는 일전 고성리 출입경 변방검사소와 손잡고 화룡시 고성리 통상구에서 신시대 문명실천기지 현판 제막식 및 홍색 혈맥 전승 한마음으로 터전구축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전성 첫 통상구 신시대 문명실천기지가 국문일선에 자리 잡은 것은 신시대 문명실천과 통상구 개통 홍색교양 융합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근일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실외 고기구이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에서는 지금까지 실외 고기구이 가게 80여 곳을 검사, 권고하고 규정을 어긴 유동 고기구이 가게 35곳을 정돈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안과 질병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씨의 MP와 더불어 쇄신 1호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요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천희 박사 씨의 MP는 한 각에 498원인데요. 15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첫째, 큰 우대 활동이죠. 두 번째 우대 활동은 1,500원을 총값에서 뺏습니다. 현금권 1,500원을 드리게 되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손시계 치료이기, 이걸 심장과 뇌혈관을 포함해서 모든 혈관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수한 레이저 손목시계, 이것도 한 건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세 가지 우대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2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지금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좋은 재료를 많이 추가했습니다. 우대 활동은 첫째, 12각에 12각. 두 번째 우대 활동은 1,500원 현금권. 그러니까 총값에서 1,500원 빼줍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 세 가지 제품, 세 가지 우대 활동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고, 명서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15각에 15각을 드리고, 두 번째는 1,500원을 빼주고, 세 번째는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혈관 혈액을 관리하는 좋은 치료이기까지 해서 세 가지 우대 활동이 이번에 진행되어 있으니까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특히 여기 레이저 손목시계 치료이기, 이 제품 자체는 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는 거의 뭐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이 제품을 손목에다 하루에 두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딱 끼게 되며,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쓰시면서 이것까지 쓰게 되며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심장과 뇌혈관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속합니다. 이 제품은 딱 그 손목시계 레이저 치료이기를 손목에 끼게 되면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다니게 되어 있으니까 노폐물이 쫙쫙 빠져나가고 결국 새로운 영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달이 잘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까지 이번에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새로운 건강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로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천희 박사 먹는 환자인데, 예. 완전 한 1년 반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예,
1: 어렵다. 아, 1년 반 쓰시면 꽤나 긴 시간 쓰셨네요.
2: 예, 예, 길지요, 예. 예.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예, 이리 다른 사람보다 이 신경이가 대단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1: 아, 너무 민감한 신경이다. 그렇죠.
2: 예, 예. 대단히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누기 좀만 말해도, 예, 이렇게 자꾸 요 스트레스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예.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고, 예,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마셨고, 예. 그리고 이 힘도 자꾸 맥이 없고, 예. 그다음 심장이라며 계속, 예, 젊었을 때부터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제.
1: 예.
2: 예, 그리고 심유리도, 예, 계속 낮았단 말입니다. 심유리도 그래서 한 54, 그래도 여자울로, 예. 그러니까 자꾸 맥이 없더라 말입니다.
1: 예.
2: 네,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무슨 맥이 난단 땡기도 해보고 무슨 자과 뭐 청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로 영시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를 못 보다가서 내 이 천희 박사란 거 이거 내 한 그 전에 한 개가 15년 그 다오 됩니다. 그 전에 한 한국의 어느 한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1: 아하하하, 예, 예.
2: 미국의 약인데요.
1: 예.
2: 이거 자관 나를 써보고 나를 약장사를 해라며 하길 시키더라 말입니다.
1: 예.
2: 아, 그 약장사는 아니고 근데 내 먹어봤는데 그때 그거 이 한 봉지 그때는 조금 게는 나 어리니까 이 한 봉지 탁 먹은 게 완전 진짜 맥이 막 나더라 말입니다. 이.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한 봉지를 풀어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이런 힘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2: 예, 예, 요 힘이 나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게 진짜 좋기는 좋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 내 먹고 그래서 말았는데 그래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먹고. 근데 우연하게 이 천이 박사 떡 이래 내 방송으로 들어본 게 별로 그 약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땐 처음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턱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예, 그 약처럼 한 봉지 탁 먹어보고
1: 맥이 나죠.
2: 예, 예, 예, 맥이 막 나더라 말입니다.
1: 맥이 나고 정신이 그 약, 나고 예, 예, 예, 모든 예, 에너지 그 온천이 약, 새롭게 솟아나게 되어
2: 예,
1: 있죠.
2: 이게 그 약이니까 이게 거의 깨도
1: 비슷하게 어울린다 그런 감 느꼈죠.
2: 예, 그 예. 생각 탁 들더라 말입니다. 내가 주문 잘했구나 해서 예, 이래 그냥 그거 이렇게 주문해서 먹었는데 진짜 예, 맥도 나고 이게
1: 심장관이 혈관이 어떠세요?
2: 예, 예. 심장에도 좋아지고 이 뇌혈관 경력도 없고 이라든 게 이게 다 좋아지고 이 수선 심률이 이렇게 올라간다 말입니다. 이게 심률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맥이 나겠죠.
1: 심률이 원래 얼마 됐습니까? 이거 드시기 전에는
2: 심률이 54거든 요상으로
1: 60 못 벗어지고
2: 60 예, 예. 못 벗어지고 근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지금 64, 6 그래도 이 자울로 계속 되니까 맥이 없는 줄 모르겠단 말입니다.
1: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예, 예.
2: 예, 예 자관 드리고, 이, 이 밥도 맛있고, 이 주점 밥이 영 맛있습니다. 뭐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1: 이전에 식사하기 예. 힘들었겠네요.
2: 예, 예. 밥도 맛이도 없고, 예,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더불어 가고, 그렇던 게, 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예, 그 가슴이 더불어 증상도 없어지고, 밥이 영 맛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맥이 나겠죠. 예.
1: 그렇죠.
2: 진유리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맥이 나겠죠.
1: 예. 그렇죠.
2: 예, 예. 자원 이야기 영 좋습니다. 내가 전번에 이래 주문해서 이래 배달 받았는데, 그 홍광 그
1: 지러기
2: 예,
1: 예. 예 그거 받았습니까?
2: 그거
1: 예.
2: 받았는데 그게 또 대단히 좋습니다.
1: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거 예, 엉덩이에다 딱 깔고 코드만 딱 캐고 어디 부분에 예, 예. 불편한데도 딱 비추게 되면 금방 예. 금방 예 사라집니다 예. 문제가.
2: 선생님 근데 그 이 문의 하고 싶은 거니 그거 홍광 기계를 맨 사례다 하면 좋습니까? 옷 얇은 거 입고 하면 더 좋습니까?
1: 그거 할 때게 되면 맨 사례 예. 하는 게 좋습니다.
2: 맨살이
1: 예, 예. 하는 게 좋습니다.
2: 예. 내 생각이 맞고 나게 예, 예. 합성하게 안으라고.
1: 예. 그렇죠. 그랬었죠. 그렇게 하세요. 이거 예. 받으셨네. 잘 하셨습니다.
2: 예, 예,
1: 그렇게
2: 예.
1: 좋은 이력이가 너무 그게 긴장해서 얻기 힘든 그런 이력이기입니다.
2: 예, 예. 자관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
1: 예. 그렇죠.
2: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예. 저는 이야기를 계속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제 들어보니까 예. 확실하게 여사분 이거 견제해서 앞으로 그 주학의 건강 챙기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2: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맹감 우리 오빠가 이 천이 박사를 복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노크위원회가 배운 게 노크 왔답니다.
1: 우리. 예.

0: 그리고 뭐 인감이 이 그런 머리 자꾸 어지럽고 자꾸 머리 아파한다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이 가슴이 아 자꾸 막 이렇게 아파서 두드린다 막. 예. 이러니까.
1: 어.
0: 이 약 쓰기 전에.
1: 심장과 뇌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이거도 가슴이 답답하고 막 두드리고 이랬까요. 아스탄 약을 썼습니다. 우리 아빠도.
1: 그렇겠죠.
0: 그런데 예. 선생님이 이 그런 강의를 듣는 다음에 이 천이 박사 좋게 돼서 이거 우선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0: 네. 그런데 지금 어찌가 하면 막 어지럼증이 나서 막 그런 쓰러도 졌습니다.
1: 아,
0: 그런데 지금 예. 어지럼증이 안 나고
1: 예.
0: 확실히 잠 잘 자고 머리 덜 아프다지 않을까.
1: 예, 예.
0: 그리고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길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1년 반 썼다지 않습니까? 그보다 2배, 3배로 쓸 수 있습니다. 안전한 네. 제품이니까. 예. 오티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예.
0: 예. 게 오빠가 어찌도 좋아한지, 이 그런 뭔가 천이 박사를 이번에 뭐, 이 그런 또 발에 끼는 시계도 얼을까?
1: 예.
0: 아이, 그게 뭡니까? 그것도 준다.
1: 레이저 치료기, 예. 손목 예. 레이저 치료기. 예.
0: 예. 그거 이렇게 준다지. 이 활동에서 예. 더 그런 거 약을 더 배달받겠답니다.
1: 예, 오빠분이 예. 천이 박사를 선택한 게 너무 준악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예. 뇌혈관에 있어서는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은 이런 제품이니까 시름 넣고 쓰시면 예. 됩니다. 예.
0: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건 내 지금 요새 병원에 가 배운 게 백내장에 왔답니다.
1: 예.
0: 그 수술해라 합니다.
1: 예.
0: 그 수술하지 않고 지금 선생님이 이
1: 맹서방
0: 눈약을 이렇게 복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자문하고 싶습니다.
1: 지금 예세가 되게
0: 예,
1: 계세요.
0: 방송 들은 게 모두 대단히 좋다고.
1: 예, 예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0: 한 70이 넘습니다.
1: 70이 됐습니까? 그러면 예. 이 명서방 이 제품 자체 전 사회적으로 이 눈병 치료 약품에 대해서는 공인합니다. 이건 주약의 그 간과 담낭을 그런 간단 습류를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게 이게 보통 눈병을 치료해주는 중요한 독약인데 여기에서는 주약에 또 이걸 포함해서 주약의 상처열이라면 심장과 폐열을 제거해주면서 눈을 치료해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무엇 때문에 사회적으로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 눈병 치료 약품에 속하는가 하면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습열을 쳐주는 여기 특수한 성분 잔투이라든지 찔레라든지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의 정상 대사가 단기가 들어가서 눈에 피가 제대로 잘 공급되는가 하면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독행이 잘 맞습니다.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맞겠습니다.
0: 예. 예. 확실히 구매 받겠습니다. 영 좋습니다. 이야기.
1: 그렇죠. 이분의 우대형 네. 정책이 또 특수합니다.
0: 예. 예. 수고했습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명서방약 어전에 한 반년 줬습니다.
1: 지금. 예.
3: 예. 아, 이러고 눈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원래는 이게 녹내장을 인해서 어전에 한 7년이 됩니다, 이거.
1: 아, 그래요?
3: 아, 약도 많이 썼습니다.
1: 녹내장은 쉽게 설명하는 몇 가지 안과 질병 가운데 주요한 한 가지 질병에 속합니다.
3: 예, 그래서 원래는 수술할 거 아니하고 내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약을 치료, 몇 년 동안 치료해 왔습니다. 예. 그러게 그 이마에 보정했는데, 이번에는 이 명서방 눈약 쓰면서 예, 크게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예, 안압은 완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안압이 공제된다는 게 이게 보통 약으로서 잘 해결되지 않는데 이 제품 자체가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눈이라는 게 예, 강한 부염에 그러니까 눈알 이게 잠깐만 시력이 싹 떨어지면 잘 알게 오던 게 예, 지금 이 약 쓴 다음에 예, 시력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좀 이게.
1: 예. 시력이 지금 상태를 보증하는 게 큰 치료인데 올라까지 갔다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3: 예, 이건 진짜 나도 생각 바뀝니다. 이게
1: 예.
3: 이렇게 올라갈 생각보다 안압만 공제 달래도 좋다고.
1: 아, 그렇죠.
3: 예, 이게 올라가 얼마나 지금 좋은지 내 기분도 많이 좋습니다. 이런 바람에 지금.
1: 아, 그렇죠.
3: 예, 이럴까나 예, 눈도 지금 크게 연해서 아픈 것도 없고 눈곱이도 덜 나고 예. 아까라는 증서도 없어지고 지금 마구 이 약수가 0%

0: 난다 지금 아이고 많이 연다가 막
1: 그렇죠. 그래,
0: 예, 선생님께서 내 이 좋은 이야기를 만났을 적에 예, 어제는 내 이 양손 꾸준히 가장 오래 쓰려고 오늘 저의 특수한 또 활동 지금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2: 선생님. 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상처혈을 쳐주고 간단습혈을 쳐주고 이렇게 간에 좋고 배에 좋고 심장에 좋고 이런 차원에서 눈병 치료해주는 제품이니까 실험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니까 5017766에 전화 나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건강기원입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이박살 씨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중풍 후유증으로 어림진하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항상 그저 그래서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그래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심해서 예, 정말 빈생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을 못 먹을 때도 욕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거 예, 며칠을 전이박살 며칠을 안 먹었는데 인사 그런 저 어니까 어림지나든지 그거 말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손발이 그렇게 말 안 듣던 게 그것도 감각이 오고 그리고 그런 저 어니까 건망증이 심하던 게 그것도 지금 생각이 예 돌아지고 있습니다. 그 네. 얼마나 좋습니까?
2: 그렇죠.
4: 그리고 거기다가 소변까지 예 지내 그래서 닫아서 예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세신이를 한 대 쓰니까 둘이 배합 잘 돼 그런지 어째 그런지 예, 좋아 그런지 인사 그저 좋아지고 예 사람이 몸이 부드러지고 그럽기다.
2: 그렇죠.
4: 그리고 예 정신하고 맥이 나고 몸이 헷갈진다.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맥이 없던 게 그래놓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대답을 받아 장기적으로 쓰자
2: 그랬는데. 예. 5017766에 전화하셔. 이번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그래 좋을 때 배달 받자 그랬는데. 예, 감사합니다.
2: 예.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5: 예, 내 동생이 이거 전이박사하고 세신이를 좀 같이 씁니다.
2: 예.
5: 정말 아주, 정말 이 중풍 환자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입니다.
2: 예.
5: 두 가지 이야기가. 배합이 딱 맞습니다. 아, 저 이게 세신, 뭔가 전이박사를 쓰니까 예, 이게 신경과 신경 전달이 잘 돼서 그런지 예, 아, 이전에는 뭐, 자꾸만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런 게 기억력이 좀 돌아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래서 허리 뭐나, 저기, 뭐라, 그 손이 떨려가지고서,
2: 예. 아, 수전증. 예.
5: 예, 밥 먹던 게, 손이 그래서 평상시에 종이장 들어서 벌써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닌다만.
2: 아,
5: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박사 쓰니까, 예. 이게 지금 손이 떨리는 증상이 지금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2: 예.
5: 예. 그리고 이 날씨 좋을까 예. 지금 병원도 안 간다. 저절로 이 지팽이로 이 돼지고수를 침대에서 내려서 예. 바깥에 나가서 한 20분, 30분씩 이렇게 앉아있다가 조금씩 걸어서 이제 들어옵니다.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2: 그게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전이박사가 너무 수요되는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정상에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어느 사람에 따라서 부동할 뿐이지 아주 해결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뭡니까 그 세신이로 같이 쓰니까 더욱 좋습니다. 항상 그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든지 이게 지금 다리 막 시계 들고 하도 못해 그런지 그냥 다리 시계 들었습니다. 괜히 지금 예, 세신이라고 쓰고 소리 허리 다리가 아픈 게 많이 났고 예, 무릎이도 차갑던 게 그것도 많이 두세지고 예, 이게 피가 또 잘 통하고 이러니까 예, 혈압도 엄청 되고 혈압 이전에 막 40ml씩 그 뭐니까 그거 막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약인가 그거 아 이제 아, 그래 그 약에 지금 40ml씩 먹던 약이가 지금 15성 이렇게 먹고 그러면 알루지피 5성 열어 먹고 이렇게 해결된단 말입니다.
2: 예.
5: 이제만 많이 줄여 먹습니다.
2: 예.
5: 예, 예. 그래서, 예, 정말, 안전한 용서합니다. 게, 뭐, 활동이 이렇게 좋고 이러니까, 예, 지금, 배달 받다고 선생님께 전화를 올립니다.
2: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천이박사 세신이라는 배합도 잘 맞고, 예. 쓰게 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5017766에 잘 전화 넣기 바랍니다.
5: 예.

0: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라씨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세신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허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소변이 급하고 빈번하고 저리고 통때나고 내겨서서 소변 검사를 하니까 예, 담백이 나갑니다. 담백이 한해 나갑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담백이 나가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약간의 약을 먹다가 예,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인천 이거 싸서 예, 며칠 후부터 예, 소변 파스가 적고 저리고 통때가 예, 없어지고 예, 내기 나는 게 알겠대다.
1: 그럼요.
3: 지금은 예, 예, 점점 효과 있어서 어떤 몇 달 쓰니까 예, 소변에 거품이 나가지 않는 않으니까 예, 아무래도 예, 담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용 다 본 것도 한 가지입니다.
1: 예, 소변 저리거나 예. 그런 증상이 원래는 있었지요, 좀.
3: 있었습니다. 나갈 때. 멋진 있었습니다.
1: 그런데 예. 예. 지금은 어떠세요? 그런 증상이 예. 있어요, 없어요?
3: 아, 지금 없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세신이로가 그런 점을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예, 그냥 식사 후에 소화제를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소화가 잘 돼서 예, 아무래도 다 잘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3: 그리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황황하고 예, 숨이 차고 예, 이래 모질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예, 마음이 편안하고 가슴도 편안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마른 기침, 이제 좀 옛날부터 조금 만성 기관지염이 있긴 있었는데, 마른 기침하고 가래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예, 약이 들어갔는지 없습니다.
1: 예. 하업계통을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맥동이라는 성분이 충분하게 윤폐의 역할을 하게 돼서 상처열 가운데서 지금 폐경락을 수통시켜주는 폐경락을 도와주는 맥동이라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업계통이 좋을 수밖에요. 예.
3: 예. 그리고 저는 예, 다리나 팔에 그냥 혈소판이 터지거나 예, 내비없고 이래서 대머리가 검사하거나 혈소판
1: 검사증이라
3: 합니다.
1: 아, 예. 그 큰 병인데 예예 예.
3: 예. 예. 그런 게 이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대단합니다.
3: 그래서 예. 예. 전신이 맥이 나니까 이런 병도 오는지 지금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병이 예. 해결되니까 맥이 나고 맥이 나니까 병이 또 해결되는 거 그렇죠.
3: 예. 이 아들이 예. 아, 전녹방, 그 다음에 녹혈증.
1: 녹혈증, 예. 32가지 종약제.
3: 32가지 약이 들어가니까.
1: 잘 기억하셨네요.
3: 전신이, 예. 전신이 제대한 것이 다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줍니다. 예, 예.
3: 예, 예, 예. 그래서 약이 좋은 약을 강의해서 감사하면서 예.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열심히 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할 필요성이 아주 적절하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이제 위에서 기억하신 것도 아주 준확하게 잘 기억하셨는데 녹혈증은 사슴이 피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를 처음에 녹혈증을 복용하고 그런 다음에 전녹근 후에 복용하시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자기절로 남성 여성 포함해서 잘 조절하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여기 공능주체에서 충분하게 나오다시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원기를 돋아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콤파츠 좋아지니까 신주골, 신주수 그리고 귀가 잘 들리고 여기 또 32가지 중약제는 맥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숨이 차지 않고 기억이 잘 되고 네. 삼고가 해결받고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4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연두봉, 선인동굴 등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먼저 연두봉 이야기입니다.

0: 예로부터 벽한 땅에서 농사가 잘 되어 살기 좋은 고당으로 소문난 토성리에서 유유히 사품침에 흘러가는 압록강 물길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면 우뚝하게 솟은 산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연두봉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비록 소문난 명산은 아니지만 여기는 실로 들어볼 만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악에는 소문난 적 석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석수는 조상 때부터 대하를 물러 내려온 석공 재간을 어려서부터 배워 익혀서 돌을 쫓는 재간이 뛰어났습니다. 석수는 나마다 여러 가지 정과 손망치, 그 외에 돌을 쫓는 그 공구 망치가 들어있는 연당 망태를 짊어지고 여러 불악으로 돌아다니면서 근처의 산이나 냇가의 돌로 연담에 손매, 절구공, 방화공을 쏘아줬을 뿐더러 여러 가지 돌비석과 복산도 재치있게 쏘아주곤 하였습니다. 하여 여러 불악에서 석수를 청하다 여러 가지 돌을 쫓는 일을 시키곤 하였습니다.
1: 네, 석수가 손재간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0: 예, 그럴 때마다 석수는 마음씨가 착하다 보니 품값은 거저 주인이 준 대로 받았습니다. 사실 석수라면 돌을 쫓는 리치를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을 쫓는 것은 아무도나 맹탕 쪼아, 아무렇게나 쪼아서는 안 됩니다. 돌에는 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 맷돌이나 또한 큰 연자매처럼 가로 퍼진 것은 가로 결대로 따라가면서 쪼아야 합니다. 그 외 절구공처럼 길이가 긴 것은 세로 결을 따라서 세로 쪼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석이나 도불상 같은 것은 결을 따라서 쪼아야 합니다.
1: 네, 돌의 교를 따라 쪼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0: 예, 그러던 어느 날 석수가 압록강변에 있는 돌바위에 앉아서 한창 돌쪽에 여름이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련노하신 스님 한 분이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미탑을 묶이는 황상화나 인자가 다름 아닌 석수인가? 늙은 스님은 레더를 갖추고 난 뒤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석수쟁이 옵시다. 허나 그렇게 이름은 나지 못했지요. 석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여부는 어떻든지 임자의 석공재관이 높다는 소문이 이로부터 귀에까지 미치었으니 일부러 이렇게 임자를 찾아온 것에 스님은 정중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웬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석수님과 의아적하며 물었습니다. 이 로부는 저 산속에 절이 있다니 절에는 보살이 있는데 죄를 올리고 불공을 드려려 해도 웬일인지 전혀 령험하지 않니 그려. 하여 로브가 정을 세보니 다른 보살을 모세만 령험하다니 정제가 나왔네. 그러니 임자는 저 보이는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몇 개 큰 바위돌 가운데서 몇 대가 칼처럼 생긴 바위를 까내요. 돌 보살님을 쪼아주게. 그러면 매우 고맙겠네. 늙은 스님이 이렇게 청구를 드리겠습니다.
1: 네, 석수가 스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가요?
0: 네, 석수는 스님을 보면서 한데 스님 제 솜씨로 돌보살을 쪼으면 령험할까요? 하고 의아청하며 물었습니다. 령험하지 않고 이 부근치고 임자의 석공재관을 따를 사람이 어디에 있나? 아무튼 보살 쫓는 석전을 부르는 대로 분분히 줄 테니 더는 사양 말게나. 아, 늙은 스님은 석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전 그렇다면 별 수가 없군요. 헌대 스님 언제 와서 가시겠는지요. 그 말에 다 좋은 다음 왔다 가라고 소식을 전해주게. 그러면 되는 글쎄. 그럼 이 로브가 신을 놓고 절로 돌아가네.

0: 아무쪼록 있는 재간껏 쪼아주도록 하게 나무 아미타고를 늙은 선임은 말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부탁을 받은 석수는 저 로승은 의하여 이렇게 많고 많은 바위돌 중에서 저 산꼭대기 바위돌을 쪼아서 보살로 만들어 달라는지 참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 네, 석수가 스님이 주는 임무를 받았군요.
0: 네, 그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살펴보니 과연 내 대가처럼 생긴 그 바위돌 곁에 그런 바위돌이 있었습니다. 석수는 그 바위돌 쪽에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굴려보낸 뒤 산 기슭에다 바위돌을 놓고 돌 보살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석수는 한시도 쉬지 않고 정을 부지런히 놀려가면서 돌보살을 쪼아갔습니다. 드디어 보름도 안 걸려서 석수는 깜찍한 돌보살을 인차 쪼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석수는 인편의 늙은 스님이 한테 왔다 가라는 기회를 전했습니다. 소식을 받은 늙은 스님이 인차 두 종을 데리고 석수를 찾아왔습니다. 늙은 스님은 석수가 정성을 넣어서 쪼아 만든 그 돌보살을 사차치 살펴보고 만져봤습니다. 이인자의 석공 솜씨는 과연 뛰어났고 우리가 고맙네, 고마워. 그 말에 스님께서 저를 너무 쳐올리지 마시오. 석수가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삭절을 치르고 난 늙은 스님을 데리고 온 젊은 중과 함께 돌보살을 들고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늙은 스님이 모신 돌보살의 과행은 영험하다는 소문이 사체에 퍼져갔습니다. 점을 치거나 복을 빌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 절에 찾아 돌보살한테 불공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늙은 스님은 불공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점을 쳐준 삭돈을 별로 받지 않았으며 구차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서는 아무런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여 재난이 들이닥치거나 병이 더덕대거나 할 때마다 이 부근의 백성들이 늘 이 절에 찾아와서 돌보살한테 죄를 올려 빌곤 했는데 돌보살은 그때마다 그들의 재난을 면케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1: 네, 주지 스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네. 돈을 받지 않네요.
0: 예, 그런데 몇 해가 지난 뒤 이미 100세가 넘은 주지가 세상을 떠서 그 절에는 다른 중이 주지로 왔습니다. 젊은 주지는 늙은 주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꼭꼭 동전이나 쌀을 받아내야 되니 나중에는 빈손으로 절에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절에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이 절에는 늙은 주지가 있을 때보다 찾아드는 사람이 자연히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수도 사정이 있어서 불공 들여 이 절에 찾아왔습니다. 동전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가? 주지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동등 서푼을 가져왔지요. 이것으로 불공 드리면 안 되나요? 석수는 공손히 물었습니다. 뭐? 동등 서푼이라고 안 돼. 더 가지고 와서 불공 드려. 주지는 통방울 눈을 부라렸습니다. 주지님, 제가 그럴 줄 모르고 찾아왔으니 이거 더 가져다 드리지요. 왔던 그림이 어떻게 가서 돌아가겠어요? 석수가 사정을 했습니다. 뭐 이루에 가져온다며? 안 돼. 석 물러가라. 주지는 석수를 마구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석수는 부득불 헛걸음을 한심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그 주지가 석수를 모르는 거죠.
0: 네, 주지는 날 따라 돈과 재물밖에 모를 뿐더러 예쁜 여자가 찾아가면 가지고 놀아보다는 나쁜 심보를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지어 주지는 돌보살이 영음을 이용하여 영문을 모르는 여자들을 얼리어 수요까지 채우는 세상 나쁜 짓까지 하였습니다. 이 절이 나쁘다는 소문이 날 따라 사체의 바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석수가 자리에 누운데 갑자기 구천에 간 늙은 주지가 새하얀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스님께서 웬 욕으로 이렇게 소인을 찾아왔는지요? 석공은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어흠, 내가 구천에 이미 갔지만 임자가 쪼아 만든 돌보살이 령험한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 해친 젊은 주지놈이 못된 행세를 낱낱이 들었는데 임자는 내일 그날 내가 말하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으로 매 대가리 같은 바위돌다 구멍을 뚫어놓게. 그러면 임자가 쪼아 만든 그 돌보살이 령험하지 못할 거네. 그래야 저리 젊은 주인놈이 더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네. 임자는 꼭 내 부탁을 잊지 말고 행하게나. 자, 그럼 나는 가네. 말 마친 늙은 주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스님, 스님, 석수가 이렇게 부르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장 꿈이었습니다. 그 고연 주지놈이 세상 나쁜 짓을 어머나 했으면 저승에간 노 스님까지 찾아왔을까. 이튿날 일찍 일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석수는 도보살 만드는 바위를 가던 산봉으로 올라갔습니다.
1: 네, 석수가 꿈에 로스님을 만났군요.

0: 예. 석수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매대가리처럼 생긴 바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에이 망할 놈, 석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큼직한 정을 잡고 망치로 내리치고 매대가리 바위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하는 석수는 그 온몸에 단볼창이 되었지만 전혀 맥이 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석수는 바위에 구멍 내으로 한낮을 지나도록 정으로 돌을 쪼았는데 갑자기 꽈르릉 하는 소리가 나면서 대가리가 끝내 구멍이 펑 하고 뚫렸습니다. 뒤이어 구멍으로 검은 연기가 마구 피어 올라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검은 연기는 끊지 않고 연거포 7, 49일간 나다니 끝내 멎었습니다. 연기가 더는 나지 않자 절에 있던 돌보살이 쾅 한 소리를 내더니 산산이 박산났습니다. 이에 바빠맞은 절이중과 수지는 박산난 돌보살 조각을 조어 맞춰 놓았지만 아무런 쓸모도 없었습니다.
1: 네, 령음하던 돌보살이 쓸모가 없게 됐으니 절도 황폐해지겠는데요.
0: 예, 따라서 이 절에는 불공들여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지어 매우 황폐해졌습니다. 수지조차 소리 없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나머지 중들도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원래 석수가 까는 바위돌은 매처럼 생겼습니다. 늙은 수지는 산수 풍토와 산세까지 볼 줄 아는지라 이 바위돌을 까내어 만든 돌보살을 령음하다는 것을 보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수지가 세상을 뜨자 후에 온 수지가 고약한 심보를 품고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얼리어 재물을 로략질하게 저승에 간 늙은 수지가 석수대로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 연기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산봉을 일컬어 연두봉이라 함은 바로 바위에서 연기가 솟아난 것으로 하여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경치가 수려하고 보배로 불리운 데다가 인상까지 많이 살아난 소문난 로령산 기슭연이 깊고도 기이하여 사람들이 인기를 무척 끌어당기는 신비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 동굴을 선인동굴이라고 부르는데 선인동굴을 두고 또한 기맛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압록강나니 수림 속에서 도설이 남달리 고명한 하여 소문난 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도 좋아할 수가 없는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선인을 찾아가 도와달라면 그는 두 말 없이 그 동네에 가서 그 어떤 일이나 좋아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이 누구네 집 사람이 병이나 청하면 선인은 인차 찾아가서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병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선인은 고명한 도술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구해 주었습니다.
1: 네, 선인은 이름 그대로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군요.
0: 네, 그리하여 링근 동네 사람들은 선인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선인에게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적선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적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인은 부지런히 민간들 속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줬고 또한 두 제자한테 도서를 배워주고 무예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적각과 적선은 게으름 없이 선인이 가르침을 받으며 도서와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선인이 느끼건대 두 제자들 사이는 날따라 달라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적선은 선인이 배워준 것을 익히노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맡은 일을 끝낸 뒤 무예를 익혀갔지만 적각은 적선과 달리 선인이 앞에서만 부지런히 노래 가는 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각과 적선 사이는 누가 선인한테 더 잘 보이느냐 하며 질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 네, 두 제자가 질투를 하면 난처한 사람이 스승이죠.
0: 네, 질투를 없애버리고서 선인은 어느 날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인자들은 내일 제각기 해체해서 심산속으로 들어가라. 심산속에서 3년 동안 무예와 도를 잘 익히며 나한테 찾아오이나. 그 말에 선인, 우리들은 선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예와 도를 닦으면 안 됩니까? 적각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인 곁을 떠나면 누가 선임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적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인자 네들이 그 심정 내가 진작 알고 있네만 나는 그무 도술과 무예가 뛰어난 제자를 큰 제자로 받아들일 테니 저마다 마음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게나. 선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인이 한 번 한 말을 두 번 더 외우지 않는 성미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는 두 제자는 구태여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1: 네, 선인이 왜서 제자들을 산속으로 보냈을까요?
0: 네, 도사가 두 제자를 산속으로 보내는 데는 그로서의 타산이 있었습니다. 한 것은 도사의 스님이 림동시에 그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인자는 나처럼 제자를 하나만 두게 제자가 둘 이상이면 무예와 도술을 다 익힌 뒤 두 제자 사이에는 빌려놓고 서로 질투하여 기시하는 법이네. 그러니 사람 댐댕이를 잘 지내본 뒤 꼭 제자 하나만 잘 두게. 그래야 이 로봇도 구천에 가서 시름을 놓겠네. 그 말에 선우는 스님이 그 부탁을 꼭 명기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가십시오. 도사는 스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적각과 적선 두 제자 중 어느 제자 하나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도사로서는 아직도 미결이므로 이 방법으로 두 제자의 사람 됨됨을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1: 네, 그런 원인으로 두 제자를 산속에

0: 보냈던 거군요.
1: 네. 깊은 산속에 홀로 들어간 적각은 매일 글도 읽고 도서관 무예를 읽겠습니다. 근데 그는 산속에서 고생스럽게 보내고 나니 더는 이 심산속에서 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고생살이 언제 가야 끝을 보겠는가.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각은 도사의 제자 노라고 하면서 새 허송성을 보냈습니다. 어느 3년 10달이란 세월이 거의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적각은 도사를 찾아오다가 심산속에서 매일 하루같이 도서를 닫고 무예를 기하는 적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동안 잘 있었나? 생각 밖으로 우린 여기서 만났구려. 적각은 적선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우가 여기까지 찾아왔구려. 그동안 잘 있었겠지? 나도 잘 있었네. 마침 스님을 찾아가려는 중일세 적선은 웃는 낯으로 아우 아우 적선을 맞아주었습니다. 도사의 본부대로 산속에 들어온 후 굳은 날, 개인 날 따로 없이 농사일을 하고 난 뒤에 꼭꼭 도서관 무예를 익히면서 글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0: 네. 그 사이 적각이는 허송 세월을 보내지만 적선이는 부지런히 살아왔군요.
1: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적선 하루 일을 끝낸 뒤라 매우 피곤하게 잠자리에서 인차 잠을 들었습니다. 한데 웬 백발로 나타나 씨앗을 몇 줌 주었습니다. 내가 지켜보며 임자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구려. 이 몇 줌의 씨앗을 심겠네. 그러면 가을에 가서는 수없이 많은 꽃씨를 거두어 드릴 거네. 이는 다름 아닌 인삼씨라네. 그러니 임자는 인삼씨를 온 산야에 뿌리게나. 그 말에 아 이것이 귀중한 인삼씨구만요. 제가 꼭 러닝의 부탁대로 하겠습니다. 적선이가 잠을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줌이 씨앗이 머리맡에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적선은 노인이 부탁대로 인삼씨를 심었습니다. 3년이 되니 인삼씨를 많이 거두었던 것입니다. 적선은 그 큼직한 인삼을 보면서 이것을 스님한테 드려야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보기 드문 인삼인데 적각은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적각은 적선이 큼직한 인삼을 어디다 두는가를 또 눈바가 살펴보았습니다.
0: 네, 적각이 적선의 인삼에 눈독을 들이는군요.
1: 네, 그러던 어느 날 적선과 적각은 무예를 익히며 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처음 적선은 적각한테 많이 양보했지만 적각이 뭉치쓰기나 칼쓰기는 자기 상대가 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한번 비교해보고 두번 비교해보고 몇번 비교해봤지만 범마다 한 가지였습니다. 아우의 무예는 별로 진전이 없구려. 적선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들여서 무예를 닦았지만 그저 이 수준이라오. 적각은 매우 난감한 기색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적선이 깊은 잠에 골아빠졌는데 적각은 몰래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적선이 잠을 깨니 적각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원래 적선은 몰래 자는 척하면서 적각을 경계했는데 방금 깜짝 잠든 사이에 적각이 인삼과 인삼씨를 가지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이놈이 인제는 도둑놈이 됐구나. 조차가 인삼과 인삼씨를 되찾아야지. 부운이 치밀어 오른 적선 어깨에 활을 메고 손에다 칼을 두고 적각이 뒤를 쫓아갔습니다.
0: 네, 적선이가 적각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1: 네, 한낮을 쫓아가서 겨우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 없는 놈아, 그 섞어라. 적선은 붕괴하게 소리쳤습니다. 네 놈이 더 살겠으면 내 뒤를 쫓아가지 말아라. 나는 자유로운 놈으로 아무데 가서 살 테다. 적각은 달아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관계치 않는다. 허나 인삼과 인삼씨를 나한테 돌려라. 이전에 정본을 봐서라도 너와 원수를 지고 싶지 않다. 적선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자고로부터 귀중한 보물은 손에 넣는 자가 임자란 말이 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어찌 내 놈의 단테 다 순순히 내놓을 수 있단 말이야. 적각은 제가 코를 세웠습니다. 도사 곁을 떠난 적각은 무예를 익히네 만에 하나 하고는 늘 민간에 다니면서 르락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참 내놈의 진면모는 오늘에야 백일하에 드러났구나. 그런데 남이 물건을 제 것이라고 코를 세우지 말고 물건 임자한테 돌려줘야 한다. 너무나 뻑이면 재미없는 줄 알아라. 적선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보물을 순순히 나한테 내놓자니 매우 아깝다. 내 손에 칼과 물어봐라. 닥쳐라. 그냥 뻔뻔스럽게 놀려고 그래? 내 것을 되어 돌려주겠나? 못 주겠나? 적선은 부문이 굴뚝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줄 테다. 그래, 내가 감히 어쩔 테냐? 적각은 손에 든 칼을 휘두르면서 낙뛰었습니다.
0: 네, 두 사람이 원수로 되었겠네요.
1: 예. 적성이 생각에는 인삼과 인삼심만 돌려주면 이 돈이 정

0: 눈물을 봐서라도 가만히 있자고 했는데 그와는 전혀 달리 판가리 싸움을 하지 않고선 좋아질 수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내 놈이 과약한 신부를 고쳐주마. 적선도 칼을 들고 적각과 싸웠습니다. 헌데 일상시 무예를 빌 땐 적각에서 빈 구석이 많았는데 정작 죽고 사는 싸움판이라 적각이 발악을 하니 적선도 용변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들들은 평지에서 싸우고 산꼭대기에서 싸웠고 하늘에서 날아올라서도 싸웠지만 승부가 종신 나지 않았습니다. 적선 이놈아, 나는 내가 스님이 제자로 될 수 있다는 걸 보아낸 지 오래다. 내가 스님이 제자로 되면 내가 없어져야 하는 법이다. 또한 내가 스님이 제자로 되면 네 놈이 없어져야 한다. 나는 네 놈을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의로다. 적각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적선과 그 적각은 연속 며칠간 싸웠습니다.
1: 네, 며칠 동안 싸우면서도 승부를 못 가렸군요.
0: 예, 이들들은 모두 기진맥진하였지만 누구도 대방한테 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바람이 마구 불어쳐대며 흙과 모래를 마구 날리며 해를 가리웠습니다. 적선과 적각은 서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화살 한 대가 날아와서 적각이 등에 띄고 있던 보자기를 맞췄습니다. 그러자 보자기 안에 있던 인삼과 인삼씨가 헤쳐져서 온 사방이 마구 날려갔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수림과 벌판에도 바람 따라 인삼씨가 날려가 떨어졌습니다. 너 이놈 적각아, 이로부터 네가 사람 되면 어떠냐 또 지내보자고 일부러 산속으로 수도를 하라고 보낸 거다. 근데 너는 하라는 수도는 하지 않고 민간에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내색을 탐내서 뿐더러 도둑질하고 지어 빼앗는 그런 고약한 짓까지 하니 이로부는 더는 네 놈을 제자로 두지 않을 테다. 그러니까 방금 손 화살로 네 놈과의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인 즉 어서 쓱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어느새 도사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1: 네, 끝내 도사가 나타났네요.
0: 예. 적선과 적각이 여기에서 판가리 싸움을 벌린 것을 알게 된 도사는 인차 찾아 모든 장면을 구경했던 것입니다. 허나 적선과 적각은 선인이 여기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인 그간 무고했습니까? 제자 적선이 례를 올립니다. 무사하고 말고 임자는 그간 많은 고생을 겪었네. 그려 도사는 적선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임한테 된 꾸지람을 받은 적각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로운 정식으로 임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니 그 말에 스님, 제자 적선은 스님한테 례를 올립니다. 제자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말을 마친 적선은 도사한테 곱석 절을 올렸습니다. 자, 저 산속에 살기 좋은 동굴이 있니 이제는 함께 살면서 민간에 닥치는 재난을 막아주도록 하시. 말을 마친 도사는 적선이 손을 잡고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1: 네, 도사가 적선이를 유일한 제자로 받아들였군요. 네,
0: 그때로부터 도사와 그의 제자 적선이 이 깊숙한 동굴에서 살면서 돌을 닦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도사가 세상을 뜬 후 적선 홀로 이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적선을 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때 인삼씨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 까닭에 장백산 줄기를 따라 인삼이 많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대 사람들은 적선이 살던 동굴을 선인 동굴이라고 친절히 부르면서 선인이 너그런 덕을 널리 전하였다고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이번엔 다정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한 곳에 신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도 가난하여 하루 세끼 죽은 고사하고 굶기가 일쑤였으니 마을에서는 신발네 집을 가리켜 산순구식이라고, 즉 30날 동안이 9끼밖에 묵지 못한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대여세나 밥 구경을 못하고 굶어 지내면서 어느 날 보다 못해서 이웃집에서 한 사람목 정도의 보리밥을 담아 보내왔습니다. 신발의 안에는 보리밥을 보던 남편과 나누어서 먹어보기에 작은 양이라 그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신발은 등에 가 붙는 배를 땅바닥에 붙이고 맥없이 누워있었습니다.
0: 네, 밥이 적어서 두 사람이 먹기에는 어림도 없었겠네요.
1: 예, 그러다가 신발은 눈앞에 나타난 밥을 보자 두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거요? 아내는 그 말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보내왔어요. 이웃집에서? 네, 어서 일어나시오. 신발은 무척 배가 고팠던 채로 벌떡 일어나 밥상에 나앉았습니다. 한 그릇이 되나마나 한 보리밥과 맹물 한 사발, 소금 담은 작은 종지, 그는 선뜻 수저에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밥그릇이 하나인 것을 보면 아내의 몫은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지간에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신발이 속마음을 들여다본 아내는 남편이 손에 수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제 걱정은 말고요. 마침내 신발은 수저를 받아들더니 아무래도 개면적인 듯 하고는 소리 내고는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0: 네, 신발이가 혼자 밥을 먹었군요.
1: 네,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정신없이 먹는지 그 옆에 앉은 아내의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연방났습니다. 그러나 신발은 듣지 못한 듯 눈 깜짝할 사이에 보리밥을 말끔히 먹어치고는 입귀를 슬슬 만지었습니다. 아내는 문득 남편에게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이 먹자는 소리 한마디 없이 내가 여태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의지하고 살아왔단 말인가? 아내는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남편이 장마당에서 지나치다 만난 생명부지 사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아내는 분한 나머지 돌아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신발은 심평좋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좀 참아줘. 아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대체 뭘 참으란 걸까? 신발은 아내에게 미안한 듯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0: 네, 신발이 어디로 갔는가요?
1: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 됐어. 이걸로 빨리 밥을 짓소. 신발은 잔등에 지고 있던 자루를 아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웬일인가 해서 자루를 헤쳐보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대섯 대가 되는 보리쌀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도 남한테 손 한번 내밀 줄 모르는 고지스러운 남편한테 이걸 어디서 얻어왔어요? 기쁨보다도 걱정이 더 앞선 아내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는 남편을 불안한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일전에 왔던 칠성이란 친구가 보낸 거요. 그러면 그는 빨리 밥을 지어 고마운 이웃에서 능력이 보내주려고 말했습니다.
0: 네, 밥을 보내온 이웃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죠.
1: 예, 얼마 후 그들 부부는 밥상을 놓고 사이좋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눈곱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배고픔보다도 당신이 그 고약한 심보가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울었어요. 그 말에 신발은 껄껄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옆에서 간 사이에 칠성이한테 연락이 왔었대요.

0: 근데 그것까지 가려니 매 있어야지. 그래 내 미혹한 척하고 다 묵어치고 말았지. 그 말을 듣고 난 아내는 남편의 깊은 속마음을 모르고 보로통에 서있던 자신이 쑥스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4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 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효소를 주

연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5월 31일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을 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리죠. 예.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약을 쌀 때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그 외에 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속을 드리고 눈이 뜰고 넣는 생물 제품으로 된 ENE 예. 이거 쇠빙살이를 드립니다. 예. 이 쇠빙살이면은 석 달 동안 그 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예, 36곽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아, 36곽을 사자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이나 감해드립니다. 예.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이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건데 이런 야생 해삼 뢰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면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3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 이 3곽이면은 3곽이가 이번 이벤트 우대 활동이 포인트입니다. 예. 99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이 3곽이니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이제 며칠 안 남은 기회를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예, 우리 약을 선택할 때에는 꼭 약이 레원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약재로 만든 이런 약이고 거기에 특별히 그 홍경천이 요 홍경천에는 해발이 5,400m 이상의 그런 높은 곳이 산소 저장량이가 아주 높은 이런 약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에는 또 아주 우수한 그

0: 완황진이로 그 서상에서 불리우느니 한 가지 약재도 아니고 네 가지가 완황진으로 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소분자 중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흡수가 아주 빨리 되죠.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상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단 얼마라도 가격이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약이 어째 그렇게 비싼가 하는데 비싼 것만큼 다른 약에 비해 약 효과도 더 좋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와이.
0: 예, 말씀하십시오.
2: 예. 예. 내 신유방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네, 신유방 저기 허 선생님 강의를 듣고
0: 예. 예.
2: 한 달치를 먼저 싸서
0: 예.
2: 썼는데 내 4월 30날 쌌습니다.
0: 아, 예.
2: 그래서 20일 먹었는데 이 코에서 내 그냥 피가 조금씩 흘렀단 말입니다.
0: 아.
2: 그런데 그게 20날 먹으니까
0: 예.
2: 그 피가 먹고 노란 콧물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이번에 예, 내 또 17가구 쐈습니다.
0: 아, 예.
2: 효과가 나타나니까.
0: 예.
2: 그래서 오늘 쐈는데 예, 이 시네바이가 예, 정말 효과가 영 빠릅니다.
0: 예, 원래 이게 빠른 이야기입니다.
2: 예, 예. 그래서 내 전화합니다.
0: 아, 예. 그 부지런히 이번에 싸신 걸 예, 쓰십시오. 예. 예, 그러면 다른 예. 그 반면에 병들도 많이 나사실 수 있습니다. 예,
2: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이게 혈압도 그래앉아서 예, 정말 혈압약 여러 가지 먹으면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0: 예.
3: 그러다 예, 정말 당약 신예방 먹으면서부터 예, 혈압이 도저히 잘 돼서 예, 야습 달밤만 예, 혈압약 끊어버렸지. 정말 예, 시중에 혈압약 끊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0: 맞습니다.
3: 예, 혈압약 끊는 것만 정말 좋은 일이네 지금 없습니다 지금.
0: 하하, 그렇죠.
3: 예, 그뿐 아니라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세 번 오면서 예,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안이 안개 낀 것 같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그랬는데 이 약 먹으면 이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예.
3: 예, 그래 이게 방광염이요 지금 있어서 예, 소변이 볼 때 볼 때면 저리고
0: 예, 소변이 이전에 저렸습니다, 예.
3: 예, 질끈, 질끈 나와서, 예. 자, 시술할 때 영 많았습니다.
0: 예.
3: 어디 외출하면 못 찾고, 조심해. 이 약 먹고 이 증상이 해결돼서, 예. 마음대로 어디 외출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이 장례식 예방, 정말, 예. 서장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이 야산 약되고, 오염이 안 된 약 이야기고 예. 특히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의 자란 산소 저자량이 특별히 많고
0: 예. 맞습니다. 예.
3: 예. 또 연 황금물로 불려오는 예. 훌륭한 약자지 한 가지도 아니고 예. 네 가지가 들어간 약대고 예. 소분자로 예. 나온 약이고 예. 그래 그런지 정말 이전에 약을 줄 세워놓고 먹어도 효과를 못 보던 게 이
0: 네.
3: 약은 완전히 효과가 좀 좋습니다. 이 약 먹고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예 나는 예 우리 남편과 같이 먹길래 저리에서가 배달 받아 왔는데 우리 친구도 지금 내 속에라 이 약 먹는데 그 친구 밥도 먹고 심장도 안 좋고 예. 예. 소화도 안 되고 관절도 영 안 좋았습니다.
0: 아.
3: 그래 이제 이면에서 야 효과가 매일매일 효과 본다면서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저리였을까 지금 배달 받겠다며
0: 그런 면에서 원래 효과를 봐야 됩니다. 예.
3: 예예
0: 맞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0: 예,
3: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제가 지금 예, 심리방 쓰고 있습니다. 장려고 방송 열심히 듣고, 예.
0: 하 예. 그럼,
4: 예.
0: 여보세요?
1: 네. 네, 끊겼네요.
0: 예, 예, 말씀하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심리방 우리 노선님 선생님 강의하시고부터 오늘 이때까지 어서는 오늘 넘어서 이제 야근은 정말 예, 맹약 중의 맹약입니다. 아이, 충분히 신체늦게 맞아서 지내, 아, 침을 맞아도 IDD, 중약 써도 IDD, 아, 염려병을 세 번에 입에나 나와도 되고, 4월에 초과를 못해 혈압이 240, 심률이 140. 그 다음에 제부염 이사를 살겠습니까, 선생님?
0: 위험했습니다, 요.
5: 예, 세상에, 세월이 정말 좋긴 좋습니다. 선생님 강의 두고 서장이하고 이렇게 정말 수고서리 정말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났던 게 꿈에도 생각, 본인이 어서 난 죽을 길밖에 없다고 이랬습니다. 아, 그럼 제 부여면서 그 다음 이름 못 나는 거 본인도 정신은 말썩하고 알고, 머리 흐릿하고, 거기서 계속 거기서 머리 어렵지라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을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죽을 길밖에 없지,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두고 이 서장이하고, 정말 4,500m 이상 되는 약, 홍경천은 또 그건 어떻습니까?
0: 5,400m에서 자라는. 예. 이 아, 약이 레오니가 약, 벌써 들어보면은 확실히 다른다.
5: 예, 약은 네 가지, 항문을 된 약은 다른 약은 한 가지만, 이건 네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약이 같은 거 비교 못하고, 그리고 저는 예, 이게 서장약이라 말은 이렇게 해야 가져온다면 우리는 꼭 봅니다. 주치공님 보고 약재가 몇 가지 약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뭡니까? 보여줘도 Z20을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 나는 역시 봅니다.
0: 그게 네. 치료약으로 나온 그런 국가, 그런 감독국에서의 에, 요젠주에서 피한 이런 약이다 이 뜻이라 말입니다. 이게 Z20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네,
5: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볼 때 정말 서장약이 옳은 거 아닌가 본 게 옳은 채는 주노를 쓰고 어린 채는 그 다음에 또 아, 이 서장은 글로 썼을까
0: 맞습니다.
5: 확실히
0: 장약 집단이라고 딱 씌워 있지 않을까 우리는.
5: 네, 그러니까 장약 집단 써서 그러니까 이런 거 주로 어느 건강에서 어디에서 정말 발부했는가 이거 딱 보고
0: 그 중요하죠.
5: 서장약이 옳은가 이건 확실히 봐야 된다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5: 선수 Z20이라는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
0: 맞습니다.
5: 효과 있겠다고 정말 눈을 봤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씀만 이건 다 국가대표라는 것 같고 국가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하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아예 한 달을 안에 인차 아이디입니다. 그게 무슨 서약이라고 인차되겠습니까? 그래 차차차차 쓰기 시작하는데 한 달이
0: 중약은 이게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날부터 그게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느 만큼 이 약이 들어가서 그 약이 병조에 작용하면서 우세를 차지해야만이 그게 치료되는 겁니다. 그게.
5: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차차차 그렇게 돼야 그렇지. 아예 단꺼번에 혈압약을 그렇게 첫날에 하루 이틀 그렇게 쓰고도 떨어지고 또 어느 날인가 또 밤새도 이 양도 없이 마음으로 올라가면 그렇죠. 그다음에는 그거 다시 공제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 그래서 우리 약은 그렇게 빨리 뛰는 약이 아닙니다.
5: 선생님 혈압약을 뛰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약을. 예.
0: 그렇게 뛰는 그러니까 것도 그 좋은 일입니다.
5: 예, 혈압약, 10달 써도 혈압약을 뗐다는 건, 이거는 정말 기적이, 우리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혈압약도 약쓰니까, 콩팥질 상해가지고, 간을 상해가지고, 아니, 담에 소멸하게 잤지, 이 약을 쓴 게, 콩팥질 든든하게 한다고 또 써있지, 약간에. 아니, 그 다음, 동맥경화를 치료한다. 신근경색을 치료한다. 주치공에 딱 써있는 거, 그런 거 쓰니까, 예, 효과 있고, 그런 거 쓰지 않는 건, 효과 정말 써볼까? 선생님 말씀하셨다네. 없습니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을 예. 선택할 때 꼭 주치공능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예, 딱 보고 써야 됩니다. 맞춰보고. 그게 예. 예를 들어서 진단이 나왔다. 병원에 가서 어느 진단 받았다 하면 그 진단에 나온 그 내용으로 자기 이게 주치공능이 있는 그 중약이 있고 내 그 치료하려는 내용이 거기 딱 적혀져 있는가 하는 거 보고 선택하는 것이 그게 제일 명지한 선택입니다.
5: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 중풍이 왔다. 그러면 그게 주치공에 중풍 치료한다는 게 적혀 있어야 그게 이제 치료 효과 나는 게 아닙니까, 그래.
0: 당연하죠, 그거는.
5: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딱 보고 써면 이제 중풍이 정말 치료된다면 약은 예, 별로 써보니까 별로 없지다. 굉장히 요 약은 힘이 세고, 예, 환경 써있어 힘이 세졌고, 뭐니까, 예.
0: 이 약이 아, 효력이 아주 강한 예. 약입니다. 그래, 근래, 아이, 심근경색을 치료라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 후유증, 뇌경색 후유증을 다 치료를 해내는 기제입니다.
5: 네, 확실히 약이 좋습니다. 이제 처음에 맨 처음에 참가한 여사분도 보세요. 코피 그냥, 그냥 나왔다, 이제 그러면 괜찮아서.
0: 그래, 그 사람이 코피 너무 나가지고서.
5: 아, 약은 정말 확실히 묘한 약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정말 난이 그렇게 병이 났다면, 정말 다, 우리 마음이 다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100% 나가는 아이를 지내가나.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 약 계속 우리 삼촌이 어제 쌌대, 그 모임.
0: 어제 쌌습니다, 예.
5: 예. 어제 그래, 그, 또 아들 데리고 와서 그래 쌌는데, 하여튼, 나, 자기도 이야기 없으면 자기는 조상 간대하러 세 번 주제하는데, 네 번째 하라면, 어느 무슨 이제 한 달 차가면 수업이 차서, 지금 수업이 차, 아마도 걸어도 못 댕겼어.
0: 이 약을 쓰고서리, 예.

0: 저자를 해라는 분들이 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 약만 드시면서 그렇게 무난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예. 예. 하여튼 심리학 진행은 이 약이 최고의 우리 최고의 약이면 이런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계속 우리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화 어제 끊겠습니다.
0: 예. 이제 어제 끊깁니다. 네.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끊겠습니다. 예.
3: 그래서 예, 그 쓰기는 1년 석 달 썼는데 예. 혈압이 그 향이 이렇게 20년 됐습니다. 혈압이 고혈압이 예?
0: 예.
3: 그래가지고 혈압 조절해야 돼가지고 용코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서약으로 된 걸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면 대구 지탱했는데 이 강의를 명심해 듣고 당약을 예? 심리방 예. 먹었는데 약달 반을 먹으니까 예, 혈압이 진짜 안정돼가지고 이런 혈압약을 이제는 안 먹습니다.
0: 그만한 정도면 안정될수 예. 있습니다. 예. 이게 하루에 그래. 또세 번씩 드시는 약이
3: 예, 예. 혈압은 예. 진짜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예. 관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도저히 온도는 같은 게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제 앞가슴도 캥기고 뒷가슴도 캥기고 예, 막 그랬는데 예, 지금 가슴이 편안해지 이런 증상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0: 예,
3: 예 이거 상당히 그 그래도 숨이 차니까 거기 나가 댕기는 것도
0: 얼마나 좋습니다. 숨이 차니까
3: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뇌경색이 와가지고 두 번 다발성 뇌경색이란 말입니다. 예.
0: 예.
3: 그래가지고 해마다 병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혈관 확장하는 그런 조사를 맞으니 기증했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냥 거리 땡하고 예 언제나 거리 정시 안 한단 말입니다. 거리 예. 무겁고 예 안개낀 것 같고 힘 돌아가고 예 어림지나고 이랬는데 지금 예 그 골 안이 예, 말수간 같습니다. 지금 예,
0: 예. 정신한다 말수에 짐다
3: 예. 그래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효과는 여러 가지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3: 네, 예, 서약을 많이 먹다 나니까 그 내장도 많이 상해서 여기저기 많이 아팠는데 이런 여기저기 불편해진 게 없어지니까 예, 편안해지고 뭐
0: 부상하게 큽니다. 서약이 원래 예,
3: 그렇다만데 예. 예, 간도 나빠지고 콩팥지도 나쁘고 위도 좋지 않습니다.
0: 예.
3: 예, 그래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졌단 말입니다. 그래 관절도 또 효과 있습니다. 예?
0: 예, 이게 풍한습을 빼주고 콩팥지 허증을 치료를 해주고 또 그 간 경락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아, 심줄 인대 근육을 또 그 유난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또 일곱 가지 들어갔습니다. 이 서상의 약재에 이게 다 고급 약재인데 이런 약재들이 그 또 그 이 그러니까 간을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에, 이 그런 이 모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 또 치료 효과가 좋죠.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걸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냥 그 며칠 자꾸 반복이 오면서 이니 근데 지금은 다리 가벼워져서 이런 활동하기 너무 흐려졌단 말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3: 그래서 이번에 또 이벤트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0: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정말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딱.
3: 예, 끝이 난다 해서 저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나는
0: 예, 잘하셨어.
3: 우리 같이 먹길래 예, 그 오늘 좀 물어보자 그랬다. 예. 우리 친구가 있으니까의 급성 신사에.
0: 아.
3: 예, 그, 저기, 심사에, 그래가지고 예. 병원에 입원에 됐습니다. 열을 불러가지고.
0: 예.
3: 그래가지고 입원에 치료받고 나왔는데, 아직도 가슴이 눌러놓은 것처럼 아프고 숨이 차고, 예, 좀 헐떡거리고 힘들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심내혈관배 이게 특별히 좋다고 그러니까 예,
0: 예.
3: 어, 선생님과 좀 문의해달랍니다. 그래서 예, 좋다기 다음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0: 아, 예. 그분한테 예, 좋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예. 예. 예, 급성 그 신수아에 왔다는데 이게 급성 심부전을 말합니다. 예.
3: 예.
0: 예. 예, 이 급성 심부전이라는 거는 예,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이 급성으로 악화돼가지고 발생하는 순환장애입니다. 예. 예, 이 급성 심부전이 돌발성적으로 발작할 때 보면은 엄중한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구슬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죽음에 임박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예. 그리고 급성 폐수종이 또 생기면서 대량이 분홍색 이런 포말량 가래가 나옵니다. 예. 예. 결국 피부가 차가워지며 습하고 예. 결국 입술이 또 새파래 나는데 이 산소가 부족한 이런 표현이죠. 예. 그리고 이식도 모호하고 흐리멍텅해지고 정신을 잃거나 혹은 심원성 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급성 이 심부전도 급성 심근경색처럼 그만큼 버금으로 심한 병입니다. 이 약도 이 병도 예. 그런데 우리 장약 심리방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심근경색까지 그 치료된다고 딱 치료범위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이게 급성 심부전.

0: 중환이라든가 또 좌심부전, 우심부전이 이게 다 중환병입니다. 예. 이런 중환심장병을 치료해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아기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장드립니다. 예.
1: 예.
0: 예. 예. 2417979번입니다. 거기다 전화하십시오.
1: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제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0: 예.
3: 선생님 강의를, 예, 우리 아다의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사했는데, 예, 선생님이 덕분에, 예, 이 강, 약을 광고를 한, 덕분에 우리 아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0: 선택을 잘 하신 거죠.
3: 예, 예, 예. 이 중풍이 딱 치료한다고 광양수에 쓰여 있어서 이거 딱 쓰기 시작했는데, 또 서방약이고, 이렇게 질량이 좋은 약이, 예, 쓰니까, 나의 아예 떨고, 입에 춤이 나오고, 밤은 못 자고, 전혀 손심이야, 서면은 못 보고, 얼빠 안에서 번하고, 걸지도 못하고, 흔들흔들하고, 딛지 못하고, 이래하고, 밥 못 먹고, 이랬다는데, 예. 지금은 왜 정말 많이 영웅 됐습니다. 예. 예, 이제도 바깥에서 이제 중풍문화 들어왔습니다. 예.
0: 하하,
3: 이 약이 때문에 이렇게, 예, 사람이, 얼마나, 예, 신경이 안 나고, 예, 좀 마음이 안 좋아.
0: 치료 잘 돼, 그렇죠. 예.
3: 예. 예, 마음이 좀, 예, 한, 훈훈하게 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나도 이거 위 나빠서 밥은 못 먹고 머리 아프고 머리 어떻게 돼서 자꾸만 이 경동맥이 원래 빵칼이 있었대 했습니다. 네, 여기 어휘 속에.
0: 예.
3: 그래 자꾸 주물러 잡아당기는 것 같고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여지라고 그다음에 밥은 못 먹고 맥이었고 자꾸 주물러 던져지면 시원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답니다.
0: 아,
3: 검사랄까? 예.
0: 예, 없어질 그,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6달 반, 5달.
3: 예.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져서 팔팔해졌습니다. 예.
0: 예, 좋은 일이죠.
3: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변비 심해서 그래 된 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딱딱 보입니다. 예.
0: 변비에도 아주 좋습니다.
3: 소변이 자라서 찌꿍찌꿍 나가던 게 하루 저녁에 통잠 자고 예, 잠 잘 자고 예, 하루 저녁에 한 번밖에 아이 보고 잡니다. 지금은.
0: 네.
3: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데, 예, 마음 상을, 예, 정말 어전 안정되고, 예, 시름 조금 넣게 됩니다. 예.
0: 하하, 그렇죠.
3: 예, 이야기 덕분에, 예, 우리 길에, 그냥, 이 활동이 좋으니까, 시간 도중 활동도 하고, 이래니까, 우리 선녀수가 배달 받았습니다.
0: 예, 예. 배달 받았습니다. 예.
3: 예. 기억 속이나. 우리 아랫집에 예, 할머니 하나 있는 게, 그 할머니도 예, 이제 예, 중풍이 두 번 예, 걸렸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예, 관심이 있고, 숨이 차고, 맥이 없고, 다리 후들후들거렸어요. 걸지 못했어요. 어머니 선생님과 물어보고 그 약 썼는데, 예, 효과가 아주 정말 선명하게 좋답니다, 지금.
0: 아,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래, 우리도 약 썼다고, 산다고 활동이 용좋으니까, 살렸으면 예, 뺏내 써야 된다고 이래니까, 예. 오늘도 서른여 숙박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예. 서른여 숙박 배달 받을 생각 있으면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2417979. 예,
0: 맞습니다. 예.
3: 예.
0: 건강하십시오.
2: 네,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전 우리 두 량주는 예, 이상약 신약을 먹고서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들입니다.
0: 예.
4: 우리 둘이 둘 다 이렇게 고혈압이 예, 고혈압 환자인데 예, 상약 신내방을 예, 8달 싸워 먹고 예, 뚝 떼버리고 예,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0: 아, 혈압이 아까 뚝 뗐다는 말씀이죠. 예.
4: 예.
0: 예, 그것도 성동 또 뗄 수 있습니다. 또.
4: 예, 저는 또 원래 예, 관심병이 있어 예, 숨이 많이 차고 겨우 예, 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또 신경질이 예, 자꾸 나고 거기다가 또 맨풍까지 와가지고 예, 말 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 그 쪽이, 예, 부들부들, 이렇게, 부들부들 빼가지고서, 예, 고생했는데.
0: 예.
4: 이상되는, 그렇게, 예, 높은 곳이, 오염이, 예, 안 되고.
0: 예, 맞습니다.
4: 산소, 예, 산소 저장량이가, 예, 특별히 많고, 예. 연황금으로 이렇게 불려오는, 네 가지, 이런 훌륭한 약재들이 들어간 것을 먹어 그렇는지, 예, 이전에 많이 약을 써, 보던 약과는 예, 약 효과가 예, 다릅니다.
0: 다르지요, 원래.
4: 예, 이번 이벤트 활동에 참가해서 서른여 숙박을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아이고,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참가하는 게 원래 좋습니다.
4: 예, 그래, 내 친구도 예, 코로나 후유증으로 예, 기침이 세게 나고, 목이 예, 간질간질하고, 어떤 때는 예, 또 피도 이렇게 막 나오고, 이래서 예, 내.
0: 예. 그래서
4: 뭐야 효과가 예 좋아지더랍니다.
0: 아, 예.
4: 예.

0: 하고 눈도 이렇게 말라들고 눈이 더 예뻐얗게 보이고 예. 또 눈알이 이렇게 빨가빨개지고 예. 심장도 안 좋았는데 예. 좋아지는 게 알리더랍니다.
1: 아, 알릴 수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1: 안 좋아지는 게 알리.
0: 예, 이번 우대 활동이 좋다고 하니까나 저는 스각을 배달받겠답니다.
1: 예, 이번 우리 활동 오라제 무슨 끝이 납니다. 예, 이번에 예. 그 우리 활동이 얼마나 이게 리드가 큰가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분 보고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장약심리방 어떤 분들 아 약이 어째 비싼가 하죠. 예. 예, 비싼 것만큼 그 값을 합니다. 예. 예, 중국 사람들이 항상 잘 쓰는 속담 이분채이분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한 가격이라 할 때 그 물건도 그만한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 말을 꼭 잘 기억하십시오. 예? 약을 선택하실 때. 예? 예, 그리고 아, 우리 지금 아, 한 가지 설명해드릴 것은 아, 어떤 약은 매일 그 드셔도 예? 예, 혈압약을 떼면 안 되는 약이 있습니다. 예? 특히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드시는 중약이라 할 때 24시간 동안 약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문적인 혈압약이 아니기 때문에 혈압약을 떼면 안 됩니다. 예? 예, 이런 약은 혈압약을 끊으면 어느 순간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약을 끊는다면 아주 위험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드시는 중약으로는 혈압약을 끊지 못합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을 드시면 어째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고 하는가?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8달, 9달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0달 쓰고 혈압약을 끊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장약 심리방은 이 서상약으로서의 서상약인데 또 중약으로 나왔습니다. 예. 에, 그리고 이게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다섯 가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예. 이 우리 그 장약을 보면은 다섯 가지 원인 가운데서 한 가지 원인도 빠뜨리지 않고 치료해주면서 혈압 조절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는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8달, 9달 어떤 분은 10달 드시고 이 장약이 몸에 들어가 약이 병조에 작용하면서 약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고 또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서약처럼 효과를 보기 때문에 병이 머리를 채들려 하면은 병이 중해지지 않기 그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잘 돼 나중에 혈압약을 끊고 이 장약 심내방만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원인 아, 그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간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눈앞이 아찔아찔하면서 귀에서 소리 나고 실면증도 나타나고 번져불안해하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중인은 예, 이 장약 심내방에는 간 양이 울결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그런 좋은 성분인 지룡하고 천궁, 소목하고 당귀 또 담남성하고 우슬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간 경락이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작용도 해주고 간을 보양해줄 뿐만 아니라 간음이 부족하면서 간양이 왕성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줍니다. 예.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0: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가정문화월 및 신자취미운동회가 일전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1: 양로봉사는 민심과 연결돼 있고 천문 만호의 행복과 관계됩니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1층 심화됨에 따라 고령, 고동불편노인의 자택 돌봄 문제는 적지 않은 가정의 걱정거리로 됐습니다. 근년래 우리 조에서는 노인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양로봉사 보조금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을 꾸준히 육성해 전문화된 자택 양로봉사가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따뜻한 조치로 여러 민족 노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1980년대생 청년 장금붕은 그의 팀을 이끌고 각종 목욕 보조 설비를 휴대한 채 연결시 하남가도에 위치한 경복공관에 가서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방문 목욕 도움 봉사 종사자 장금붕입니다. 이 방면의 수요가 비교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노인들이 목욕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데다 현재 나라의 정책적 보조금 지지가 있기에 우리는 이것이 좋은 창업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려면 전문적인 간호 지식을 배우고 관련 증서를 따야 하며 휴대폰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 휴대폰으로 주문을 보내고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본상 매일 서너 건 주문이 들어오고 설날에는 기본상 매일 6건입니다. 주문량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의 봉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66세인 양 할아버지는 10년 전 뇌경색으로 지체마비가 와서 다리 활동이 제한받아 일상생활에서 보살핌이 필요했고 혼자서 목욕하는 게 더 어려워 줄곧 전문 인원이 방문해 목욕 봉사를 제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날 연변 양로 봉사 보조금 정책에 의탁해 양 할아버지는 편리한 방문 목욕 도움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이 집에서 장금붕과 팀원들은 신속하게 목욕 도움 장소를 배치하고 설비 설치를 완수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목욕 보조사는 전문 도구를 사용해 노인이 리발을 해주고 손톱을 깎아주었습니다. 목욕하기 전에 목욕 보조사는 먼저 노인에 대해 혈압, 심박수 등 건강 감축을 해 노인의 신체 상황이 목욕 도움 안전 표준에 부합되는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목욕하는 과정에 물 온도는 전 과정 안정적으로 섭씨 38도에서 40도를 유지했고 목욕 보조사는 전 과정 노인의 신체 상태를 밀접히 주시했습니다. 2시간의 표준화 전문화된 봉사는 노인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게 했습니다. 연결 주민 양 할아버지입니다. 목욕을 아주 잘 시켜줍니다. 반달마다 한 번씩 씻는데 아주 잘 씻겨주고 아주 편안합니다. 장금봉리 종사는 방문 목욕 도움 업종은 바로 우리조 양로봉사 새 경영 모식 발전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목전 방문 목욕 도움 등 자택 양로봉사는 이미 연변 양로봉사 소비 보조금 범주에 들었는데 매회 268원의 목욕 도움 비용은 양로 소비 보조금을 사용한 후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어 거동불편 노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정책 혜택에 힘입어 장금붕 팀도 점차 처음에 2명에서 현재 6명으로 증가했고 목욕 도움 외에도 청결 도움, 보행 도움, 진료 도움, 생활 간호 등 여러 양로 봉사를 새로 추가해 노인들의 다양한 자택 양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조민정국 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처 3일군 인파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조에서는 조건에 부합되는 중등, 중증,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매월 최고 800원의 양로봉사 소비 보조금을 발급하는데 보조금은 방문, 목욕 도움, 자택 간호 등 양로봉사 소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양로 창업 프로젝트는 자택 양로 봉사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노인 경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거동 불편 노인 가정의 돌봄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 家庭照顾难题

0: 이 보조금은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변조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고 만 60세가 된 노인은 스스로 조작하거나 자녀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민정통 미니 프로그램이나 APP에서 평가기구의 방문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등 및 그 이상 거동불편 등급으로 평가받은 노인은 민정통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소비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이미 첫 보조자금 2022만 원을 쟁취했고 연 14,596명의 소비권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정산 금액은 891만 8,400원이며 이미 133개 공립, 민영 등 각종 양로기구 139개가 보조금 범주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에서는 지속적으로 양로봉사 정책을 최적화하고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며 업종 발전을 규범화해 전문화, 다원화, 보편 혜택과 양로봉사로 여러민족으로 인해 행복한 만년을 지킴으로써 로인 경제가 영변에서 활력을 뿜어내게 하게 됩니다.
1: 5월 25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6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연변조 가정문화월 및 친자취미운동회가 23일에 펼쳐져 전조 150가구 여러민족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소통 속에서 우량한 가풍을 전승하고 민족의 정을 증진하면서 여러민족 왕래, 교류, 융합의 따뜻한 화폭을 그렸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연변조 8개 현시 가정대표팀이 손으로 입장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애심 어머니 쉼터에 상패를 발급하고 가정대표가 제안서를 대독했습니다. 이어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공 운반나기, 줄넘기 등 여러 유희에 용약 참여했습니다. 경기에서 여러 민족 가정은 서로 배합하고 어른과 아이가 손발을 맞추면서 요희를 진행했고 곳곳에서 단결 우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용정시 친자 대표팀 참가 선수 정선입니다. 따뜻한 정이 가득함을 느꼈고 우리 가족 간의 감정도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함께 협조하면서 여러 가정 간의 거리를 좁혔고 민족 단결의 내포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훈춘시 친자대표팀 참가 선수 리나입니다. 가정은 가풍 건설의 토대입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여가 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를 좁혀줬고 조화롭고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부녀연합회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펼치고 더 많은 가정들이 참여해 우량한 가풍을 함께 육성하기를 바랍니다. 제1회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개막전 연변 대표팀과 후코트 대표팀 경기가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기간 두 지역 축구팬들의 친밀한 소통과 특색있는 문예 공연이 번갈아 선보이며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안팎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기 전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고 우리 주의 축구팬들이 집결하여 내몽골 후코트로 원정 응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매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후코트 공항입니다. 연변에서 오는 축구팬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시 축구팬들은 멀리서 오는 버스를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축구 축제를 통해 두 지역은 인연을 맺고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면서 문화 교류와 문화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연변 축구팬 대표단은 후코트에 도착한 후 당지 팬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의 20명 축구팬들은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변 축구팬들을 환영하면서 축구로 맺어진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입니다. 우리는 연변 벗들을 위해 하마소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우리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두 지역이 축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2: 영광.
0: 연변 축구팬 대옥함입니다. 내몽골 벗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다를 드리는 장면은 이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적이 있지만 오늘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0: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내몽골의 특색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전 펼쳐진 친목 행사에서 두 지역 축구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특색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지역 특색을 지닌 선물과 진심 어린 교류는 두 지역의 우정을 1층 돈독했으며 경기를 통해 벗을 사귄다는 체육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입니다. 연변입살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녁에 돌아가서 연변입살로 만든 밥을 맛보렵니다. 연변에서 온 축구팬들을 환영합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몽골에 와서 내몽골 벗들과 함께 동북축구연맹전 첫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몽골의 문화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관광 상품을 내몽골에 전파해 두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길 바랍니다. 후코토 축구팬 류우붕입니다. 두 지역이 축구뿐만 아니라 관광, 미식 등 면에서 더 많은 교류를 하길 바랍니다.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 발전하길 바랍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입니다. 개막식 현장의 문예 공연은 다채롭고 특색이 넘쳤습니다. 룡정시 문화관에서 선보인 조선족 사물놀이 공연은 전통 문예와 현대 체육의 열정이 융합돼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고 후코트의 기세 드높은 초원의 가무와 특색있는 문체 공연은 관중들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동북축구연맹전 개막 경기를 위해 뜨거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룡정시 문화관 부관장 황려입니다. 공연은 치열한 축구 경기에 문화 역량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 관광 특색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세계 성과 한계 자치구를 넘나드는 축구 축제 짙은 문화적 색채를 더해줬고 축구 팬들이 연변 무형 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인문 교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번갈아 펼쳐지고 관객 속에서는 교류 분위기가 뜨거워 이 축구 성년의 온정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후코토 축구팬 고선생입니다. 연변 벗들 안녕하세요. 조국의 북쪽에는 아름다운 내몽골 후코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연변 축구팬들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갑급 리그 시절 우리는 연변 축구 팬들과 만났고 그 감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다리를 놓고 문화는 융합을 촉진합니다. 이번 동국축구연맹전의 따뜻한 에피소드는 짙은 대중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계속해 축구를 통해 교류하고 경기를 통해 힘을 모아 동북지역의 축구사업과 문화체육교류의 활발한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1: 연변 용정커시안팀이 24일 저녁 광동 광주 표범팀의 홈장에서 펼쳐진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6분경 연변팀의 도밍고스가 전방으로 자로 잰 듯한 패스를 내줬고 황진비가 공을 잡은 후 상대 박스 안까지 끌고 들어가서 때린 슛이 상대 골망을 갈랐습니다. 17분경 광주팀의 중거리 강슛이 골문을 향해 가는 찰나 서계조가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23분경에는 연변팀의 추가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니가 상대의 뒷공간을 찌르는 송구 패스를 찔러줬고 황진비가 쇄도해 들어가면서 공을 잡은 후 차분하게 골문 구석에 차 넣었습니다. 그 뒤에도 흐름은 여전히 연변팀이 주도했습니다. 28분경 프리킥 기회에 도밍코스가 문전에 올린 공을 누네스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에 막혔고 31분경 황진비가 박스 안까지 파고들어 때린 강슛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35분경 누네스가 상대 강슛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45분경 최태욱이 강슛을 때렸지만 빗나갔습니다. 완벽한 전반전을 치른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48분경 상대팀 강슛이 우리 수비수에 맞아나갔습니다. 52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앞으로 끌고 갔고 아크 바로 앞에서 도밍고스와 공을 주고받은 후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때린 슛이 가볍게 골문을 갈랐습니다.

0: 점수는 3대 0. 상대팀은 꾸준히 추격에 나섰지만 54분경에 강쇼 씨, 구가호의 선방에 막혔고 61분경에 중거리 슛도 구가호의 손끝에 맞아나갔습니다. 71분경 광주팀이 행운의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스 외곽에서 때린 슛이 연속 두 명의 연변팀 선수 몸에 맞은 후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74분경 조반니가 후방에서 공을 잡은 후 장거리 드리블을 거쳐 1대1 기회를 만들어냈고 자신이 직접 가볍게 차넣으며 네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변수가 바로 찾아왔습니다. 79분경 광주팀이 헤딩슛으로 추가골을 뽑아내더니 불과 3분 뒤 세 번째 골까지 뽑아내면서 골 차이가 불과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84분경에는 광주팀이 바로 골문 앞에서 때린 헤딩슛이 골대우로 넘어갔습니다. 그 뒤 광주팀은 이악스레 추격했으나 연변팀은 한 골 우세를 지켜내며 원정승을 이뤄냈습니다. 30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장춘 아태팀과 제10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융한매체 간추리 뉴스입니다. 2026년 중국 관광상품대회 시상식이 일전 호남성 상담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성에서 보낸 관광상품들이 전국 560가지 입선 작품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기 한 매씩 따냈습니다. 그중 연변 배향커피봉사 유한회사에서 개발한 담배품이 은상을 받아 안았습니다. 화룡시 당리 선전부에서는 일전 고성리 출입경 변방검사소와 손잡고 화룡시 고성리 통상구에서 신시대 문명실천기지 현판 제막식 및 홍색 혈맥 전승 한마음으로 터전구축 문예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전성 첫 통상구 신시대 문명실천기지가 국문일선에 자리잡은 것은 신시대 문명실천과 통상구 개통 홍색교양 융합이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근일 연결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실외 고기구이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에서는 지금까지 실외 고기구이 가게 80여 곳을 검사, 권고하고 규정을 어긴 유동 고기구이 가게 35곳을 정돈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온일 김민혜였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으로 송시훈 작사 최근 작곡의 계절 인생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신기옥 작사 허승가 작곡의 너와나 그리워를 준비했습니다. 친구, 사랑, 모든 소중한 관계를 담은 이 노래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김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미승국 작사 리경드 작곡의 꽃길간 미소입니다. 꽃이 피는 길처럼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노래한 이 노래로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난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옥 작사 송유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준비했습니다. 꽃잎이 현란히 있는 물결처럼 아름다운 연변의 경치와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이 노래는 관광의 명소지로 새롭게 구성한 연변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노래는 한하나 작사, 최하산 작곡의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의 기분을 노래한 이 노래는 오늘의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년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명희였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가지 증상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바로 동충하초 균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남경동린당 블루베리 요팡소 3곽, 코엔자임 Q10 3곽 드리고요. 9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남경동린당 블루베리 요팡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3곽을 드리고 남경동린당 블루베리 요팡소 5곽, 코엔자임 Q10 5곽 드리고 또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셀레늄, 단백분 두 통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에 국화차 선물 세트 두 세트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예, 요즘 우대 활동은 30까지 진행합니다. 예, 이제 네 날이 남았고,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 더 드리면서 영양 보충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하고 함께 드신다 할 때에는, 예, 건강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팡소하고 Q10은 남경동린당에서 생산한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약품이 질이 보장되어 있고 또 쓰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네랄이 좀 함유된, 예, 이런 미네랄 단백분을 드리기 때문에, 예, 고기를 좀 잘 흡수 못하거나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을 제때 섭취 못하거나 혹은 치아가 나쁘면서도 영양 장도 기능까지 나쁘다 이럴 때에는, 예, 이 미네랄 단백분을 드시면은 영양 보충에 또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국화차도, 예,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하고 혈관 건강에도 또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품의 Q10은 복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예, 이 품의 Q10은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함유된 지방질과 같이 드시면은 잘 녹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 예, 식사 중에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은 흡수가 또 잘 됩니다. 예, 그 외에도 품의 Q10은 유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장 점막에서 잘 흡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에서 식사량이 가장 많은 때 식사 도중에 드신다 하면은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는 사람입니다.
1: 예.
2: 어째 먹는가, 뭐, 예나는, 예, 제가 소설이 안 돼가지고, 예, 항상 골이 아프고, 머리 힘, 아무튼 지향이 납니다. 그리고, 예, 저기, 울 수 있는지, 예, 기억력도 없어가지고서, 예, 어디다 둔 것도 모르고, 이랬다. 그리고 뭐지, 어지러운 게, 허리멍텅하면서, 예, 이랬습니다. 이래서 지금, 동충하초를 이제는, 오래 먹었습니다. 그런 게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이 약이

0: 특별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예. 4,500m의 고산 지대에서 자라고, 여름에는 풀로 되고, 겨울에는, 저기, 볼일로 된 신기한 약재고, 예. 발효된 약이다, 그러는지, 다른 약보담도, 예. 특별히 효과 좋았을 때다.
1: 네.
0: 내 먹어보니까, 되나, 지금.
1: 네.
0: 그리고, 심장이 나빠가지고, 항상 이 속이 두근두근함에, 황당함에, 소리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뭐, 그래도 놀라고, 예, 예, 누기 문어 두드려도, 예, 놀라서, 예,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소리 이랬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소실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어떤 때는, 예, 밤에는, 자다가서, 예, 숨이 막혀서, 예, 자지 못해서 일어나 앉아서 가슴을 두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1: 네.
0: 이 똥순화수를 먹은 다음부터는.
1: 예.
0: 예. 그리고, 예, 관절이 나빠가지고, 예, 요트완반 탈출이 있어가지고, 내리 둘이 뻗치면서, 다리 아파서, 예, 요건 걷기 힘들었습니다. 충충대로 더군다나 오르내리기도 바쁘고 이랬는데, 지금, 예, 충충대로 오르내리기도 많이 쉽지만, 예, 다리 내리 둘이 뻗치면서, 예, 밤이 뭐, 저기 돌아눕기도 바쁘던 게, 지금 많이 내서, 밤을, 예, 제대로 잘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밤을 제대로 자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정신이 납니다. 잠을 잘 자고 나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 정신이 나니까, 이, 예, 저기, 맥든하고, 소화도 안 돼가지고 밥을 잘 못 먹던 게,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게 나사지니까, 이 밥도 잘 먹습니다.
1: 네.
0: 밥맛이 돌아와가지고.
1: 네.
0: 예. 그래, 지금 이번에 활동이 좋았을 때다, 예.
1: 네, 활동이 좋습니다.
0: 예,
1: 예,
0: 이렇게 할때 좋을 때, 예, 예, 이렇게 좋냐고, 예, 예,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열아뚝과기는 23과거 드리면서 남경동인당 옆방소하고 교십 각각 5과거 드리고 또 599원 하는 미네랄 담백분 2통, 예, 그 위에도 이 국화차 또 2통 이렇게 드립니다.
0: 오, 예. 예,
1: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선생님 저도 예, 동승화서를 쓰고 있습니다. 야, 저는 예, 쓰기 전에 예, 이전에 아때 다리 다친 게 예, 어제는 아무거나 늙어놓거나 그 다리 아파서 예, 걷기도 향 힘들고 예, 그래서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래, 아플 때는, 또, 이 날이 흐를 때는, 이 풍수성 관절도 있어서, 예, 날이 흐를 때는 벌써 내 다리부터, 예, 무릎이 시리고, 아프고, 이랬댔습니다.
1: 예.
3: 그러던 게, 이, 전문가, 난, 이 전문가, 그래서 많은 약을 썼습니다.
1: 예.
3: 허약도 써보고, 그 다음에 또, 고약이라도 싸서, 이래, 붙여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럴 때, 굳이 쓸데없이, 저게나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화서 이 쓰기 시작한데, 야, 이 또 이 손발이 차서, 예. 저녁에도 저 이불 속에서 이불 덮고도 저 양말을 신고 잤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이틀 거래 뭐가 인차 나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허리 아프고, 그랬던 게 나사집가나요?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뼈에, 턱비 뼈에 얼마 졌습니까? 예. 그리고 또
1: 없애고.
3: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도 저는 기억력도 다 돌아왔지 아까 이거 얼마 돈도 뭐 이 배에서만 좋았잖아요. 저는 계속 견제 쓰겠습니다, 선생님.
1: 콤파치 좋아진 거 말합니다. 콤파치 신장이.
3: 예. 그래 한 가지 약을로 이래가 정말 예, 저는 정말 좋습니다.
1: 예.
3: 많은 약을 먹어도 아이들은 연전 그 다 저는. 아이 그리고 반석과 고약도 아이 붙이고 댕겨도 아무리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농촌이니까 이래서 세게 한단 말인데 어쩌니. 그래도 정말 한마디 이렇습니다. 그 옆에서 이릅니다. 야, 제 다리 아파서 영 그렇던 게 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서야 야, 이 동통화서 이 바르굴분이란 약이 정말 약이 좋다고 내 그랬지. 이 한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래 심하던 병 이렇게 치료받을까 얼마 돈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서도 그럼 자기도 싸서 써보겠다며 그랬디다.
1: 네.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요즘 활동이 또 제일 좋고.
3: 예. 예. 요즘 얼마 활동이 좋습니까?
1: 예.
3: 약도 주지 또 이래 그런 것도 주는 것도 많지. 이렇잖아.
1: 예. 요즘 예, 같은 예. 이런 날씨 지금은 전 양기가 충족해지고 예.

0: 이 예. 태양이 오래 태양이 길어지는 때죠. 이럴 때도 예. 이 동충하초 발연분 쓰시면은 이 관절이 예. 나쁘거나 양기가 부족하거나에 좀 몸이 예. 차거나 염증이 많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더 좋습니다. 예. 예. 요즘
1: 야, 그리고 이 기억력도 돌아오고서 예, 정말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혈압 조절도 다 잘 되지. 예. 난 예. 어제 혈압약은 뗐습니다.
0: 네,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또 예, 혈압약을 떼는 예. 계절입니다. 지금부터 잘 약을 쓰면은 예, 지금 예. 양기가 충족하면서 혈관 탄성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이럴 예. 때 이 동충하초 발효 균분을 쓰시면서 혈압 조절을 예. 할 수 있는 때입니다.
1: 예. 예, 영 좋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잘 관찰하면서 또 쓰십시오. 예.
1: 예, 예, 예, 예. 알았어요.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당초 화살 못으면 오란다, 야. 이 약 먹고 난 정말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이젠 내고서 그냥 가서 안전하선하고 그 매겹다는 말을 그냥 하고, 어째서 그냥 이 관심병, 동안 관심병이 있어서 그냥 신장 뛰면서 놀라고 이쪽에 하면 놀라고, 그냥 숨이 차서 헐떡거리다가 하면 걸을 걸을 땐, 증기를 올 때는 더 한다.
0: 네.
3: 헐떡거리면 걸지 못하는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그렇게 숨을 차는 지금 많이 좋아서, 지금 숨을 차지 않습니다.
0: 네.
3: 그래서 관심병 약을 하나 먹었던 게, 약 먹은 다음부터 관심병 약, 아니, 이거 먹는 게 지금이야. 얼마나 좋아서, 그래서 숨이 안 차가지고 뭐 잘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리고 난, 어쩌고, 저녁에 잠을 미네, 맞았어요. 잠을 미네, 이만 저녁에 그래서, 그래서, 전에 저녁에 한 9시나 이때 그래서 자모고 10시 11시에 깨나면 그냥 그냥 못 자고 아침 3시 그때까지 그냥 못 자면 그리고 그다음에 더 자면 들어서 1시간이나 자고서 또 깨나고 그렇게 하지 못할까지 맥이 탁 떨어졌지 낮에는 내 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약 먹고 지금 잠은 너무 다 됐습니다. 요즘은 아침에는 그래서 저녁에 그래서 10시나 누우면 아침 5시 반, 5시 그때는 10시 깨날 때가 있습니다. 잠은 영 작아서 얼마나 소중했어. 그리고 난 또 관절통이 있던 게 야, 내 관절약은 얼마나 먹은지 모른다. 10시간 반 탈 수 있고 그다음에 협착증이 있어서 허리가 그냥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이 동충하처럼 그 관절통이 많이 나서 그 걸음걸이가 바깥에 나갈 때는 야 무슨 깔패를 먹는다든지 깔패를 그냥 달고 있고 그다음에 관절에 대한 약은 얼마나 이거 받고 저거 받고 그다음에 그냥 반사골 붙여 나가든지 요즘에는 아무것도 무슨 먹지 않고 붙이지 않고 진동제를 아무거나 나라 나가서 오늘도 나가지고서 시내 맥버터를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픈 줄 모르겠어요. 이 약이 정말 어느 약보다 이 약은 정말 그 고산지구에 그 서산이 4,500m고 뭐야 고산지구에서 오면 어렸나 예 그런 양 뭔가 저 겨울엔 벌레로 여름에는 화초로 이러면서 숙성이 제대로 됐단 말인데 발효가 그냥 제대로 됐는지 야 효과 어찌나 좋을까 양이 어느 약보다 효과 좋습니다 이거 난 이거 먹고서 좀 지금 신체 얼마나 좋아서 도무지를 나가 자꾸 물어보면 어째 신체 그렇게 좋아서 내가 그런 독주화서 서장이야 그 비싼 거 있어 비싸니 우리 활동 때 사면 하나 따위 비싸다고 나 그래 활동 때마다 쌉니다 그래 오늘 또 이 너무 효과 좋아서 나를 계속 먹길래 우리 집은 나도 먹고 우리 아바에 쌉습니다 아바에 그냥 한철로 쓰는 비데라 있고 그래 지금 이 약 먹고 많이 났어 죽고 활동 때마다 쌉니다 그래 오늘 또 배달 받았다고 그래
0: 맞습니다 지금이
3: 9동 가서 예.
0: 지금 부부간에 그렇게 쓰는 분들이거나 형제간에 쓰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열아득하게 23과 하는 활동 참가하면 담배 분도 드리고 옆방서 교십 그다음에 구기자 황주차 예 이거 다 드립니다 국화차
3: 그 옆방서 예. 그냥 싸먹는데 눈이 나빴어
0: 예 눈만 떠는 게 아니라 예 뇌혈관에도 예. 중풍 방지하는데도 좋습니다
3: 그 옆방서가 그랬다
0: 예, 예. 예.
3: 그럼 우리 언니도 잡수길래 우리 언니도 영양이나 병이 많기 잡수길래 그 전에 일라도 꽉 살이 그거
0: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기능이 그래 골고루 논아 가지고
3: 예, 예, 우리 언니도 예. 아직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 우리 언니도 잡수겠다는 거 소위 먹길래 저리 아들 꽉 살 뭐 내게 주는가
0: 23과거들입니다.
3: 오, 그래 무용 오래 먹겠군. 예, 그래 계세요. 예.
0: 예. 예.
3: 정말 좋은 약을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0: 네, 두부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0: 나중에 동평 하셔도 오늘 어느 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혈압 두둥 영달가 영졌습니다. 혈압 두둥달까요? 머리가 어지럽던 게 머리가 어지럽겠고요. 그 다음에 길에서 소리 나는데 머리에 소리 나, 그냥 소리 나 잘 못하던 게 이 약 먹고서는 얘 소리 나던 것도 다 없어지고요. 그래, 다음도 잘 잡니다. 이 약 먹을까.
1: 네.
0: 심장이 항상 항하고 바빠고 숨도 숨 올라오는 곳이 되는데 이 심장이 얼마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도 부족하면 소화제도 한 번 먹었습니다. 신문이 자꾸 올라오고 꿀꿀이 잤다며 이러던 게 이 위에 위약을 많이 당겨놓고 먹었는데 여러 가지 먹을 수 없던 게 이 약 먹고서 위병 떠들어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잘 먹을까? 내일 나지 내일 먹을 줄 모른다. 그래서 계속 좀 먹다 듣기라며, 예, 그 다음에, 저, 이제 허리가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을 먹고.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길래 해서, 이번 하도 좋을 때, 또, 저, 아홉각 싸다고 전화했습니다.
1: 예,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네. 오늘 아픈데서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 바로 고혈압도 치료되고 소화 기능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혹은 불면증 많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죠. 그 주요한 그 원리를 본다 할 때에는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역사적으로 우리 전통 의학에서 인정하듯이 폐하고 신장경에 직접 작용해서 기능을 활발하게 하면서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기학 이론에는 무병장수의 정답은 신장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폐가 건강해야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예, 지금 중로년 분들이 쓰시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을 또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장이라 할 때는 아주 다양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생성하고 노폐물 배출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저 콤파치는 예, 그저 이 소변을 걸려내는 이런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몸이 수많은 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최초의 배터리 역할을 바로 신장이 합니다.
2: 네.
3: 신장이 허약하면 우리 이 세포들이 예, 활약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0: 이거 또 이 혈자리는 명문혈에서 알듯이 우리 생사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신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우리 명문혈은 신장의 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신장에서 주관하는 기를 신기라고 하고 신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운을 바로 말합니다. 그리고 신장의 기운이 척추로 타고 뇌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장의 기운이 강하면은 뇌의 정신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1: 네.
0: 이 말을 쉽게 이해하자면은 신장이 좋은 분들이고야 정신 상태가 옳더랍니다.
1: 아.
0: 난 어째 사유가 막 흐리멍텅하고, 좀 갈래가 잘 알긴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내가 뇌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신장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머리가 흐리터분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지금, 발효동충하쪽 균분을 쓰시는 분들이 잠도 잘 오고 머리도 맑아지는 그 이유가 바로 신장을 좋게 해서 신장의 기운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뇌신경도 또 뇌신경 전달 물질도 증가하고 뇌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요즘은 신장이 망가지는 시대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누구나 이 손에서 핸드폰을 놓기 아쉬워하지요.
1: 네.
0: 제일 먼저 일어나서 치는 물건도 핸드폰이고 마지막 잘 때까지 또 제일 마지막에 놓는 물건도 지금 핸드폰입니다.
1: 네.
0: 때문에 이 핸드폰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이런 오장육부가 손상이 됩니다. 이 오장육부가 손상이 되는 원인은 먼저 우리 신장의 영향이 바로 이 핸드폰 오래 가지고 놀면은 신장의 기운이 많이 손상됩니다.
1: 네.
0: 거기에다가 모두 머리 정신 나지 않으면은 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물질들을 좀 섭취하죠.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 신장의 기운이 소모되면서 끊임없이 이 정신 활동에서 지금 많은 이런 인체가 손상을 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즘 중노년 분들은 특별히 이 면에서 주의를 돌리면서 바로 생활 관리를 하면서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드신다 하면은 이 뇌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1: 네.
0: 바로 신장 건강, 폐 건강이 좋아지면서 뇌하고 심장, 간이 같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는 지금 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혈압 개선에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서약으로서 이 혈압을 조절하면서 잘 조절이 안 될 때 있죠.
1: 네.
0: 내가 이 약을 뭐 티미사타이나 이 어베사타이나 쓰다가 어찌 요즘에는 말아이드서 이게 계속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있죠.
1: 네네.
0: 이런 분들은 요즘 같은 이 계절에 양기가 충족할 때 이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서 혈압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혈압약을 차츰차츰 줄이면서 또 7, 8월에 가면은 이 혈압약을 또 떼는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은 이 동충하초 번신이가 혈액 속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혈액이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을 내리고 동맥경화를 예방도 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혈압약을 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상승시켜서 항암작용도 하고 항염작용,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일단 감기만 오면은 노인분들이 보면은 감기 오면은 고혈압이 있던 분들은 고혈압이 더 엄중해지고 당이 있던 분들은 당이 또 올라가고 또 관절이 아프던 분들은 관절이 더 아파지고 이러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하는 것이가 우리 전반적인 만성질병을 관리하는 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남동충하초 쓰는 게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예. 예.

0: 혈압이 계속 나는 올라가서 그러던 게, 이거 먹으니까 혈압이 지금 돼서 용 좋습니다.
1: 네.
0: 예, 심장이 계속 심장이 나노, 예, 아파서, 참고서 눈기 떨긴 것처럼 두두확 떨기던 게, 그것도 이롭습니다.
1: 네.
0: 예, 그래지. 소아한테서 밥 못 먹겠던 게 지금은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난다.
1: 네.
0: 그래지. 머리가 계속 힝하고 계속 소리 나고 하던 것도 지금 다 계속 소리 나는 건 호흡 안 하지, 아이 난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이, 영, 약은 어쨌든 영 특수한 약입니다.
1: 예.
0: 내 약을 오늘 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지금이 제일 예. 큰 우대 활동이고, 이 영양 보충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영양 예. 보충제도 예, 이 남경 동인당에서 생산한 게 돼서 예, 질이 좋습니다. 예, 예, 거기에다 단백분도 드리고, 국화차도 드리고, 이래기 때문에 열야득과기 23과 차, 드리는 이 활동에 참가하십시오. 그리고 활동이 예. 이제 내 날이 있습니다. 이번 예. 활동 좀 예, 작게 합니다. 예.
0: 예.
1: 그래서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래서 지금 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항상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어떤 분들은 아, 이게 간나고 콘파치 영양이 있어서 이 합병증이 생길까봐 두렵다.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드시면서 또 혈압약이라든가 이 혈당약에 대해서 예, 차츰차츰 또 조절을 하면 또 좋습니다.
2: 네.
1: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에서 효소작용을 촉진시켜서 세포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독소들을 제거하면서 효능이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장을 거쳐서 체외로 배출될 때 신장이 흡수되지 않고 리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신장 기능 향상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잘 이용해 주시고요. 방송회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결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14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I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왕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 명사왕 이번에 특수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뭐 때문에 특수하다 하게 되었는가 하면 세 가지 방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지 원액 한 가게 124원인데요.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우대 정착 가운데서 퍼센트를 높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60각에 70각, 10각을 물어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대 활동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대 활동 가운데서 현금 1,500원을 원값에서 뺏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은 손목시계 같은 레이저 치료기를 손목에다 딱 끼게 되면 우리 모든 혈액을 아주 잘 수통하게끔 한 대 엉켜다니는 혈액의 죽성경화를 형성한 걸 그거 한 분자 한 분자 떨어지게 하는 이런 좋은 레이저 손목시계 같은 이 레이저 치료기를 또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세 가지 방면에서 큰 우대 활동의 특점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방은 598원인데요.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15각에 15각 100% 물어다 줍니다. 이 비싼 건데 그러면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1,500원 현금권을 두 번째 감해줍니다. 3분의 1 가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이기 또 이걸 물어다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물건을 제외하고 물어다 주는 상품을 제외하고 200에 한 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한 곽은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한 그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대 활동은 어디에다 연계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한가 하며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이 사지 원액 얻은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예.
2: 예, 이것으로 많은 지금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이게 특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고 왜 정신 안 나고 그러고 왜 항상 이 머리 그러면서도 저 또 이 머리 원래 아프다 하게 되고 겹치 아프고 그다 머리 많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1: 예.
2: 예.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잘 보이지 않고 뱅해장이 원래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 맑아짐에부터 예 머리 빠지지 않고 그리고 눈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예.
2: 예. 지금 얘 물질 잘 옛날에 막 많이 도달되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이 제품이 간에 콤파체 소화계통에 심장과 뇌혈관이 전면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 원액이 아니겠습니까? 도리가 있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위라는 게 내 미추소 위험을 내서 어제는 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위한테 매일 밥 먹으면서 도와야 되고 내려야 가고 이래던 게 지금 이거 쓰면 위가 소화 된다 하더라고요.
1: 아, 모두 그렇게 말씀 주시네요.
2: 예. 예. 아무 때 뭐 좀 딱딱한 거 먹어도 소화 잘 되고 그리고 변 잘 통합니다.

0: 예, 예.
1: 예, 이때는 변이 한 사람 한 번씩 봤습니다.
0: 아, 네. 그러면 안 된대. 예, 예. 네. 통변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이거 쓴 다음에 전력선 비대가 예, 또 해결됐습니다. 전력선 비대에서 이것도 오랜 젊어서부터 한 게 지금까지 했는데, 밤 내내 못 잤습니다. 이게 소변이 반대거든 일곱 번, 여섯 번씩 보다나면 하나도 못 잤는데, 어제는 한 번 딱 보입니다.
0: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노경이 곰팥을 걸려 하는 데는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혈압이 무서워서 못 쓰는데, 오히려 이 제품은 혈압이 무섭지 않고 노경이 효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전열선이 너무 우쭐하는 거, 그거 누를 수밖에요. 예.
1: 예, 그래. 네. 이렇게 좋은 약, 이번에 예, 이 선택해서 이 순바람에 모든 병이가 지금 다 나서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약 활동, 오늘 볼까, 영, 수한 활동이구만.
0: 예. 특수한 예. 세계 방면에서 다른 때 없던 우대 활동입니다. 예, 예.
1: 예, 그래서 오늘 내 활동에 참여를 60가을 때려서 하겠습니다. 오늘.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게 되면 아주 싼 값으로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60가게 70가 따라가는 1,500원에 그리고 레이저 치료이기 이러니까 실은 없고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도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싸지원 약수는 한잔다.
0: 예.
3: 언젠 한 10달에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0: 아, 그래요? 잘 드셨네요. 예, 예.
3: 예, 이거 제 먹기 전에 내 혈압 조절이 영 잘 아이 됐단 말입니다. 예. 혈압이 파동이 영 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예, 올랐다 내렸다 하면 조절이 잘 아이 되더란 말입니다.
0: 혈관 혈액의 문제, 동맥경화와 더불어 혈액의 죽상경화 때문에 그런데 그거 풀어주는 과정이 바로 사지원액일 겁니다. 말씀하세요.
3: 예, 그러면서 예, 머리 영 아프고 소화도 잘 아이 되지 이 가슴이 계속 후두후두거리지 이 혈질함에 좀 제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0: 아, 그렇죠.
3: 내 많이 아이 높아도 예, 약간 좀
0: 팽거했다 그렇죠. 예.
3: 그리고 소화도 안 되지 계속 가슴이 후두후두거리지 진짜 잠 자기도 힘들고 예, 이게 소변도 보는 게 예, 거품도 많이 나가고 소변도 자주 보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예, 효과 볼 것처럼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3: 예, 한 두 달 2달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도 또 그렇고 그렇고 해서 예. 그래서 내 싸지 원액 방송 듣고 접해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해결을 보고 예. 반복이란 게 없습니다.
0: 근본에서 해결받아야 돼.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예. 인삼노경이 5~6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5장6부의 아주 균형적인 대사를 유지해주는 제품이 바로 싸지원액입니다. 국제 싸지대회가 양천공 8년 4월에 열렸는데 이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가운데서는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여사분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효과는 바로 이 제품이 전반적인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그러면서 감기도 자주를 하지, 이 발이라면 차 따맞습니다.
0: 아, 발, 그렇죠.
3: 발이 세게 시리했습니다. 예, 그랬던 게 이거 먹고 서리니 감기 증상도 그냥 감기 증상처럼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 증상도 없어지고 이 발이라면 영 온안해진다.
0: 예, 그렇죠. 예. 신선부조해 그렇습니다. 예.
3: 예, 방송 들어보니까 이 활동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3: 예, 약도 많이 주지, 현금도 빼주지, 무슨 그 서비스도 좋지 할까? 예.
0: 그렇죠.
3: 그래서 예, 좀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배달받자고 그랬잖아요.
0: 여사분이 말씀하는 게 아주 도리 있습니다. 이번 우대활동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거 시간적인 국한성을 받는 제품이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 포기하시면 당신은 긴 시간 장수의 길에 들어선 걸로 영원한 장수의 길에 들어선 걸로 될 수 있으니까 제 말을 어전세해가는 게 너무 크게 말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이 싸지원액이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장수 제품이 바로 싸지원액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이 선생님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싸지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4: 우리

0: 언니도 이거 복용하고요. 우선 한 6달이 넘습니다.
1: 예. 어, 그래요.
0: 복용, 예. 어제 복용했는가 하면 저는 예, 자주 감기 걸립니다.
1: 예.
0: 예, 본가스레 감기 걸려 병원에 가서 스파냐고 쓰고 전속 주사도 맞고 이랬습니다. 감기 자주 걸리고 그 다음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맹감에 혈압도 높고 예. 혈당도 예. 있습니다. 뭐가
1: 어.
0: 있다면.
1: 어,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삼고해졌습니다.
0: 네, 예. 그리고 이 심장도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그런데 이 스탄 약 쓰고 스탄, 정말 이사를 배우고 스탄 약 쓰고 이랬는데, 이, 우리 친구들이 또 마라우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이거 썼는데, 확실히 효과 용 좋습니다.
1: 어, 그렇죠.
0: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감기에 아이고 드립니다.
1: 어, 그렇습니다. 예,
0: 예. 예, 그래, 어찌도 좋은지, 그 다음에 밤잠 잘 자고, 소화도 아이 되던 게 소화도 잘 되고, 예, 저녁에 밥도 잘 먹고, 예, 그 다음에 이 심장도 후들후들 하는 게 많이 나았습니다.
1: 그렇죠. 소변도 예. 좋아질 겁니다.
0: 예. 예, 그래, 이게, 사지본액은 확실히 이 여러 가지 이 병을 치료한 데 나는 최고라고 봅니다.
1: 그렇게 느껴도 됩니다.
0: 예, 일삼도경이 다,
1: 다섯 여섯 배 효과.
0: 예, 다섯 여섯 배 된다. 이게, 예. 이게 확실히 좋습니다.
1: 은행 잎이 20배 효과. 그러니까
0: 예,
1: 좋죠.
0: 은행 잎이, 예, 그게, 그러니까 이 사지원에 그 우련이 이거 쓴 게 영 좋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번에 또 우대 할때 대해서 때다 예.
1: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 예. 우대 할때 특수한, 단때 없었던 우대 할때입니다
0: 네.
1: 많이 지금 예.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우리 언니도 더 사겠답니다. 나도 사고, 예. 이래서 예. 어찌든 정말 우리 할도 좋은지 이번에 이 할도에 참가하자, 그래.
1: 예, 전화번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1: 아,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은신이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사지원약에서 1년 거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예,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가 되어졌습니다. 우선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된다.
1: 아, 그렇죠.
3: 예, 혈압이 많이 나파도 심하고 예,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머리가 흥증통 나던 게 이중 잘 지금 많이 나서질까 나요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예, 결국 경력도 많이 돌아서 예. 심장이 나빠서 만나 흥흥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것도 지금 이중살이 없으니까 조금 막 영 가슴이 편안합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배고 사안 돼서 예, 밥은 못 먹고 만난 맥이 없어 그래야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지금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소변이 자꾸 예 그러고 때론 저리고 아프하던 게 이중살 지금 많이 나서서 좀
1: 그게,
3: 모르겠습니다.
1: 그게 해결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들 그거 등간이 하다 마지막에 노독증 위험에까지 빠진 걸 모르고 그렇거니 하고 거저 지나갔는데 이 제품 자체가 콤파체 아주 좋습니다. 로갱은 콤파체 권리합니다. 콤파체 5배 효과를 그 로갱이 5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콤파체 좋아질 수밖에요.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속에 자수 줄어들었지 않거나 밤 편하이가 휘지고 아침에 남막좀 심합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손발이 차갑고 예, 추위를 세게 타던 것도 이게 났을까나 정말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기관지염물로 예, 만나게 증가래가 나서 심해서 용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또 많이 나서 지금 이미 내일 없습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3: 면역력도 많이 올라가고 예.
1: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3: 이 감기를 미리 안 한다 그러니까.
1: 예, 이 3, 2, 6배 효과인데. 예.
3: 예, 이하고 먹어보니까 이 구보리에 대해서 흡수가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 좋아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냉정하고 정사하면 합시다.
1: 예, 말씀하세요.
3: 우리 친구가 예, 백내장도 있고 저희 눈이 자꾸 가렵고 예, 물체가 뒤집혀 온답니다. 자꾸 이렇게 무슨 보면 예, 한내 두 개 배운답니다.
1: 이게 난시라는 게입니다. 쌍과 노인성 쌍과입니다. 예예.
3: 그리고 예, 눈앞에 자꾸 예, 이 정말 만한 게 별로 유리처럼 말뚝한 게 예, 그런 빨간 게 자꾸 동동 또 댕긴답니다.
1: 어, 그것도 역시 그 수정체 혼탁입니다. 그것도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그게 더 많아지고 커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그러니까, 맹서방 드시면 그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3: 그래도 영 불편해 죽겠다면서 무슨 약속 되겠는가 그냥 이 좀

0: 이하고 써보라고 지금 저기
1: 통과하는 소식 그렇죠.
0: 예.
1: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정을 떠나갈 견지 하세요. 몇 개 세 개 100날만 쓰면은 내 생각대로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신심 있게 해야 예. 합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에 들어보니 할도 용서수께다. 예.
1: 그렇습니다. 특수한 할도입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저기 두 집에서 이번 할도 좀 참가해서 야구 배달 받으셔.
1: 예,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눈병치레 아픈 명서방. 만약 한 집에서 두 가지 제품을 다 사신다면 식전에 사지원액을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하겠다면 어지간한 눈병치료 그리고 어지간한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여러 가지 제품을 써서 간에나 콩팥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지대회가 국제양천공 8년 4월에 열려서 이 제품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끔씩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그래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상대가 나를 정말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서운해지기도 하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게 되면은요, 이렇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냐고. 제가 너무 화를 냈나요? 왜 몰라주긴요? 그렇게 단번에 전해지지 않으니까 진심인 거겠죠. 내 마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끊임없는 고민과 망설임 끝에 전해지는 진심이라서 더욱 특별하고 소중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함부로 전할 수는 없지만은요, 진심을 전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북클럽 행복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으로 아이, 부부 등 가족 사원사의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푸르미 가정교육관 안염혜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염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수학 문제에는 정해진 해법이 있고 영어에는 정답 번호가 있으며 시험에서는 표준 답안을 맞춰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모르게 인생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존재하고 그 답을 찾아야만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인생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문제집이 아니고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 수 없게 되죠.
0: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신과 타인에게 정답을 강요하고 또 표준을 강요하며 스스로 또 주변 사람들 때로는 지치게 만드는 그 같다 뭐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만은 어때요?
1: 네, 그렇죠. 특히 우리 아이에게 공부해야 한다, 공부 잘해야 한다라는 그 고정된 정답을 강요하고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내 방식이 맞다면서 타인을 강요하게 되고 소통의 벽을 쌓아올립니다. 그럼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분별한 강요가 가져오는 상처와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 건강한 관계는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삶의 태도인데요.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자꾸 공부를 강요하게 되는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행동이기에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0: 그래요. 부모는 뭐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업을 얻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네가 행복해 돼 이러면서 자구적으로 가요. 부모님들이 이 자신만의 정답을 만들어 가기에 아이들한테 강요 아닌 강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계속 주입해시켜줘요.
1: 네, 맞습니다. 학생이 그 본분은 공부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게 되죠. 우리는 아이의 하루를 학원과 문제집으로 가득 채워주고

0: 성적 하나로 아이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공부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AI에 아직 미숙한 저희 세대는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1: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는 경우가 종종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한다든가 반복되는 뭐 공부에 지쳐서 지쳐가지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없지 않아서 아이 눈높이를 또 맞추지 못하고 또 아이가 벗어나는 뭐 이런 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주 아이한테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아이가 느끼기에는 나를 위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감과 부담감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공부만이 인생의 정답일까요?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 성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하는 아이는 뭐 예술가가 된다든가 기계를 만지기 좋아하는 아이는 뭐 기술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서비스 그리고 경영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죠. 또 공부는 삶이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적은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아이의 인성 그리고 뭐 창의성, 창조력,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그 아이의 꾸준히 노력하는 그 노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1: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요,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정해진 길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또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
0: 맞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이 빠르고, 어떤 아이는 느리지만 좀 꾸준하게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학업보다 정말 다른 분야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는 아이에게 정해진 정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그 고유한 빛을 찾아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강요하는 교육 방식은 단기적인 성적이 상승은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아이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물론 같은 조건에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우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다른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는 의미에서 공부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진정한 교육, 좋은 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아이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즉 아이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되 아이의 한계와 감정을 존중을 하고 또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아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0: 네, 맞습니다. 아이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했을 때 아이를 질책하기보다는 함께 위로하고 또 잘했을 때는 또 진심으로 칭찬하기도 하고 아이가 자신이 속도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아이가 성공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고 아이가 행복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이에게 정해진 길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1: 그렇죠.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개성 특징,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력을 키워감에 있어서 뭐 아이는 뭐 보게 돼요.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나중에 자기가 커서 성공하는 길,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자세,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는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현미의 강사님을 모시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현미의 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죠.
1: 예, 이어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 소통에서도 정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소통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만이 정답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0: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생활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또 다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 때 그것을 뭐 틀렸다고 판단한다든가 또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친구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왜 그러느냐 간섭하고 또 동료의 업무 방식이 다르면 또 그거를 비판하게 되고 가족이 생각이 다르면 또 다투기도 하고 결국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듯이 생각과 선택과 삶의 방식에도 사실 정답은

0: 없습니다. 각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 경험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모두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게 되고 내리는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아주 도전적인 삶을 원하고 누군가는 조용하게 일상을 보내고 싶어 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아주 활발한 인간관계를 선호하기도 하죠.
1: 그래요. 맞아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 각자의 삶에 맞는 다른 방식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뭐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보다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든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요. 자신의 그 저 눈높이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하거나 또 우리 소위 말하는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화가 나게 되고 상대방이 나와 맞선다고 생각하면서 싸우기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소통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랑 같아지게 강요하게 되고 또 강요는 잇따라서 결코 진정한 소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요로 얻은 동의는 진심이 아니고 강요로 유지되는 그 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건강 인간관계의 핵심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또 강요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면요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든가 또 받아들인다든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틀렸다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입장에서 뭐 인정해주는 편이 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죠. 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되고 내 정답이 타인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편안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별개의 한 개의 인격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고 그걸 분리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강요하게 되고 자식은 또 부모의 구식적인 그 생각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게 되면 다툼이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가족 갈등의 본질은 서로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답이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 가정은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도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도 정답을 강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혹은 뭐 이 나이에는 반드시 이런 성과를 내야 하지. 나는 이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속도에 맞춰서 성장하고 자신이 선택을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실패했다 해서 틀린 삶이 아니고 남들보다 느리다고 해서 부족한 삶이 아니거든요.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정답이 있는 삶은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뭐 더 좋은 학벌이다, 더 좋은 직업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삶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들의 삶 역시 뭐 정답이 아니죠. 뭐 그들도 자신의 고민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어려움을 안고 이러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두루두루 주변에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1: 완벽한 삶은 뭐 그렇게 내가 보건대는 저 사람이 괜찮지만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아픔과 시련과 뭐 고통 뭐 나름 뭐 기쁨 반 뭐 이렇게 어려운 반 그렇게 뭐 살아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0: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자꾸 더
1: 끝이 없어요. 그러면 또
0: 예, 그 더가 사람을 미치게 하죠.
1: 네, 맞아요.
0: 모든 삶은 사실 그냥 과정일 뿐인데 정해진 결과나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 정부는 아이 미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높은 성적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끈기, 그리고 자신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이거든요. 물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질들은 강요 속에서 절대 키워줄 수가 없거든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자라납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강요를 버려야 합니다. 소통의 목적은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선택은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여기엔 아무 소통에는 아무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1: 그렇죠. 뭐 친구 시간도 저거 가정 내에서도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데 네가 뭐 이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편해? 어떤 걸 하면 더 네가 마음에 맞는 또 취향이고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자기 선택권을 또 가지게끔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 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삶,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 아름답게 완성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가 같은 정답을 따르는 세상, 뭐 획일적이고 재미가 없고 개성도 꿈도 빛을 잃게 되는 그런 세상, 아무한 세상이죠. 다 똑같다면 그렇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각자가 자신이 방식으로 살아가고 우리 서로 자기만의 꿈을 키우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강요하는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속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네. 오늘 얘기는 여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연에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복도 들어보도록 하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10대, 20대 통터로 넌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저의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 뭘 하고 싶으냐 물었을 때 애매한 답이 돌아왔고, 그래서 저희는요 아들과 대화 끝에 의학 쪽 전업을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적당한 종합대학에 나쁘지 않은 의학 전업에 붙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나름 좋은 전업이겠지만은요, 사실 아들에게는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갈지 모르겠으니 언뜻 봐도 본 듯해 보이는 것으로 고른 거니까요. 이렇게 대학에 붙었는데도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제대로 못 키웠나 그거죠. 나의 교육이 부족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지 못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곤 합니다. 사실 몇 살이 되든 본인 인생의 답은 알맞은 시기에 알아서 잘 아들 스스로가 찾아낼 텐데요. 부모된 마음으로는 참 조급하기만 합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런 게 있었는지 답을 모르겠는데 아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사연 들으시고요.
1: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자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어머니 마음이 와 닿았고요. 그리고 대학까지 입학시켜 놓은 이 어머님한테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0: 대단하죠, 이만큼. 네.
1: 그럼요. 대학까지 보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들은 그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되거든요. 뭐 아드님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능 당시 비록 또렷한 꿈이 없어서 안정적이고 뭐 전망 좋은 이 학과를 선택한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속 깊이 원해서 고른 길이 아니다 보니 마냥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인생에는 딱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이 말처럼, 어떤 직업을 가야 하고 또 언제 꿈을 찾아야 하고 뭐 고정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뭐 이 어머님이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어머니 본인도 삶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뭐 헷갈릴 때도

0: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살아가면서 뭐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부모가 완벽하게 아이 미래를 꼭 이끌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곁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또 응원해주고 이러는 것만으로 해도 아드님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서두르지 말고 아드님이 그 베이스를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면 또 언젠가 본인만이 소중한 목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요. 또 어찌 알겠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또 뭔가 하고 싶은 게 막 생길 수도 있어서 전업을 그렇지. 전향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본인 의사는 아니었지만 뭐 그 의학을 배우다 보니 뭐 아드님이 진짜로 또 좋아하는 전업일 수도 있고요. 뭐 또 흔히 말해서 뭐 20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가도 뭐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정이니까요.
1: 맞아요.
0: 게다가 맞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20살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부터 우선 저는 아드님을 이제 대학에 보냈으니까 어머님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는 그 초점을 점점점 아드님한테서부터 자신한테로 돌리시자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1: 네.
0: 네,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도움의 말씀. 애가 성장 과정에 바르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기를 또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네가 최선을 다했대. 네가 즐기고 했을 때 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보객과 두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가지 질병에

0: 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도대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테는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 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박과 더불어서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은 한 곽에 398원인데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이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때 비해서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20곽 사시는 분들한테는 25곽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보통 우대활동이라면 20곽에 20곽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20곽에 25곽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곽의 가격은 17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투골테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지금까지 관절 치료 제품에서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은 거의 뭐 첫 번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15곽을 사면 보통 15곽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5곽에 20곽을 드립니다.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 경제적이면서 기본으로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아주 씩씩하게 노련을 지울 수 있는 두 가지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늘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채하소, 윈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며 기본으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황정 같은 성분은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초, 허업, 또하고 그리고 심장 이 경락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황자 중초 비위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바로 황정 가운데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부선 이징해서는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으로서 황정이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구기자는 눈을 밝게 해주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황계는 기본으로 새로운 세포가 빠른 속도로 생성되게 하는 우리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우리가 연세가 벌써 60대 그 이상으로 부서지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아주 생성되는 속도는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빠른 속도로 탈락되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 공능의 저하를 불러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도와주는 토창성 질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한데 엉킨 걸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게 되면 백자방 구화액은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본 제품 자체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는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성도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졌는데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많은 연세가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약을 쓰고

0: 해서 간과 콩팥의 부담이 가거나 소화 功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뇨계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총체적으로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걸 해결해주는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령화를 젊은이로 건강으로 장수로 이끄는 좋은 처방이 바로 백자방 구복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의 기본 공능 주치 가운데서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을 해결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공능 주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복용하시면서 두 번째 특정 가운데서는 주무시기 딱 뭐 30, 40분 전에 드시게 되면 용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구복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30, 40분 전에 드시게 되면 편안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보통 한 번 드시지만 해도 두 번, 세 번 드시는 이런 효과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서 약 효과가 우수합니다. 뭐 때문에?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제품의 세 번째 특점 자체는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액체로 된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길면 3년이고 2년 좌우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배수로 유효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4년 유효기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온 고농도 농축을 했기 때문에 고온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모든 멸균은 완미하게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 이 점으로 보더라도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믿고 쓰며 있어서 확실하게 국가약전에도 올랐고 유효기가 48개월로 된 고농도 고 멸균 역할을 한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노년기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서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백자방 구박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많이 널리 사용하시고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를 관절통을 쉽게 해결해 주는 이런 계기로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투골태, 투라는 건 투과한단 말이겠습니다. 골이란 건 골격에, 태란 건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자체는 구복과 외용약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복과 외용약이 결합된 이런 그 제품 자체는 아주 드뭅니다. 황자,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복방이라는 것은 개미를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합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뜻인데 제 관건의 관건은 개미가 중요한 관절 치료에서는 큰 힘을 실어주는 이런 성분에 속하는가 하면 활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 지금 우리 관절통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그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방 이런 그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드시게 되면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보통 세 번 드시게 되어 있는데요. 드시고 위용약을 이거 바르고 마사지해 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성명자 운동이라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은 쫄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화 과정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노화되는 게 렐로 구셀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백자방 구보에 보냅시다.
0: 말씀하세요.
2: 예?
0: 말씀하세요. 잘 들려요.
2: 예. 저도 이게, 내겐사 온 것부터 머리 어지럽고, 헤라도 엄청 안 되고, 손발이 타고, 소리고, 저리면서, 이래 고생하다 백자방 구보에 뭐 후부터, 지금 헤라도 엄청 되니까, 어지럽지 않고 많이 나옵니다.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까지 조절받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 그리고 나는 전립선염으로 소변 보기 힘들고 다수도 많고 시원해가지고 못했는데 백다방 구매 후부터 한 번만 소변이 많아지면서 소변 다수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렇죠.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니까 전열선이 우쭐하지.

0: 못하는 거죠. 예.
1: 예,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찾아오고 하니까 아침에 눈이 마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안 다지고.
0: 그렇죠. 예. 예.
1: 그래서 나는 이거에, 우리, 저녁도 그, 돌패를 좀 쓰고 있는데, 관절이, 그래서 이전에 저, 좀 넘어진 게 이래 조금 바짝해서 무릎이 좀 아파 그랬는데 이 돌패를 쓰고서 조금 왜 관절도 좀 연해진 감이 난단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예. 예. 두글 때는 그래.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서 기본으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다른 약보다 정말 특수합니다.
0: 특수합니다. 예.
1: 그러나 이거 두 가지 약을 효과 좋으니까 약도 없지 배달받아 좀 또 쓰자고 합니다. 계속.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백다방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혈압도 저리가 잘 안 돼갖고, 예, 그냥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심리도 빨랐다, 늦었다, 그냥 오지랖증이 나고, 머리 아프고, 저기 힘이 안 나고, 밤이니, 잠을 못 자서 더구나 곤란스러웠습니다. 그것도 꾸미만 하면 예,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0: 아, 예.
3: 아침에 예, 더구나 정신에 개운할 날에 할 날도 없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예 약을 썼는데, 좀 예, 혈압도 저리가 잘 되니,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3: 예. 잠을 잘 자야 아침에 정신이 나지. 그리고 예, 심장도 나쁘지, 소화계통도 나쁘지. 무슨 병이 많습니다. 간으로, 콩팥으로 그렇게 다 나빠뜨렸습니다.
0: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는 게 나이가 병을 불러오는 겁니다. 예, 예.
3: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를 못 받다가 이 약을 썼는데 지금 효과 나는지 알기 위해 이 약은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좋지. 정말 효과도 빠르지. 약도 예, 인간 좋은 약이라고 나는 참 말할
0: 그렇죠.
3: 수 있습니다. 예.
0: 예.
3: 예. 그래서 난 예, 이하고 좀 장기적으로 좀 오랜 시간 좀 써보려고 예, 오늘 한 이 시간 배달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견지방 하시게다면 원하는 바의 효과는 아주 원만하게 볼 수 있는 우수한 제조 과정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심 갖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3: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는 예, 두골팩으로 저는, 올해 한 석 달 먹었습니다.
0: 예.
5: 이제는 먹기도 내내 그 다리, 야, 요추간판 탈출 협착까지 있어놨어요. 그냥 그때 부수관절도 있고, 골가병은 다 그 차지하고 있는 거 들어간다. 그래서 참 애고생해서, 야, 우리 집에는 그냥 맹고생.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그냥 뭐도 아니고 어쩌면 막 입원해서 막 아무도 하고 친구도 해보고 했는데 알려진 게 이 두골팩이 어찌나 좋습니까? 이 두골팩이라는 이야기. 이 약이
0: 그렇죠.
5: 썸만 먹고서 나는 석 달을 먹고서 이 기본상 지금 허리 아예 아픈다 지금.
0: 네. 효과를 보지 않는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5: 정말 이거 무슨 증서를 받은 약이다 그런지 정말.
0: 아 맞습니다. 정말. 증서를 받은 제품이 다르시오.
5: 예, 그래, 그래서 정말 효과 좋습니다. 네, 나는 이제까지 먹은 중에서 이야기 내기에는 제일 효과 좋고.

0: 내병은요, 어란 그런 허리 아픈 약인데, 그런 허리 아픈 병인데, 떨어지는 게 이하고 뭐, 그 지금, 어떤 일, 방탁분이 80은 떨어지는 것들 한다.
1: 예, 예, 그렇죠.
0: 허리 그냥 아파서 소방에 서서 무슨 밥 하자고, 서서 이 밥 하자고, 그래서 그냥 두드리고, 어다건 빙고이 되고, 뭐, 막 두드리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그 소사 없어지고, 그래서 징계를 우리 집 삼층에만 깨진도 올라올 때인데 여우 관련하게 옆팔에 지구도 개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좀 그런 소리 좀 들어 올라오고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주야를 가기 싶어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야하고 붙여야지 또 변을 먹어야지. 그러니 지금은 아무거나 아무 붙이지 않고도 지나가는 어느 그러는 게도 앞구리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그냥 언영 먹어 깨는 건다는
1: 거. 그럼요.
0: 예. 이거 썼습니다. 예. 그래서 난 이번 활동에 상가해서 또 예, 계속 먹자. 다른 거는 안 먹겠습니다. 이 약 예. 먹자.
1: 관절 통해서는 이 제품이, 예, 알아줍니다.
0: 예. 예. 예. 그리고 내가 어차피 잠을 왔겠니. 우리 어머니, 어째서 그런 소위 나쁜지 소변 자수가 자꾸 잠을 많이 못 잡니다.
1: 예.
0: 그래, 어느 약을 먹었으니까 걔네들이 자꾸 내가 문의합니다.
1: 예. 잘 물으셨는데요. 지금 예. 백자방 구복에게 집에 어머님한테는 너무 잘 어울릴 겁니다. 이 제품 우리, 자체는
0: 늦어서 맞습니다. 이랬으니까 늦어서 80이 됐는데
1: 80입니까? 예. 그런데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러 가지 쓸 필요가 없고
0: 백자방 구복에게?
1: 예. 백자방 구복에게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콤팥이 든든해집니다. 이게 주의하게 부산, 북간선 해주는 게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그 역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콤팥이 나쁘게 내가 다 허리 아파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콤팥이 네. 나쁘게 되면은 골격통이 많이 따르게 되겠고, 콤팥이 나쁘게 되면 소변차수가 작고, 콤팥이 나쁘게 되면 네. 귀가 슬들리거나, 계속 소리 나거나,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단순 소변만 관리하는 게 콤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자방구박액은 드시기도 편리합니다. 자기 전에 한 대만 딱 빨아들이면 되니까 뭐 편리하고 약 힘이 세고 이런 백군을 농축해서 한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무릎 붙일 정도로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고 편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 네, 어머니한테 이 약을 예, 대접하세요.
0: 예. 지금 옆에는 듣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0: 쓰였답니다, 그래.
1: 예.
0: 약속 쓰였답니다, 예. 지금.
1: 그래라.
0: 오늘 배달 된 가운데.
1: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예. 네. 501-7755. 여기다 전화 넣으세요.
0: 501-7755, 예?
1: 예,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예, 두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음식과 골당증이 있어서, 예. 시리고 저리기도 하고 통증이 나서 얼마 걸지 못하고 얼마 한 10m나 걸고 좀 앉아 쉬었다가 또 걸고 쉬고 이랬습니다.
1: 예, 많이 앉으나, 힘드셨네요. 예.
3: 예, 앉으나 일어날 때는 때가닥 못 앉고 때가닥 못 일어나고 무릎이가 허리 아파서 예, 주춤주춤하며 앉았다가 이런 재고 일어납니다.
1: 그렇죠. 많이 아끼게 예. 되어 있죠. 예.
3: 예. 그리고 예, 집안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영 통째가 무릎이 아파서 예, 어떤 때는 앉은 걸음도 합니다.
1: 네.
3: 예. 그래. 그리고 예,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나 흐린 날이면 더 아파서 예, 고통이 영 심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이 그런 두골동을 쓰니까 효과가 다릅니다.
1: 예. 예,
3: 국가 발명 특허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1: 그렇죠.
3: 지금의 이 약을 먹으니까 위를 자극하지 않고 위를 도우면서 예, 먹을수록 예, 다리에 힘이 나고 예, 발이 앞으로 나간 게 가볍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3: 이래 놓으니까 예, 원하는 얼마 걸지 못했는데 어서는 예, 근처에 약방이랑 다니고 있습니다.
1: 예.
3: 볼 일은 다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은 예, 먹고 바르고 암호하니까 예, 영 효과 좋습니다. 계속 부지런히 열심히 쓰겠습니다.
1: 예, 긍긍결입니다. 예, 예. 501-775번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배달 받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백다방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예. 이 백다방 쓰니까 나 옛날 한 3년 전에 이 농신사에 왔다 가는데 지금 얘 기억도 돌아오고 머리 얼빠나던 게 그게 동시 나와요.
1: 노시상까지 왔다면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4: 예. 구레메 소리에 항상 혈압이 고혈압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심자에 붙여서는 어떤 때는 가끔 가다 숨도 잘 올라와요. 근데 이 백가방

0: 그렇죠. 예, 예. 정신은 더 말이 맞습니다. 또 잠을 잘 자게 하니까. 예, 예.
1: 소변이고도 바다 소리 자지 못하는 거 이래도 그게 아니다 말이다.
0: 깊은 잠 안 자면 호상 영향 주는 거죠. 예.
1: 예. 그래고도 예, 잠은 폭 자고 깨나면 아침에 정신이 나지. 지금 예, 이 심장 날부 치고 혈압도 소리 잘 되고 소변 차수도 지금 예, 하루 전에 한 대여섯 번 보던 게 지금 그도 두 번이나 보면은 이롭습니다.
0: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예.
1: 예, 좋습니다. 예. 백가방 한 가지를 가도 지금 여러 면으로 지금 좋아지니까 내게 지금 딱 맞는 약인 것 같아서 내 돈 백가방도 배달받아 쓰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백가방 구멍액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셔도 몇 번 두세 번 드시는 그런 효과를 넘쳐나게 볼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으면 간, 콤파스, 오장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초로 다 도와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예, 약 먹기도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영 좋다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재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몸이 두껍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네, 요추간판 탈출돼서 허리가 아프면 자꾸 다리 내리 소리 꽂히면 골다리 자꾸 안 깨지고 이래서 내 좀 선택했었는데 많이 좀 도와준다, 지금.
0: 예.
3: 야, 이 허리 아픈 거든, 많이 나고, 다리 눌산 둘이 붙이면, 그래진 거를 많이 났습니다, 지금. 제 걸담 잡고, 안 깨지는 게, 하면 난 이전에 한 30m 가다 안 깨지는 게, 그 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 게. 경우에 소변 자수 잡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이거 쓰니까나.
0: 그렇죠.
3: 예. 예, 그거는 좀 더 배달받겠습니다, 이거.
0: 예, 두골대지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아주 드문 이런 제품에 속합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까지 잘 충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제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외형약까지 바르고 마사지까지 해주고 하니까 기본으로서 오랜 그 관절통 때문에 힘들던 분들이 해결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뭐 관절마디가 360여 개 그 관절마디가 있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관절하고 좀 움직이는 관절하고 기본 움직이지 않는 이런 관절이 다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움직이는 관절 가운데서는 어깨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관절은 많이 움직이는 관절에 속하고 미동 관절은 좀 움직이는 관절 가운데서는 척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동 그 관절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본 움직이지 않는 관절 가운데서는 두개골이라든지 혹은 치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지만 해도 많은 관절은 많이 움직이면 통통이 더 많이 빨리 전달되고 좀 슬 움직이더라도 척추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인류가 원래는 이렇게 진화하기 전에는 파양하는 데로부터 됐는데 지금은 립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척추 관절은 많이 움직이는 무릎 관절처럼 손목 관절처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해도 이 관절은 압력을 받으면서 관절통이 전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발이 저리거나 손이 저리거나 마비가 오거나 척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본으로 다리가 저리거나 발이 저리거나 마비가 오거나 이런 그 엉뚱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증상은 뭐 보통 그 큰 병은 뉴료실에 가게 되면 체인하는 방법에서 늙어주는 이런 방법으로서 해결한다 하지만 해도 척추 같은 것은 그래도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 다시 돌아서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본으로 치료해주는 좋은 제품 투골테란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바르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는데 특히 흑겜이란 이 특수한 성분 자체가 우리 제일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 포함해서 통풍 같은 무서운 질병 포함해서 무릎관절 아픈 거 여러모로서 많은 해결을 가져오는 제품이 투골테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장수의 비결 가운데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창의성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내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어린이들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상상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창의성을 믿고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용기인데요. 친구들, 앞으로의 학습에서 창의성을 자신 있게 펼쳐보세요. 지금은 작은 생각일지라도 계속해 키우고 다듬다 보면 언젠가 큰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냄새를 맡는 촉각, 맛을 보는 발, 빨대 같은 주둥이. 친구들, 이 세 가지는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비입니다. 나비는 우리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감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곤충의 특별한 감각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곤충인 나비는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주변 환경과 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면 후각기관, 미각기관 등이 포함이 되죠. 그럼 먼저 나비의 후각기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나비는 후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선택하고 알을 낳을 안전한 장소도 찾아냅니다. 그럼 나비는 코로 냄새를 맡을까요? 사실 나비한테는 코가 없답니다. 나비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나비 머리 위에 달린 촉각에 숨어 있는데요. 촉각은 나비의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로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듯 나비는 이 촉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기체 분자들을 감지하죠. 나비의 촉각은 가늘고 길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뒤로 혹은 좌우로 자유롭게 흔들어 주변 공기가 촉각의 신경세포에 더 잘 닿게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냄새 감지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촉각 표면에 있는 신경세포가 화학분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형성된 화학신호를 신경자극으로 받고 나비의 뇌에 전달하게 되면 뇌에서 이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호랑나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 나풀나풀 날아다닐 때 촉각으로 꽃향기를 맡습니다. 꽃마다 풍기는 향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나비는 촉각에 있는 신경세포로 이 향기들을 구별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정확히 찾아낸답니다. 나비들은 또 촉각으로 상대방이 내보내는 정보소를 식별하여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동요 나비의 또 다른 이름을 듣고 나비의 미각기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의 미각기관은 혀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혀로 음식의 맛을 보죠. 그런데 나비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나비의 미각기관은 바로 발, 그것도 앞발의 끝에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비는 무엇 때문에 발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부위에는 미각털이 빽빽이 나있기 때문입니다. 미각털은 아주 작은 화학실험실과도 같죠. 단맛, 짠맛, 쓴맛까지 모두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민감도는 무려 사람들의 혀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동요 노랑나비 신나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의 주둥이에는 미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때는 먼저 꼬두에 앉아 발로 맛을 본답니다. 발로 맛을 확인한 다음에야 주둥이를 내밀어 마음에 드는 꽃구를 빨아먹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비의 주둥이를 살펴볼까요? 나비는 우리처럼 이빨로 먹이를 씹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특별한 입을 가지고 있죠. 바로 빨대처럼 생긴 주둥이입니다. 나비는 이런 주둥이로 꽃속 깊숙이 숨겨진 꿀까지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주둥이를 사이폰식 주둥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나비뿐만이 아니라 나방에게도 이런 주둥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요 꽃나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의 주둥이는 마치 속이 빈 시계 태엽처럼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빙글빙글 말아서 턱 아래에 숨기고 있다가 마시는 꽃구를 발견하면 쭉 펴서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나비의 주둥이가 무엇 때문에 자유자재로 펴고 말 수 있을까요? 주둥이는 왼쪽과 오른쪽 아래턱의 외악엽이 아주 길게 늘어나 서로 합쳐져 형성된 것인데요. 수많은 골화 고리들이 촘촘하게 배열되고 있고 고리 사이는 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자재로 펴

고 구부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주둥이 구조는 주로 꽃꿀, 물, 과일즙 등을 빨아먹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비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봤는데요. 냄새를 맡는 촉각, 맛을 보는 앞발, 그리고 꽃꿀을 빨아먹는 특별한 주둥이까지 모두 나비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관이랍니다. 친구들, 앞으로 밖에서 나비를 만나면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홀홀 날아다니는 나비 모습이 더욱 신기하고 예쁘게 보일 겁니다. 오늘 나비와 함께한 즐거운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소풍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큰아버지가 식사에서 항상 첫 번째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다고 회상했다. 큰아버지는 기숙사 학교에서 8명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뺏어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답했다. 아버가 다시 물으니 큰아버지는 반찬과 밥이 모두 적어 뺏어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 음식 문제로 시위가 자주 일어나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와 아버가 규칙을 맞춰보려 했지만 답은 식탁장 제도였다. 각 식탁마다 한 명의 학생을 식탁장으로 뽑고 다른 학생들은 식탁장의 행동에 맞춰 반찬을 집고 밥을 받아야 했으며 식탁장이 밥을 다 먹어야 밥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아버지가 설명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한 학년을 유급해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식탁장으로서 식사 예절을 엄격히 지켰다고 회상했다. 식사 전에는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어른이 젓가락을 움직여야 자신들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입에 밥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마구 뒤지지 않는 등의 예절을 지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식탁장이 된 이후 모두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예의 바르게 변했으며 큰아버지는 그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하고 점점 음식에 대한 탐욕이 커졌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오늘 식사 모습을 보며 다시 젓가락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라고 농담을 던졌다. 큰아버지는 자신의 욕심 많은 버릇이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때리며 만들어

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이모는 그릇을 내려놓고 예전 고향 마을에 살았던 유백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가는 대규모 재산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일생 동안 극도로 인색했고 먹고 쓰는 것을 모두 아꼈으며 허리에 열쇠를 메고 모든 물건을 잠그고 다녔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얼굴이 창백하고 앙상해졌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다시 아보, 호생, 소모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호생은 변호사가 되어 출장이 비교적 적어졌고 밤마다 자주 소모를 찾아갔다. 당시 시민들 사이의 교류는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호생은 대자 명종 골목길에 들어가 우측으로 소리를 지르면 소모가 컵 두 개를 들고 내려와 가게 문을 열어주었다. 호생은 미용실에 들어가 컵을 거울 앞 탁자에 놓고 두 사람은 각자 미용 의자에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밤의 미용실은 소모의 거실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어느 밤 호생이 막 도착했을 때 아보가 찾아와 세 사람이 만나 놀라기도 했고 또 다른 날에는 아보가 소진을 데리고 와 분위기는 활기차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소모가 호생을 끌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제안했고 앞쪽에 의자가 있으니 잠시 쉬자고 했다. 밖으로 나온 소모는 호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미용실에 데려와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미용실이 영화관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미용실 정문 열쇠는 소모만 가지고 있고 건물 주민들은 밤에 뒷문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에 미용실은 매우 조용했고 우측에서는 가끔 슬리퍼 소리가 들릴 뿐 그 외에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어느 날 소모는 호생에게 주아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아가 잠시 돌아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길림으로 돌아갔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소모는 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여자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고 주아는 책을 많이 읽고 성격이 엉뚱한데 돌아왔다면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호생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주아가 현지에 간 지 1년 만에 조선족 젊은이와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때 24호선 전차가 지나가고 가로등 불이 깜빡이면서 두 여성이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소모가 그들을 보며 왜 왔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가 말을 멈췄다. 두 사람은 바로 대매매와 란란이었다. 대매매는 가게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경계심을 드러냈고 소모가 호생을 친구라고 소개했다. 소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고 란란은 오후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녔는데 운이 나빴다고 답했다. 소모가 저녁밥을 먹었는지 묻자 대매매는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고 란란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생은 밥은 꼭 먹어야 하니 모두 가서 음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네 사람은 미용실에서 나와 골목길을 지나
유명한 음식점

안에 들어갔다. 호생은 작은 만두 두 그릇, 튀긴 돼지고기 스테이크 2인분, 파기름 국수 두 그릇을 주문했다. 가게 안은 사람이 비교적 적어 편했다. 대매매는 돼지고기 스테이크에 매운 간장을 뿌려 느긋하게 먹었고, 란다는 비교적 급하게 식사했으며 소모와 호생은 국수를 먹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대매매와 란다는 다시 자신들이 운이 나빴던 이유를 이야기했고, 소모가 그 사연을 물었다. 대매매는 점심을 먹고 란다니와 함께 대광명 영화관 앞에 갔다가 뒤에 있던 경찰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붙잡혀 인민광장 경찰서에 갇혔다가 지금 풀려나왔다고 했다. 호생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다고 의아해했고, 란다는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원래 두 사람 뒤에는 옷차림이 화려한 두 명의 건달이 계속 쫓아왔고, 이 모습이 경찰에게 발각되어 경찰까지 함께 쫓아오게 되었다. 길에는 대매매와 란란, 건달 두 명, 경찰 두 명까지 모두 여섯 명이 한 줄로 걷고 쫓는 상황이 되었고, 건달이 다가와 말을 걸자 이것이 증거가 되어 경찰이 즉시 네 사람을 붙잡았다. 상해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땅에 틈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소모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원래 대광명 사무실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직접 인민광장 경찰서로 이동해 갇혀 있었다고 답했다. 대매매와 란다는 경찰서에서 무사히 풀려나왔지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터라 막막해했다. 결국 대매매는 호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란란도 애교를 부리며 호생에게 부탁했다. 호생은 도움을 청하는 두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호생은 가게 계산대에서 볼펜을 빌리고 담배 껍질을 찢어 나무 식탁에서 란란 대신 반성문을 써주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으로 정중하게 작성했고, 덕분에 란란은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공장으로 돌아온 아버는 오동 아주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밑이 부어있고 얼굴 색도 좋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정비공 황모가 공장 본부의 명령을 받고 분공장으로 전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황모의 집은 고량교에 있었기 때문에 출근은 편해졌지만 다시 조양까지 오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 휴일이 아니면 오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 그 후 황모는 겨우 한 번만 왔을 뿐이었다. 서로 예전처럼 동료답게 지내지 못하고 마치 손님처럼 격식 있게 굽실거렸고 황모는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돌아갔다. 새로 전근한 정비공이 이미 황모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 이후로 황모는 다시는 오지 않았고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아주머니는 평소 집과 공장만 오가는 생활을 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는 여성이었다. 어느 휴일 오후

아버는 아주머니가 밖에서 돌아와 얼굴이 침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초가을이 되어서야 아주머니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고 아버를 볼 때도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소진과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은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곧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부탁을 했다. 소진에게 줄 조끼를 뜨개질할 테니 아버가 전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지만 아주머니는 자신이 소진의 이모라고 소개하면 된다고 했다. 그 후로 아주머니는 공장 휴식 시간만 되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뜨개질에 열중했다. 양모와 면모, 혼방실을 풀어 세 가닥을 합쳐 하나로 만들며 정말 빠르게 또 내려갔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아주머니는 소가죽 포장 하나를 꺼내 아버에게 건네며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때 잊지 말라고 일렀다. 아버가 포장을 뜯어보니 베이지색 가는 실로 만든 조끼였고 가슴 부분에는 두 줄의 사슬 무늬가 정교하게 뜨개질되어 있었다. 사이즈도 딱 맞고 짜임이 고르고 예뻤다. 어느 아침 아버와 아주머니가 출근하려고 나오니 소진이 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색 신발에 흰 양말, 커피색 긴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아버가 전해준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모습은 정말 깔끔하고 바른 유학생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발을 멈추고 소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진은 아주머니 곁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소진이 뒤돌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주머니는 소진이 점점 더 예뻐진다고 감탄했다. 아버는 조끼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자신의 눈이 바로 자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조끼 하나에 담긴 섬세한 마음 덕분에 아주머니와 소진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당시 이웃들은 소진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직 할머니만 종종 찾아왔다. 할머니는 소진 어머니의 24살 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 속 모습은 양복을 입고 영화 배우처럼 예뻤다고 한다. 아버의 작은 이모도 소진 어머니가 예뻤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4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연도봉, 선인동굴 등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먼저 연도봉 이야기입니다.

0: 예로부터 벽한 땅에서 농사가 잘 되어 살기 좋은 고당으로 소문난 토성리에서 유유히 사범침에 흘러가는 압록강 물길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면 우뚝하게 솟은 산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연두봉이라고 부르는 이 산은 비록 소문난 명산은 아니지만 여기는 슬로 들어볼 만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악에는 소문난 적 석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석수는 조상 때부터 대하를 물려내려온 석공 재간을 어려서부터 배워 익혀서 돌을 쫓는 재간이 뛰어났습니다. 석수는 날마다 여러 가지 정과 손망치, 그 외에 돌을 쫓는 그 공구 망치가 들어있는 연당 망태를 짊어지고 여러 불악으로 돌아다니면서 근처의 산이나 냇가의 돌로 연담에 손매, 절구공, 방화공을 쏴줬을 뿐더러 여러 가지 돌비석과 복산도 재치있게 쏴주곤 하였습니다. 하여 여러 불악에서 석수를 청해다 여러 가지 돌을 쫓는 일을 시키곤 하였습니다.
1: 네, 석수가 손재간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0: 예, 그럴 때마다 석수는 마음씨가 착하다 보니 품값은 그저 주인이 준 대로 받았습니다. 사실 석수라면 돌을 쫓는 리치를 똑똑히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돌을 쫓는 것은 아무도나 맹탕 쪼아, 아무렇게나 쪼아서는 안 됩니다. 돌에는 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 맷돌이나 또한 큰 연자매처럼 가로 퍼진 것은 가로 결대로 따라가면서 쪼아야 합니다. 그 외 절구공처럼 길이가 긴 것은 세로 결을 따라서 세로 쪼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석이나 도불상 같은 것은 결을 따라서 쪼아야 합니다.
1: 네, 돌의 교를 따라 쪼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0: 예, 그러던 어느 날 석수가 그 압록강변에 있는 돌바위에 앉아서 한창 도착해 여름이 없는데 어디서 왔는지 렌노하신 스님 한 분이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미탑을 묶이는 황상화나 인자가 다름 아닌 석수인가? 늙은 스님은 레더를 갖추고 난 뒤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석수쟁이 옵시다. 허나 그렇게 이름은 나지 못했지요. 석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여부는 어떻든지 임자의 석공재관이 높다는 소문이 이로부터 귀에까지 미치었으니 일부러 이렇게 임자를 찾아온 것에 스님은 정중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웬일로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석수님과 의아적하며 물었습니다.

이 로봇은 저 산속에 절이 있다니 절에는 보살이 있는데 제를 올리고 불공을 드려려 해도 웬일인지 전혀 령험하지 않네 그려. 하여 로봇가 점을 세보니 다른 보살을 모셔야만 령험하다니 정제가 나왔네. 그러니 인자는

0: 보고서를 처음에 령험할까요? 하고 여학생하며 물었습니다. 령험하지 않고 이 부근 측의 임자의 석공 재간을 따를 사람이 어디에 있나. 아무튼 보살 쫓는 석전을 부르는 대로 분분히 쓸 테니 더는 사용 말려나. 아, 늙은 스님은 석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전 그렇다면 별 수가 없군요. 헌데 스님 언제 와서 가시겠는지요. 그 말에 다 좋은 다음 왔다 가라고 소식을 전해주게. 그러면 되는 글쎄. 그럼 이 로브가 신을 놓고 절로 돌아가네. 아무쪼록 있는 재간껏 쪼아주도록 하게. 나무 아미타고를. 늙은 스님은 말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부탁을 받은 석수는 저 로승은 의하여 이렇게 많고 많은 바위돌 중에서 저 산꼭대기 바위돌을 쪼아서 보살로 만들어 달라는지 참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 네, 석수가 스님이 주는 임무를 받았군요.
0: 네, 그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살펴보니 과연 내 대갈처럼 생긴 그 바위돌 곁에 그런 바위돌이 있었습니다. 석수는 그 바위돌 쪽에 산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굴려 보낸 뒤 산 기슭에다 바위돌을 놓고 돌 보살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석수는 한시도 쉬지 않고 정을 부지런히 놀려가면서 돌보살을 쪼아갔습니다. 드디어 보름도 안 걸려서 석수는 깜찍한 돌보살을 인차 쪼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석수는 인편의 늙은 스님이 한테 왔다 가라는 기회를 전했습니다. 소식을 받은 늙은 스님 인차 두 종을 데리고 석수를 찾아왔습니다. 늙은 스님은 석수가 정성을 넣어서 쪼아 만든 그 돌보살을 사차치 살펴보고 만져봤습니다. 임자의 석공 솜씨는 과연 뛰어났고 그래요. 고맙네. 고마워. 그 말에 스님께서 저를 너무 쳐올리지 마시오. 석수가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삭전을 치르고 난 늙은 스님을 데리고 온 젊은 중과 함께 돌보살을 들고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늙은 스님이 모신 돌보살의 과행은 영험하다는 소문이 사체에 퍼져갔습니다. 점을 치거나 복을 주는 사람들이 나마다 이 절에 찾아 돌보살한테 불공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늙은 스님은 불공 들려 온 사람들한테 점을 쳐준 삭돈을 별로 받지 않았으며 구차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서는 아무런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여 재난이 들이 닥치거나 병이 떠들때거나 할 때마다 이 부근의 백성들이 늘 이 절에 찾아와서 돌보살한테 죄를 올려 빌곤 했는데 돌보살은 그때마다 그들의 재난을 면케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1: 네, 주지 스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받지 않네요.
0: 예, 그런데 몇 해가 지난 뒤 이미 100세가 넘은 주지가 세상을 떠서 그 절에는 다른 중이 주지로 왔습니다. 젊은 주지는 늙은 주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꼭꼭 동전이나 쌀을 받아내야 되니 나중에는 빈손으로 절에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절에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이 절에는 늙은 주지가 있을 때보다 찾아드는 사람이 자연히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수도 사정이 있어서 불공 들여 이 절에 찾아왔습니다. 동전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가? 주지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동전 서푼을 가져왔지요. 이것으로 불공 드리면 안 되나요? 석수는 공손히 물었습니다. 뭐? 동전 서푼이라고? 안 돼. 더 가지고 와서 불공 드려. 주지는 통방울 눈을 불아렸습니다. 주지님, 제가 그럴 줄 모르고 찾아왔으니 이거 더 가져다 드리지요. 왔던 그림이 어떻게 그저 돌아가겠어요? 석수가 사정을 했습니다. 뭐 이루에 가져온다며? 안 돼. 석 물러가라. 주지는 석수를 마구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석수는 부득불 헛걸음 한심치고 대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그 주지가 석수를 모르는 거죠.
0: 네, 주지는 날 따라 돈과 재물밖에 모를 뿐더러 예쁜 여자가 찾아가면 가지고 놀아보다는 나쁜 심보를 드러내곤 하였습니다. 지어 주지는 돌보살이 냉음을 이용하여 영문을 모르는 여자들을 얼리어 수요까지 채우는 세상 나쁜 짓까지 하였습니다. 이 절이 나쁘다는 소문이 날 따라 사체의 바다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석수가 자리에 누운데 갑자기 구천에 간 늙은 주지가 새하얀 옷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스님께서 웬 욕으로 이렇게 소인을 찾아왔는지요. 석공은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구천에 이미 갔지만 임자가 쪼아 만든 돌보살이 령험한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 해친 젊은 주지놈이 못된 행세를 낱낱이 들었는데 임자는 내일 그날 내가 말하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으로 내 대가리 같은 바위돌자 구멍을 뚫어놓게. 그러면 임자가 쪼아 만든 그 돌보살이 령험하지 못할 거네. 그래야 저리 젊은 주인놈이 더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네. 인사는 꼭 내 부탁을

0: 잊지 말고 행하게나. 자, 그럼 나는 가네. 말 마친 늙은 주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스님, 스님, 세우소 이렇게 부르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정 꿈이었습니다. 그 고연 주진웅이 세상 나쁜 짓을 어머나 했으면 저승에가 노 스님까지 찾아왔을까. 이튿날 일찍 일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석순 도보사를 만드는 바위를 가던 삼봉으로 올라갔습니다.
1: 네, 석수가 꿈에 로 스님을 만났군요.
0: 예, 석수가 삼봉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니 매대가리처럼 생긴 바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에이 망할 놈, 석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큼직한 정을 잡고 망치로 내리치고 매대가리 바위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하는 석수는 그 온몸이 단볼창이 되었지만 전혀 맥이 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석수는 바위의 구멍 내으로 한낮을 지나도록 정으로 돌을 쪼았는데 갑자기 꽈르릉 하는 소리가 나면서 대가리가 끝내 구멍이 펑 하고 뚫렸습니다. 뒤이어 구멍으로 검은 연기가 마구 피어 올라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검은 연기는 끊지 않고 연거포 47749일간 나단이 끝내 멎었습니다. 연기가 더는 나지 않자 절에 있던 돌보살이 쾅 하는 소리를 내더니 산산이 박산났습니다. 이에 바빠맞은 절이중과 주지는 박산난 돌보살 조각을 조어 맞춰 놓았지만 아무런 쓸모도 없었습니다.
1: 네, 령음하던 돌보살이 쓸모가 없게 됐으니 절도 황폐해지겠는데요.
0: 예, 따라서 이 절에는 불공들여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져 매우 황폐해졌습니다. 주지조차 소리 없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나머지 중들도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원래 석수가 까는 바위돌은 매처럼 생겼습니다. 늙은 주지는 산수 풍토와 산세까지 볼 줄 아는지라 이 바위돌을 까내어 만든 돌보살을 명음하다는 것을 보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주지가 세상을 뜨자 후에 온 주지가 고약한 심보를 품고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얼리어 재물을 로략질하기에 저승에 간 늙은 주지가 석수대로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 연기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삼봉을 일컬어 연두봉이라 하면 바로 바위에서 연기가 솟아난 것으로 하여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정치가 수려하고 보배로 불리운 데다가 인상까지 많이 자라난 소문난 로령산 기슭연이 깊고도 기이하여 사람들이 인기를 무척 끌어당기는 신비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 동굴을 선인동굴이라고 부르는데 선인동굴을 두고 또한 뒤맞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압록강난이 수림 속에서 도설이 남달리 고명한 하여 소문난 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도 도와할 수가 없는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선인을 찾아가 도와달라면 그는 두 말 없이 그 동네에 가서 그 어떤 일이나 조화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이 누구네 집 사람이 병이나 청하면 선인은 인차 찾아가서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병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선인은 고명한 도술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구해주었습니다.
1: 네, 선인은 이름 그대로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군요.
0: 네, 그리하여 링근 동네 사람들은 선인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선인에게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적선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적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인은 부지런히 민간들 속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줬고 또한 두 제자한테 도서를 배워주고 무예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적각과 적선은 게으름 없이 선인이 가르침을 받으며 도서와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런데 선인이 느끼건대 두 제자들 사이는 날따라 달라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적선은 선인이 배워준 것을 익히노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맡은 일을 끝낸 뒤 무예를 익혀 갔지만 적각은 적선과 달리 선인이 앞에서만 부지런히 노력하는 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각과 적선 사이에 누가 선인한테 더 잘 보이느냐 하며 질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 네, 두 제자가 질투를 하면 난처한 사람이 스승이죠.
0: 네, 질투를 없애버리고서 선인은 어느 날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인자들은 내일 제각기 해체해서 심산속으로 들어가라. 심산속에서 3년 동안 무예와 도를 잘 익히며 나한테 찾아오이나. 그 말에 선인, 우리들은 선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무예와 도를 닦으면 안 됩니까? 적각이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인 곁을 떠나면 누가 선인을 도와드리겠습니까? 적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인자 너희들이 그 심정 내가 진작 알고 있냐만 나는 그무 도술과 무예가 뛰어난 제자를 큰 제자로 받아들일 테니 저마다 마음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게나. 선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인이 한 번 한 말을 두 번 더 외우지 않는 성미라는 것을 진작 알고 있는 두 제자는 구태여 더 말하지 않고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1: 네, 선인이 왜서 제자들을 산속으로 보냈을까요?
0: 네, 도사가 두 제자를 산속으로 보내는 데는 그로서의 타산이 있었습니다. 한 것은 도사의 스님이 림동시에 그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인자는 나처럼 제자를 하나만 두게 제자가 둘 이상이면 무예와 도술을 다 익힌 뒤 두 제자 사이에는 빌려놓고 서로 질투하여 기시하는 법이네. 그러니 사람

0: 댕댕이를 잘 지내본 뒤 꼭 제자 하나만 잘 두게. 그래야 이 로봇도 구천에 가서 실험을 놓겠네. 그 말에 선우는 스님이 그 부탁을 꼭 명기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가십시오. 도사는 스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적각과 적선 두 제자 중 어느 제자 하나만 선택하느냐 하는 것, 그것은 도사로서는 아직도 미결이므로 이 방법으로 두 제자의 사람 됨됨을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1: 네, 그런 원인으로 두 제자를 산속에 보냈던 거군요.
0: 네, 깊은 산속에 홀로 들어간 적각은 매일 글도 읽고 도서가 무예를 읽혔습니다. 헌데 그는 산속에서 고생스럽게 보내고 나니 더는 이 심산속에서 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고생살이를 언제 가야 끝을 보겠는가.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각은 도사의 제자 노라고 하면서 새 허성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3년 10달이란 세월이 거의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적각은 도사를 찾아오다가 심산속에서 매일 하루같이 도서를 닫고 무예를 기한 적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동안 잘 있었나? 생각 밖으로 우린 여기서 만났구려. 적각은 적선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오가 여기까지 찾아왔구려. 그동안 잘 있었겠지? 나도 잘 있었네. 마침 스님을 찾아가려는 중일세 적선은 웃는 낯으로 아오 아오 적선을 맞아주었습니다. 도사의 본부대로 산속에 들어온 후 굳은 날 개인 날 따로 없이 농사일을 하고 난 뒤에 꼭꼭 도서관 무예를 익히면서 글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 네. 그 사이 적각이는 허송 세월을 보내지만 적선이는 부지런히 살아왔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적선 하루 일을 끝낸 뒤라 매우 피곤하게 잠자리에서 인차 잠을 들었습니다. 한데 웬 백발원이 나타나 씨앗을 몇 줌 주었습니다. 내가 지켜보며 임자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구려. 이 몇 줌의 씨앗을 심겠냐. 그러면 가을에 가서는 수없이 많은 꽃씨를 거두어 드릴 거네. 이는 다름 아닌 인삼씨라네. 그러니 인자는 인삼씨를 온 산야에 뿌리게나. 그 말에 아 이것이 귀중한 인삼씨구만요. 제가 꼭 로니의 부탁대로 하겠습니다. 적선이가 잠을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줌이 씨앗이 머리맡에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적선은 로인의 부탁대로 인삼씨를 심었습니다. 3년이 되니 인삼씨를 많이 거두었던 것입니다. 적선은 그 큼직한 인삼을 보면서 이것을 스님한테 드려야지 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보기 드문 인삼인데 적각은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적각은 적선이 큼직한 인삼을 어디다 두는가를 또 눈박아 살펴보았습니다.
1: 네, 적각이 적선의 인삼에 눈독을 들이는군요.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적선과 적각은 무예를 익히며 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처음 적선은 적각한테 많이 양보했지만 적각의 뭉치쓰기나 칼쓰기는 자기 상대가 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한번 비교해보고 두번 비교해보고 몇 번 비교해봤지만 범마다 한 가지였습니다. 아우의 무예는 별로 진전이 없구려. 적선이가 말했습니다. 글쎄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들여서 무예를 닦았지만 그저 이 수준이라오. 적각은 매우 난감한 기색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적선이 깊은 잠에 골아빠진 뒤에 적각은 몰래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적선이 잠을 깨니 적각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원래 적선은 몰래 자는 척하면서 적각을 경계했는데 방금 깜짝 잠든 사이에 적각이 인삼과 인삼씨를 가지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이놈이 인젠 도둑놈이 되었구나. 조차가 인삼과 인삼씨를 되찾아야지. 부운이 치밀어 오른 적선은 어깨에 활을 메고 손에다 칼을 두고 적각이 뒤를 쫓아갔습니다.
1: 네, 적선이가 적각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0: 네, 한나절 쫓아가서 겨우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 없는 놈아, 그 섞어라. 적선은 풍자에 소리쳤습니다. 네 놈이 더 살렸으면 내 뒤를 쫓아가지 말아라.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아무데 가서 살 테다. 적각은 달아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관계치 않는다. 허나 인삼과 인삼씨를 나한테 돌려라. 이전에 정본을 봐서라도 너와 원수를 지고 싶지 않다. 적선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자고로부터 귀중한 보물을 손에 넣는 자가 임자란 말이 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어찌 내 놈의 단때 다 순순히 내놓을 수 있단 말이야. 적각은 제가 코를 세웠습니다. 도사 곁을 떠난 적각은 무예를 익히네 만에 하나 하고는 늘 민간에 다니면서 르락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참, 네놈이 진면문 오늘에야 백일하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남이 물건을 제 것이라고 코를 세우지 말고 물건 임자한테 돌려줘야 한다. 너무나 뻑이면 재미없는 줄 알아라. 적선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보물을 순순히 너한테 내놓자니 매우 아깝다. 내 손에 칼과 물어봐라. 닥쳐라. 그냥 뻔뻔스럽게 놀려고 그래? 내 것을 뒤에 돌려주겠나? 못 주겠나? 적선은 부문이 굴뚝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줄 테다. 그래, 네가 감히 어쩔 테냐? 적각은 손에 있던 칼을 휘두르면서 딱 뛰었습니다.
1: 네, 두 사람이 원수로 되었겠네요.
0: 예, 적선이 생각에는 인삼과 인삼씨만 돌려주면 이전에 정분을 봐서라도 가만히 있자고 했는데 그와는 전혀 달리 판가리 싸움을 하지 않고선 좋아질 수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내 놈이 과약한 심보를 고쳐주마. 적선도 칼을 들고 적각과 싸웠습니다. 헌데 일상시 무예를 빌 땐 적각에서 빈 구석이 많았는데 정작 죽고 사는 싸움판이라 적각이 발악을 하니 적선도 용변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들 둘은 평지에서 싸우고 산꼭대기에서 싸웠고 하늘에서 날아올라서도 싸웠지만 승부가 종신 나지 않았습니다. 적선 이놈아, 나는 네가 스님이 제자로 될 수 있다는 걸 보았는지 오래다. 네가 스님이 제자로 되면 내가 없어져야 하는 법이다. 또한 내가 스님이 제자로 되면 네 놈이 없어져야 한다. 나는 네 놈을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이 한의로다. 적각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적선과 그 적각은 연속 며칠간 싸웠습니다.
1: 네, 며칠 동안 싸우면서도 승부를 못 가렸군요.
0: 예, 이들 둘은 모두 기진맥진하였지만 누구도 대방한테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바람이 마구 불어쳐대며 흙과 모래를 마구 날리며 해를 가리웠습니다. 적선과 적각은 서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화살 한 대가 날아와서 적각이 등에 띄고 있던 보자기를 맞췄습니다. 그러자 보자기 안에 있던 인삼과 인삼씨가 해쳐져서 온 사방이 마구 날려갔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수림과 벌판에도 바람 따라 인삼씨가 날려가 떨어졌습니다. 너 이놈 적각아, 이로부터 네가 사람 되이 어떠냐 떠 지내보자고 일부러 산속으로 수도를 하라고 보낸 거다. 근데 너는 하라는 수도는 하지 않고 민간에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내색을 탐내했을 뿐더러 도둑질하고 지어 빼앗는 그런 고약한 짓까지 하니 이로부는 더는 네 놈을 제자로 두지 않을 테다. 그러니까 방금 쏜 화살로 네 놈과의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인지 어서 쓱 내 앞에서 사라지거라. 어느새 도사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1: 네, 끝내 도사가 나타났네요.
0: 예, 적선과 적각이 여기에서 판가리 싸움을 벌린 것을 알게 된 도사는 인차 찾아와 모든 장면을 구경했던 것입니다. 허나 적선과 적각은 선인이 여기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인, 그건 무고했습니까? 제자 적선이 레이를 올립니다. 무사하고 말고 임자는 그간 많은 고생을 겪었네. 그려 도사는 적선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스님한테 된 꾸지람을 받은 적각은 온데에 간데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일업은 정식으로 임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니 그 말에 스님, 제자 적선은 스님한테 례를 올립니다. 제자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말을 마친 적선은 도사한테 굽석 절을 올렸습니다. 자, 저 산속에 살기 좋은 동굴이 있니? 이제는 함께 살면서 민간에 닥치는 재난을 막아주도록 하시. 말을 마친 도사는 적선이 손을 잡고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1: 네, 도사가 적선이를 유일한 제자로 받아들였군요.
0: 예, 그때로부터 도사와 그의 제자 적선이 이 깊숙한 동굴에서 살면서 돌을 닦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도사가 세상을 뜬 후 적선 홀로 이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적선을 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때 인삼씨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 까닭에 장백선 줄기를 따라 인삼이 많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대 사람들은 적선이 살던 동굴을 선인 동굴이라고 친절히 부르면서 선인이 너그런 덕을 널리 전하였다고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이번엔 다정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한 곳에 신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너무도 가난하여 하루 세끼 죽은 고사하고 굶기가 일쑤였으니 마을에서는 신발네 집을 가리켜 산순구식이라고, 즉 30날 동안에 9끼밖에 묵지 못한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대여세나 밥 구경을 못하고 굶어 지내면서 어느 날 보다 못해서 이웃집에서 한 사람목 정도의 보리밥을 담아 보내왔습니다. 신발의 아내는 보리밥을 보던 남편과 나누어서 먹어보기에 작은 양이라 그대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신발은 등에 가 붙는 배를 땅바닥에 붙이고 맥없이 누워있었습니다.
0: 네, 밥이 적어서 두 사람이 먹기에는 어림도 없었겠네요.
1: 예, 그러다가 신발은 눈앞에 나타난 밥을 보자 두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거요? 아내는 그 말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보내왔어요. 이웃집에서? 네, 어서 일어나시오. 신발은 무척 배가 고팠던 채로 벌떡 일어나 밥상에 나앉았습니다. 한 그릇이 되나마나 한 보리밥과 맹물 한 사발, 소금 담은 작은 종지, 그는 선뜻 수저에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밥그릇이 하나인 것을 보면 아내의 몫은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지간에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신발이 속마음을 들여다본 아내는 남편이 손에 수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제 걱정은 말고요. 마침내 신발은 수저를 받아들더니 아무래도 개면적인 듯 하고는 소리 내고는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0: 네, 신발이가 혼자 밥을 먹었군요.
1: 네, 얼마나 맛있게 그리고 정신없이 먹는지 그 옆에 앉은 아내의 배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연방났습니다. 그러나 신발은 듣지 못한 듯 눈 깜짝할 사이에 보리밥을 말끔히 먹어치고는 입기를 슬슬 만지었습니다. 아내는 문득 남편에게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같이 먹자는 소리 한마디 없이 내가 여태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이지하고 살아왔단 말인가? 아내는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남편이 장마당에서 지나치다 만난 생명부지 사람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아내는 분한 나머지 돌아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신발은 심평조끼에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좀 참아줘. 아내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대체 뭘 참으란 걸까? 신발은 아내에게 미안한 듯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0: 네, 신발.

0: 빨이 어디로 갔는가요?
1: 그가 다시 나타나서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여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안 됐어. 이걸로 빨리 밥을 짓소. 신발은 잔등에 지고 있던 자루를 아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웬일인가 해서 자루를 헤쳐보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대가 되는 보리쌀이 들어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남한테 손 한번 내밀 줄 모르는 고생한 남편한테 이걸 어디서 얻어왔어요? 기쁨보다도 걱정이 더 앞선 아내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는 남편을 불안한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일전에 왔던 칠성이란 친구가 보낸 거요. 그러면 그는 빨리 밥을 지어 고마운 이웃에서 능력이 보내주려고 말했습니다.
0: 네, 밥을 보내온 이웃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죠.
1: 예, 얼마 후 그들 부부는 밥상을 놓고 사이좋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눈곱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배고픔보다도 당신이 그 고약한 심보가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서 울었어요. 그 말에 신발은 껄껄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옆에서 간 사이에 칠성이한테 연락이 왔었댔소. 근데 그것까지 가려니 매 있어야지. 그래 내 미혹한 척하고 다 묵어치고 말았지. 그 말을 듣고 난 아내는 남편의 깊은 속마음을 모르고 보라통에 서 있던 자신이 쑥스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4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내고 있습니다.
3: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우루개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대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령관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기념 도장이 찍힌 엽서 한 장, 작은 일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는 연결시에서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낸 생생한 모습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각종 원정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주민들의 우승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에서 구현되겠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는 외형이 간결하지만 기능이 구전한 공유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응급의약품, 식수설비, 휴대폰 충전설비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규시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간주하고 관광객들의 작은 소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관광 성수기의 큰 인원 흐름에 대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문명 관광 쉼터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양비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전지가 다 떨어져 여기 공유의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연결의 맛집과 명소를 인터넷 안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짐을 여기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연길이라는 도시는 정말 배려깊고 따뜻합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주객 공유를 견지하면서 직접 관광객 입장에서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대응하고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섬세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연결시 4천여 개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무료 공공버스와 애심 전용차가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이러한 섬세한 봉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의 인솔하에 연결시가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역할을 바꾼 뚜렷한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3,686만 9천 명이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결시는 2025년에 아시아 100대 고전 목적지에 선정됐으며 전국 현역 관광 종합 실력 100강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요의로 하는 정확한 실적과는 연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면 발전도 추진했습니다. 연결시는 주객 공유 리념을 도시 발전의 세부 사항에 녹여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연결 로코아미와 3년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 복지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오늘날 58곳의 유원광장이 새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7.7km의 도시녹지 도로가 조성됐으며 만 2천여 개 가로등의 밤을 밝히고 9곳의 단절 도로도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불화 통화, 연지파 승격, 로후 주거단지 개조 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시녹지율은 40.8%,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연결은 선으로 전국 녹색 발전 100강현, 전국 신흥 도시와 품질 100강현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결 주민 구혜매입니다. 몇 년 사이

0: 연길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거리도 깨끗하며 관광지와 공원 관리도 더 지구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은 점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강가를 산책하고 공원에서 광작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거리 곳곳에 피어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 공기도 맑아 살기 정말 좋습니다. 외지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연길에서 관광객과 주민이 도시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연길시에서는 창업 대출 리자 보조, 기능 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 령시 상인과 귀향 청년들이 문화 관광 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고 연년 우래 공공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다른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길시 여행 촬영 업체는 1200여 개, 커피숍은 1000개를 넘고 정품 민박은 8000여 곳이며 10만 개 이상의 취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숨이 일관하게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을 근본 준거로 간주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거치를 중시하지 않고 연결생활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하렵니다.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인터넷 인기를 진정한 민생의 따뜻함으로 바꾸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 5월 26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7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올 들어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출경세금 환급 정책 기회를 다잡고 동산구 군집과 다국 문화관광 융합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방 발전과 소비 진작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루계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성은 경우의 관광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연길공항, 훈춘통상구 등에 의탁해 중점추진구역을 확정하고 핵심 상권, 5위급 풍경구, 공항, 일루통상구 주변에 제1진 구매 즉시 세금 환급 가게 11개를 설치해 민족 특색 상품, 문화관광, 문화창의 등 핵심 품목을 피복하는 바 통상구 플러스 공항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상권 세금 환급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화물 및 로무세과 부과장 곡보성입니다. 연변주 세무부문에서는 구매 즉시 세금 환급 편리화 모식을 시험점에서 실시하고 표준화 처리 절차와 위험관리 규칙을 통일해 세금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동시에 동산구 입경대청, 세금환급가게 등 고객 흐름이 집중된 구역에 대해 다각도 선전, 정책 선전 강연을 펼쳐 정책이 연변에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출경세금환급 정책의 실시는 우리조 다국문화관광소비융합발전을 1층 촉진했습니다. 입경 관광객들은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나라 관광객들이 위주로 복장, 신발, 모자, 전자제품 등 소비품들을 주로 사는 바 우리 주가 상업 구도를 최적화하고 문화관광 융합 전경 건설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곡보성입니다. 이제 부문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세금 환급 봉사망을 1층 완산하며 규정이 부합되는 방어선을 구축해 실제 행동으로 다국 문화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촉진하렵니다. 교정 표준어 보급 활동의 제3회 전주 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강연 대회가 일전 연길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주당위 통전부, 주교육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활동에 전주 각 현시 및 주직소 학교에서 선발된 38명 선

0: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국 정회를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소학교조, 중학교조, 교원조 3개 조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모든 선수는 표준어로 원고 없이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 학생들은 의젓한 모습으로 연변의 홍색 이야기와 민족 단결 분투 이야기를 힘 있는 말로 전달하며 신시대의 청소년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교원들은 강단에서 자신의 교수 경험과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대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러 민족은 성류시처럼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시대의 소학생으로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겠습니다. 연변 제1중학생 정시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에 분투하는 강한 힘을 깊이 느꼈고 단결을 수호하려는 신념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의 담력을 길러줬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족 단결의 전파자이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정 표준어 보고 및 주제 강연 대회는 전주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했으며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능력을 높이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단결의 씨앗이 모든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중화의 우선 문맥이 변강대제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연결시 제16 유치원 교양원 류정흠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청년 교양원으로서 앞으로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수업 등 성장의 모든 순간에 녹여낼 것입니다. 교육자의 초심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이 영원히 활짝 피어나게 하렵니다.
1: 우리조 두만강반의 백년통상구에는 이러한 인대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 수호자이자 지역 고품질 발전 추동자의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맡은 직책을 다하면서 세관은 지방정부와 대외무역기업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령가입니다. 대표 직책을 맡은 이래 왕령가는 인대 대표는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 사명을 명심하면서 세관 업무를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동산구 일선에 심입해 대외무역 기업을 방문하면서 동산구 승격, 대외무역 산업 육성, 다국무역 편리화 등 중점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 건원 헌책해 세관의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지역 고품질 발전을 전력 지원했습니다. 왕령가입니다. 올해는 제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동북아 개방 전연에 주둔한 세관 대표로서 저는 시종 국문수호 발전 촉진의 직책 사명을 실천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관의 국내 국제 쌍순환 교차 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동산구 검역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품질 안전 관문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문 안전 장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문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발전 토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령가는 립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해 각종 위법 밀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국문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왕령가는 지방 중점 대상에 적극 연결하면서 도문 도로통상구 승격해조를 전력 추진하고 각 연합검사 단위와의 협력을 심화해 통상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관장 정책 전달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사전 신고, RCEP 관세 감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등 평민 조치를 보급해 기업 통관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통상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왕령갑니다. 우리는 감독관리 범사 질과 효율 제고를 근본으로

0: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인대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대해 1대1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해 기업이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며 효익을 높이도록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기업을 함께 중시하는 관통식 감독관리 모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무접촉 감독관리로 경영환경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연변 대외 개방 구도에 입각해 왕년간은 지능형 세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변민 호시 무역 등 새 경영 모식 육성에 조력해 도문 통상구가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 산업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관의 담당으로 연변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왕년갑니다. 우리는 연길 장백 개발 개방 시험구 플랫폼 건설을 충분히 활용해 무역 방식을 풍부히 하고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호시 무역구 다국 합작구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변민 호시 무역 플러스 현지 가공, 인터넷 플러스 변경 무역, 출경 가공 등 새 경영 모식을 탐색해 동상구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왕년간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실무로 변강 발전을 지원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종업원 탁구 시합이 일전 연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각 현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온 180여 명 종업원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주 종업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탁구협회 주석 임위동입니다. 올해 참가자들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각 현시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민족 단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주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시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두 종목으로 진행됐고 5판 3승제, 11점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치열한 겨룸 끝에 최종 리건정, 무문빈이 각기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남녀 부문 상위 6위권에 든 12명 선수는 연변조 대표로 제20회 길림성 운동회 종업원조 탁구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합은 종업원 탁구 애호가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줬으며 체육 경기를 통해 분진의 힘을 모으고 전민 건강체육 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1: 연민대학 밖을 체육관에 일전 락성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이 체육관은 부지 면적의 4,075평방미터로 거시한 집단에서 1,400만 원을 기증해 건설했습니다. 이 체육관의 사용 투입은 학교 체육 교수와 사생들의 문체 활동 조건을 1층 개선시키게 됩니다. 연민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2023급 세계사 전공 학생 류보유입니다. 새 체육관의 락성은 교정시설을 1층 완성해 우리의 과외 생활을 더 풍부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신체를 단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걱정을 하는 질병 중 하나인 암은요, 단순한 유전 요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평소 작은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춰줄 수도 있죠. 꾸준한 자기 관리와 건강한 생활 태도는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암 예방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래 먼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 불에 탄 고기, 가공육 섭취를 줄여주고요. 채소와 과일, 잡곡, 콩류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과 음료는 식도 점막을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적절한 온도에서 섭취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식도, 대장 등 여러 장기 암 발생 원인이 되므로 음주를 제한하거나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요, 요즘 바짝 긴장된 상태로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죠. 시간이 얼마 남지는 요즘요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치해서 학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정서 조절도 잘해주고요. 영양 섭취에도 신경을 써줌으로써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시험 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요즘요 수험생들은 어떻게 심리 조절을 하고 부모님들은 어떤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시험 당일에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하고 또 시험 후에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림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이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요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이 불안해하고 또 긴장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 아, 그렇죠.
2: 날짜니까 100일에서 90, 90에서 50 뭐 이래 되고 10일 뭐 이렇게 남고 그렇죠. 예. 갈 때는요. 예.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시기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3: 예. 그렇죠. 대학 시험을 우리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보면은 예, 부동한 심리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약간의 긴장감이라든지 또 긴장하면서도 동력이 느껴져서 더 힘을 내고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복습을 하지만 그래도 예, 가끔씩 올라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 선생님 제가 집에 와서 갑자기 울고 싶어서 통곡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주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정서 파동을 느낍니다.
2: 이때쯤이든 예, 마음을 많이 저이게 되죠.
3: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의 불안은 정상적인 거죠. 근데 대신 이 불안이 점점 커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자신감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自我怀疑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남들과 비교하고 예, 그러면서 공부도 들어도 알간다고 합니다. 공부 효율도 떨어지고 이게 불안이 가져다주는 인지기능의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자꾸 배 아파서 설사를 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지내 먹지를 못해서 식욕저하 그리고 수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나 화를 내서 민감해서 쉽게 성질 내서 학부모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부분적인 학생들은 아직도 이렇게 밤을 패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역효과를 불허하고 이 조급증을 이렇게 처리하면은 예, 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네, 그래 평소에도 긴장한 학습 뭐 아침 저녁 밤이 깊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시험 날짜가 바득바득 앞으로 눈앞으로 다가오죠. 12일 뭐 이렇게 되면 많이 긴장이 되죠.
3: 그렇죠.
2: 이런 면에 심리 변화에 맞춰서 심리 조절이 필요한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요즘 그러면 어떤 심리 조절 이 조절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3: 예, 조절이 아주 중요하죠. 예, 우선은 이 시험을 맞으면서 이 조절 전에 우선 자신이 정서에 대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 수험 불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맹목적으로 이 불안이라는 거는 이게 그 자칫하면은 이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불안을 알면은 눈덩이 녹듯이 녹아집니다. 네. 안다는 거는 눈덩이가 태양이 나와서 스르르 녹듯이 그런데 이걸 모를 때는 굉장히 크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평소에 학습 성적도 좋고 뭐 건강 상황도 뭐 좋고 하면 자신 만만한 사람은 그 또 뭐 태어나더라고 보니까.
3: 그렇죠. 예. 그래서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불안 정도가 사실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적절한 불안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 그리고 불안하고 이 학습 효율이

0: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거꾸로 된 U자 형태라고 합니다. 거꾸로 된 U자 형태인데 횡축은 정서고 정축은 네. 효를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효를은 적당한 불안이 있어야 그게 제일 높거든요. 그다음부터 그치. 불안이 초과되기 네. 시작하면은 효율이 떨어지고 근데 하나도 긴장 안 해요. 그러면은 이 호르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불안을 그 학습에 최고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정서를 어떻게 하면은 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불안하다고 황황해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생각 문득문득 들어오는 생각들에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뭐지 뭐 어쩌지 이거 뭐지 망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사유를 하는데 그 요즘 시점에는 이걸 바로 긍정적으로 지금 한 것만큼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만이 불안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교감신경이 흥분 그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게 날마다 아무리 바빠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서는 학교에서 온 뒤로 그 뭐 쇼츠에서 약간 한 30분 정도 빠른 속도로 걷고 온다든지 땀 내고 씻고 뭐 여러 가지 운동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 시간이 안 되면 10분 정도 줄뛰기 그래도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서 조절에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다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는 요즘에 찾아보면은 제일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호흡 이완법입니다. 478. 4초 들이쉬고 7초 멈췄다가 8초 내쉬는 거.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는 건 1:1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들이셨다가요.
1: 정지 상태에 있다가
0: 요거 정지는 자기가 정지할 수 있는 데까지 7초 정도. 예,
1: 깊은 숨 들이쉬고 내가 맞아요, 맞아요.
0: 한 3분 정도만 하면은 우리 교감신경 흥분을 뚝 떨어뜨립니다.
1: 맞아요.
0: 예, 긴장도가 떨어지거든요.
1: 7, 8,
0: 예. 예, 그래서 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생물종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이야기할게요. 예.
1: 그렇죠. 너무 긴장, 그렇죠. 무리하다. 학습과 휴식을 잘 결부함으로써 또 시험 치는 날까지 좋은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학습과 휴식 어떻게 과학적으로 배합하면 좋을까요?
0: 우선 이 학습에서는 그 계획적인 복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계속 그 어려운 문제를 파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걸 멈추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큰 난티에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를 어려운 거 이렇게 가져다 해보는 예.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 손을 우리 그거 보원스 오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익숙해서 그 다시 풀어봤던 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복습하면서 그 요즘 학생들은 초티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지도 많은 것들은 딱 틀린 문제만 이렇게 펼쳐보기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시험에서 기초적인 문제와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학습 상태에 따라서 뭐 학습 방법이 좀 틀리지만 이 공부 잘하는 학생 중간 정도 하는 학생 특히 대부분 학생들이 꼭 이 기초적인 문제와 중간 정도의 문제 그리고 틀린 문제집 정리를 체크해보고 특히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예, 그래서 지식점 카드라든지 수학이라면 뭐 각종 공식 늘 시험 보는 오문은 늘 시험 보는 원예 문어문 뭐 식구라든지 외워야 될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복습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자기 시간 공부를 안배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 시험은 첫날 오문 시험 시험이 오전에 시작이 되는데 그 오전에는요 그 9시 정도 될 때 내 대뇌 사유가 제일 활발하고 공부 상태를 최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수면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

0: 정부에서는 이런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복습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수면 관리입니다. 확실한 수면 관리가 필요됩니다. 보통 핵심 수면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 뭐 저는 7시간, 8시간 뭐 어린수록 또 뭐 어떤 사람 더 자기도 합니다만 보통 6-7시간 뭐 이렇게 잠을 자요. 네.
0: 맞습니다.
1: 근데 저는 어쨌든 7시간 너무 잘 때도 있고.
0: 예. 7시간 앞뒤로 자제한 반시간 이렇게 하시면 6시간 네. 반에서 뭐 한 7시간 반은 기본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수면은 개인차가 엄청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자도 정력적입니다. 그런데 네. 학생들을 놓고 볼 때 이게 수험생들은 항상 원래 시간보다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부터 반시간만 누려봐도 이 수면이 이 공부에 정신상태에 가져다 주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연구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수면 과정에서 우리 기억한 것들이 공고히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적절한 운동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대뇌 기능에도 유리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유리하고 긴장감도 풀어줍니다. 네.
1: 그래요. 지나친 그러면은 긴장, 걱정으로 인해서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예, 량호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 전 준비는 크게는 빨리 잠을 들 수 있는 두 가지 가위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가위괄. 하나는 전전두엽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흥분시켜 놓으면은 잠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체온 변화를 가져오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조에 보아를 담근다든지 샤워를 한 시간 전에 한다든지 이것이 뭔가면 우리 이 수면을 지동하는 데는요. 그 예, 체온 변화를 유도하면 좋대요. 우리 평소에 체온이 예, 그 우리 피부 온도가 체내 온도보다 2도 정도 적은데 우리 샤워할 때는 이 열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체온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추운 곳에서도 막 잠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영화 보면. 그래서 체온 변화를 유도하는 게 좋고요. 예, 그 이 생물종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학생 부모님은요. 아이가 너무 긴장해서 요즘 잠들기 바빠서 그 멜라토닌 토이 해수를 사서 먹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멜라토닌은 이 날씨가 어두워지기, 우리는 낮 동안에 분비 안 됐다가 밤에 자기 전에 분비되는 수면과 관계되는 호르몬인데 지금 아이들은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비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예, 그것을 빨리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잠을 자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한두 시간 전에 요즘은 보지 말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란광은 우리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순거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낮이라고 생각하게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것이 분비되는 걸 저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수면 그것은 이런 두 가지 칼골이 있고요. 그 외에도 낮 동안에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예, 다 털어놓는다든지 불안을 줄여주면은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1: 어쨌든 낮에 있었던 뭐 어떤 생활 그리고 일 직장에서도 그것도 부담감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잠을 잘 자는데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하다 보게 되면은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
0: 그렇죠.
1: 누구나 뭐 걱정 시름거리 안고 삽니다만 그것을 뭐 잠깐 있어서 잊어버리면 되는데 계속 1년이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하고 사다 보면 병이 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 서주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자기 전에 자는 네. 게 이 지금 내가 두 개의 칼괄 중에 대뇌를 계속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활성화시켰으니까 예, 예.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래서
0: 수험생 부모들은 요즘에는 적어도 이 유도적으로 아이가 말을 하기 좋아한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 말을 실컷 들어주는 겁니다.
1: 네, 네.
0: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절대 그거 긴장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면 애가 다 쏟고 나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불안한 거 안고 엄마하고도 말 못하고 근데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집 사람들과 교제하기 싫어요. 바람이 너무 많대요. 그렇죠, 기대를 그렇죠. 너무 많이 한대요.
1: 맞아요.

0: 그리고 맨날 내가 잘하기를 바라는 눈이 내 뒤에 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1: 요즘 뭐 부모님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딸 우리 아들 잘 되기만 하면 점수 좀 1점이라도 더 맞았으면. 그렇죠. 그래, 이런 저는 걱정이.
0: 예수점에 와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1: 맞아요. 그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신심이거든요. 자신심을 높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다고 봅니까?
0: 예. 사실 이 자신심 이러면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감 정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일을 겪을 때는, 지금 큰 일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요, 이 자신감이 좀 드높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 최면이 필요합니다. 이제 와서 이거 못해 어쩌지, 저거 어쩌지, 저거 더 해야 될까,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역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한 것만큼 해도 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그 외에 어떤 고무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1: 고무 격려. 그렇죠. 뭐 평소에도 늘 뭐 평소에 하는 대로 하고 그냥 네가 했던 대로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항상 긍정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냥 얼굴 반갑게 대해주고.
0: 그렇죠.
1: 대화 한마디로 부드러운 말, 그리고 담소의 얘기를 또 통해서, 그리고 눈빛이 서운하게 와 닿아야지.
0: 그게 중요합니다.
1: 꼿꼿하고 뭐 퍼로 띵띵.
0: 예, 신체적인 언어. 예, 그렇죠.
1: 맞아. 저는 그걸 예전엔 잘 못했네. 지금 보면은, 아, 잘해줬던 거, 뭐 이런 생각을
0: 그렇죠. 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이식을 못하고 자기가 직접 고3 부모가 되었을 때는 좀 불안합니다. 제가 요즘 보면은 부모님들이 불안도 굉장히, 예, 그, 홀씨가 할 수가 없어요.
1: 학생 못지않게 그건 불안해요.
0: 예, 그래서 이 자신감 올려주는 일을 하는 게 내가 탁 인식했다면은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때는 자기 불안 때문에 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이런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말을 해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 자신감을 올리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지식점 카드라든지 내가 잘하는 것도 또 다시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또 불안을 낮춰주고요. 자기가 잘한 경험을 회상하면서도 고무격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말들을 자신한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최종 복습에 응하고 있는 자식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수험생 못지않게 잠을 긴장하거든요. 이 부모님의 태도가 시험을 앞둔 자식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될 때도 있어요.
0: 그렇죠.
1: 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어떤 올바른 심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사실 이 요즘 문진에서도 종종 봅니다. 이 시점에 와서도 아이를 독촉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불안하다고 느끼지 않지만 그 행동 표현은 독촉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 불안도 결국에는 학생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침착하고 안정적이고 평정심을 잃지 않은 그런 변한 모습,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눈길, 예, 그리고 말없이 안아주고 호응한다든지, 그리고 애가 말하는 걸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 우리 엄마는 편안하게 듣고, 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아, 내 지금 이 바쁜 상황이 아니라 너무 긴장된 상황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 태도에서, 우리 아버지 태도에서, 우리 집 분위기에서 아이가 안정감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런 기대라든지 독촉은 피하고요. 학생이 말을 좀 잘 들어봐 주세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고무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긍정적인 암시는 많이 필요하죠.
1: 네.
0: 그래서 이 집안 분위기가 최대한 아이한테 편하게 느끼도록 하고요. 부모님들은, 저는 늘 권유하는 게,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 시험이 다가올 때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 이런 부모들 있죠. 예.
0: 그래요.
1: 많이 걱정이 돼서.
0: 많이 걱정이 돼서. 그런데요.
1: 시험 성적에는 도움이 크게 안 되는지만 엄마 응원을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0: 그래서 좋기는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학교를 안 갈 때 부모님이 휴가 내고 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그건 그렇죠, 필요하지만 그렇죠. 아이가 학교 가는데 제가 그 뭐 휴가를 받

0: 한 달 냈어요. 한 달 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대로 하시라고 운동도 가시고 그래야 그 불안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1: 네. 네. 맞아. 그렇다고 또 볼진데 시험 전날이나 당일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막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심리 조절?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어떤 네, 심리 조절?
0: 몇 가지 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 당일 전날 혹은 3일 전 이렇게 가까워올수록 불안 정도는 높아집니다. 네. 이럴 때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 불안을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긍정적인 자기 최면도 중요합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너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예, 누구나 다 불안해.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불안을. 그 뒤로는 아까 말씀드린 478 호흡, 호흡이완.
1: 그렇죠.
0: 혹은 너무나 긴장되면 애들은 어깨가 많이 뭉치거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손을 깍지를 껴서 이렇게 선생님 깍지를 껴서 당기는 겁니다. 세게 당기고 옆에 걸상이나 아무것도 없는 데 서서 세게 이걸 한 10초 당겼다가 쾅 놓습니다. 그럼 이 손이 이래 쏴 수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1: 네,
0: 이래면은 이게 근육이 긴장 딱 쾅 풀립니다. 아 이거 한 대게 하고요. 그리고 이 깍지 껴서 목 뒤로 놓습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목 뒤로 놓고요. 목은 뒤로 밀고 두 손은 앞으로 당기고.
1: 아, 당기고.
0: 예, 꽉 당겨 보세요. 예, 순간 푸는 방법입니다. 목 뒤 근육하고 팔 근육. 그래서 팍 내려놓으면 팍 내려놓으면 이게 이완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긴장하게 했다 콱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이완법이라고 합니다. 심호흡법 근육 이완법. 그리고 정말로 자존감을 올리는 지식점 카드 외워보기. 지식적으로 자신감을 올려주는 거. 자기가 아는 것도 변제보고요. 그냥 불안하게 모르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1: 이게 나면 어떨지, 저게 나면 어떨지. 그 내가 그 아, 난 이쪽에는 그 이쪽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편안하잖아. 그냥 마지막 것이 긴장을 가진다면 좀 더, 원하는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편안하신 대로. 그래서 이 대학 시험을 평소, 시험을 평소보다 잘 치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의 공동한 바람입니다. 시험장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자신감이 필수다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이 불안을 줄이고 시험에서 실력을 잘 발휘함에 있어서 수험생들은 시험 치는 기간에 어떤 면에 더욱더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예, 몇 가지 면에 주의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선은 음식이고요. 음식은 그 담백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시험 전 일주일이라든지 며칠 전부터는 시험날 당일에 먹을 음식도 먹어보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식욕이 없거든요. 긴장하면서 밤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잡니다. 이럴 때일수록 입맛을 끌어줄 수 있으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아이가 조금 먹어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음식이 너무나 먹기가 힘들고 조금 먹는 애들은 또 초콜릿 꼭 준비해서 시험 칠 때 초콜릿도 한 날 복용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굉장히 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준비물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시험장 출발. 일찍 해야겠죠. 자가 막히니까. 그 시험장 들어간 후에는 이제 배워준 그 호흡법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 편하게 자기 긍정적인 최면을 하면서 후 이렇게 길게 들이셨다. 후 이것이 교감신경 흥분도를 뚝뚝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실험이 있거든요. 한 20차. 15호흡 시킨 다음에 다시 이 보면은 교감신경 흥분도가 이 긴장이 풀립니다.
1: 정서 안정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0: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호흡을 하면서 태양열을 안마해주기 이렇게 여기다 손 대고 이걸 하고 있으면은 많이 긴장이 풀립니다. 이게 주의력을 전이해 오는 겁니다. 여기 그다음에 호흡에 그러면 다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안마하기 긴장 푸는 호흡 이완법. 네. 그리고 시험 치면서는 주의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기도를 받았을 거라고. 예.

0: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럼 시험 다 친다면 뭐 계속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얘기를 뭐 친구끼리도 답을 맞추지 말라. 더 불안하고 아 왜 그거 좀 더 했더라 이런 거 워낙 불안 있으면은 아쉬움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엄청
1: 맞아요.
0: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 치고 답을 맞추지 않는 것. 이것이 공부 잘하는 애들 속에서 있었던 례인데요. 그 딱 수학 시험 치고 나서 자기가 생각보다 10점 못 맞았다고. 네네. 저녁에 난리가 났어요.
1: 그렇죠. 저녁에...
0: 그래서 그 심리의사한테 아무도 막 그리고 안 치겠대요. 다음날 시험을.
1: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점수가 더 올라갔다 하니까 아 벌써 내가 원래 월등하게 잘했었는데 벌써 밀렸구나 저한테 그럼 그게 정서 시험 끝날 때까지 가지 않아요.
0: 예, 그래서 적시적으로 풀어주는 맞아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숙제예요. 제가 지금 좋은 대학 간 애들 부모님한테서 이런 경우를 한 몇 번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좋은 명문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수학을 친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엄마가 전화 왔어요. 왜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을 자기 생각보다 몇 점 잘한다고 다 이거 올해 시험 치지 말아야 된대요. 다음날 못 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이거 위로 방법을요. 괜찮다. 그럼 내일 시험 오늘은 일찍이 잘 자고 그다음에 호흡 이완법 해주고 그래 어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긴장 풀어주고 그러니까 나 가서 눕더래요. 그래서 스르르 잠들던 게 아침에 일어난 게 엄마 나 괜찮아졌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시험 쳤는데 시험 발이가 어제 시험 치고 나 엄마 나 괜찮아. 종례로 안 물어봤대요.
1: 아이, 그 한마디 지도를 잘 해주셨네요.
0: 네.
1: 이 자네가 시험을 치고 또 시험장을 나올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사용면에서 조심할 것이 꽤 많습니다. 어떤 말들을 삼가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시험 잘 쳤어? 어때? 이런 거는 정말로 피해야 되거든요.
1: 보통 습관적으로 잘 쳤어?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0: 수고했어.
1: 반대로 수고했어. 괜찮아. 뭐.
0: 그 이식해야 하거든요. 그 말 잘 쳤어 하면은 못 친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아이 정서가 바로 네, 네. 엄마 나 못 쳤어.
1: 시험 쳤어 물으면 대답 없이 얼굴 흐린다. 아무 말 없이 나 좀 그렇지 않아요? 그늘이 진다든가 또 괜히 다 속 태우잖아요. 부모도 그렇죠. 그렇고 그 시험 친 자녀도 그렇고.
0: 네.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혹시라도 아이가 먼저 못 쳤어요 이러면 괜찮아. 네가 못 치면 다른 애들도 못 쳐.
1: 그래. 맞아. 왜 다 비슷비슷할 거야. 네. 잘할 수 있어. 네. 네가 또 이제 장기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서는 네가 또 이제 더 나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생들에게서 시험 후에 정신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허탈감이나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추시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1: 이 추스리는 것도 참
0: 중요하죠. 예. 사실 그 가끔씩 이런 경우를 봅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갑자기 허탈하고 그 우울해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시험 치고 나서의 그런 정서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시험을 또 너무 중요한 것으로 보던 애들은 좀 못 쳤다고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그 허탈감, 그 무기력, 우울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와서 자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수록 부모님들의 이해,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공부에 대해서 너무 기대했어. 이럴수록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시험을 내 시험을 구별해봤는데요. 너무 못 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시험 후에 그 복유한 시간들을 이 수능 때문에 오른 살찐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죠. 예.
1: 그렇죠. 시험 성적이 나온 후에 대학교 지망을 또 쓰는데 골머리를 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업이 분명하면 예를 들어 이학을 한다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하고 합의가 됐고 성적이 나온 뒤에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기가 요즘은 쉽습니다. APP가 있어서요. 점수를 딱 엮고 지방을 엮고 무슨 전업을 엮으면 몇 개 몇 개가 이거는 보증커 된다. 이거는 좀 충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이 괜찮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

0: 성적도 아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성적도 우리가 보건대는 잘 이게 맞추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입시도 전문가들이 잘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쓴다면은 그 지방 APP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실한 요구까지 다 있습니다. 어느 지방, 어느 전업, 어느 대학, 어떤 유형의 대학, 그래서 넣으면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시험 성적도 그렇고 시험 치는 것도 본인이 해왔던 대로 다소 긴장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만은 좋은 성적을 바라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돼도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최선을 다했다.
0: 그렇죠.
1: 뭐 그런 자세로서 임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시험 본 후에는 또 이제 젊은이도 또 다음에 기회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죠.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 당사인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면서 올해 대학 입시와 고중 입시에 참가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리학 전문가로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건가요?
0: 대학 입시를 뭐 거대한 삶보다는 하나의 나의 과정,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나의 좋은 상태를 살리는데 제일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최대한 좋은 상태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그 희망사항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1: 그렇죠. 좋은 대학 뭐 중국에 좋은 대학 많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저기 다 뭐 그래 가장 가고 싶은데 그리고 뭐냐면 대학이 좋으냐 아니면 네가 전공이 좋으냐 전마 네가 하고 있는 특장 뭐 이런 중에서 어떤 걸 보통 선택을 합니까?
0: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영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는 한 학생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요. 심지어 자기 신체 상황에 맞는 이 봄이면 꽃 알레르기가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선택도 이 환경도 좋고 이 알레르기가 좀 좋은 곳으로 이거 북방에서 자랐는데 남방 쪽으로 선택을 하고요. 전업도 많이 고려해서 이학을 할까 뭐 생물을 할까 예, 또 지능을 할까 뭐 리과생이어서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공정을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많은 유효한 소통이 필요하겠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시험 전과 시험 당일, 시험 후에 심리 조절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1: 네, 연변대학 부속병원 림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수험생들의 심리 조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대학 입시와 고중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요, 요즘은요, 심리 조절을 잘해주는 것으로서 심리적 안정부터 잘 찾아야겠고요. 또 학습과 휴식을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이미 배운 지식을 잘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만큼 절대 밤을 새우는 것으로 피로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죠. 네, 마지막까지 좋은 체력을 유지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여기까지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를 모시고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창작민요를 가르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현장에서 또 반주를 맡고 계시는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그 또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꽃물결 사람물결 이 노래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괜찮죠?
4: 너무 재밌어요.
1: 재밌죠. 네. 대옥 선생님 작사하시고 안홍천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꽃물결 사람물결 역시 염수원 선생님의 노래로 또 알려진 노래인데요. 오늘도 이어서 2절 배워보도록 하는가요?
2: 네. 네. 저 선율 기억하죠? 네. 한번 가보고 1절 먼저 불러보고 2절
1: 네. 네. 네. 네.
2: 네. 저번에 무슨 전화했던 C로 F.
3: F? 선 F.
2: 아하. 가봅시다. 아, 네. 저 알아가시죠? 건물결에 무지어 고향 하늘 바라보니 알아가시다. 가봅시다.

이전 아무 뭐 지금 안 좋은 어대나 써고 지금 쓰면 네. 좀 잡으셨고 지금 목소리가 가라앉을 때인데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조금나마 정서를 다시 올립시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제 어디 틀렸다? 어디?

그런데 이제 건물별에 무호치여 장단을 다 채우지 마시오. 거기 인증가 반장단은 쉬재가. 그러니까 원래는 있으나 건물결에 무호치여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지 말고 장단 채우지 말고 건물결에 무호치여 토양하늘 이렇게 그 반박자를 도돌아온다 다 채우지 말란다. 그 부점 있지 않을까? 고향하늘 바라보니

0: 빵타이머리. 예, 이제 가봅시다. 얘기했습니다. 이들 배우면서 이제 똑같은 박자니까. 자, 따라하세요. 사람 물결에 이렇게.
1: 사람 물결에.

0: 자꾸 올라가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1: 어디로?
0: 아하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려오셔야 되는데
2: 밑에 줄일 거 해야
3: 돼. 향기가 넘쳐나고 이렇게 하자고. 예, 그럼 얘가 말하고 그게 멋있다. 향

0: 예. 네. 아마 첫 줄만 잘 하면 되겠는데. 첫 줄만, 두 줄만 다시 해봅시다. 예.
1: 사실 첫 줄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없는데 자꾸 박자를 널 더 늘리세요.
0: 장단 들어.
1: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 끝인데.
0: 사람 물결에 사람 물결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을까. 그 어떤 때는 이게 가사가 두 개 들어가는 게 더 재밌습니다.

0: 강약을 줘야 노래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랑 물결에 묻혀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그 뭐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아쿠아?
1: 아니 없습니다. 아니,
0: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웨이션 또 정신이 되는 건 다 이제 알아야 먹어도 된다. 사람 물결에 무슨 물결이 뭐 사람이 노래는 그렇습니다. 성악이라는 거는 성음이 중요하지만은 예? 그게 다 가사에 대한 내용하고 정을 담지 않으면 그냥 뭐 흥얼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얼 흥얼 흥얼 노래를 와서 부르면 좀 정이 넘치기 건물

0: 예, 이게 뭐 이렇게 화할 모습을 그 탁탁 치고 나가셔. 예. 자 이번에 딱 보이셔. 뭐 기쁘지 않아도 웃으셔 이 경바군. 자 웃으셔 그렇게. 말아야 하면 계속 이쳐 있는. 그래서 저도 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게 노래 우리 강당에도 그 후배 동무들 와서 고마워. 너 악보를 준다면 연습한다. 예를 들면 영 익숙한 노래 동무 생각나면. 장백산 진달래 세 명이 한다면 그 동무들은 어린 동무들길래 이제 만약에 딱 된다 소리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화야마 화야나 3인칭 한데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위에서 너네 부를 줄 모른다니까. 화야마 화야나 마산카 그 산에 꽃을 봄에 꽃이 피는 거 형상하며 불러야 되는데 화야마 화야나 마 성이 이래도 명언지 소리는 영 좋지. 근데 부를 줄 모른단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할까? 예, 예, 그럼 그 가사의 형용 가사가 왜 형용성을 막 우리는 거기다 형용성을 가봐야지 불러야만이 재밌단 말입니다. 예, 말은 길게 했습니다. 꼬물결에
1: 그렇죠. 그 자세하게 그 영수원 선생님 부른 노래를 지난번에 제가 발견했는데 그 가사 말에도 정말 감정을 많이 담아요.
0: 감정을
1: 그냥 그게 우리 보기에는 그냥 아 빨갛다 했는데 빨갛다 하얗다 뭐 이런 특징적으로 예. 그러면 정말 머릿속에 아 그 꽃 색깔이 색상이 아 너무 빨간 새빨간 꽃이 눈에 보이도록 형상성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가사 하나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사랑을
0: 예.
1: 붓고 예, 노래 부르시기 때문에 아, 염 선생님께서 부른 노래들은 노래 곡마다 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널리 알려지잖아요.
0: 저는 긍정을 해서
1: 감사합니다. 아, 진심이에요. 원래는 선생님은 예, 선생님이 못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예,
0: 들었는데.
1: 아니, 정말 그래요.

0: 이 가사 말 하나하나에도 정말 자세히 음미해보면은 감정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네. 그리고 가사도 중요하죠. 선율은 이미 적혀져 있는데 네. 우리 가수가 자창작이란 말인데 가사도 중요하지만 절주도 중요하고 우리 장단 어떻게 탕인가 여기도 영 중요하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아, 어느 분이 우리 핑거에 예를 들어 뭐 시합을 안 제가 핑거에 섰다면 잘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인가 똑같이 소리 좋고 똑같이 선율 부르는데 거기서 절주 감정 처리 이분이 더 잘 부른다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 자 가봅시다. 조금 정을 담으세요. 꽃물결 사람물결 자 저주 주세요.

0: 이래가 좀 나오지 않을까 봐.
1: 예? 인정이 넘쳐나는 아, 내 대사 불러. 내 아내다에 네 하지 말고.

0: 예, 선율이 익숙된다면 거기서 무엇은 가수의 재창작이라고 하는데 선율은 제대로 배운 다음에 1절부터 2절까지 가봐도 되겠습니다. 어머나 선생님.
1: 네. 되죠. 충분히 되죠.
2: 좀 얕습니까? 안
3: 네,
2: 낫지?
3: 조금 얕습니다.
0: 반음도 넣으셨죠. 찔러 한번 되죠. 자, 자. 이 전주는 어째 전주는 거기서 정사를 잡아라 하는데 자. 건물결에 무지요

잘 불렀습니다. 여기 아하 이게 반복이 있습니다. 악보에는 그거 반복 아하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예, 이 자리 가서 그다음에 라라라라라 어, 여기다 이 띠뚜 쳐주죠.

0: 앞에는 전부가 다 노래 다 댕겼네. 그 다음 두에다 이거 제안했다가 네, 두 배워줄까요?
1: 맞아, 맞아.

0: 한 박자 자꾸 쉬고 싶어.
1: 여기 그러니까는 약간 엇박자처럼 생각한다고 해. 라라라라라 반박자 비오라면 라라.
0: 호흡해야죠.
1: 반박자 비오라면 이 반박자 쉬자니까. 다시 한번 시작.

0: 지겨가 없었어.
1: 괜찮아요. 시간이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2: 자, 한번 우리 네. 제대로 해봅시다.
1: 네.
2: 쿵! 시작! 머리에서 배고파서.

0: 뒷부분에 대해서 또 박자가 쳐지죠. 네.
1: 자꾸 여기를 잘 못하다. 네. 라라라. 잘해? 라라 다시 해보시지.
0: 라라만.
1: 얘가 바로 지상라고. 예, 고향이 여기서부터 하겠죠. 얘가 바로 지. 예, 어떡해. 고문주시. 아니, 얘가 바로 여기서부터 하겠지. 시작.

0: 열심히 세고. 연결이야. 자, 네, 이렇게 부릅니다. 연출할 시간 없지?
1: 시간 있어요.
0: 예?
1: 네? 있습니다.
0: 앞줄, 뒷줄로 나눠서.
1: 시간 돼요. 1절, 2절 나눠서.
0: 네.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 돼. 다른 뭐, 가짜 동작 쓰지 마세요. 오,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우리 성대 소리를 내면 성대 소리로 얘기를 해야, 말해야만이, 글 읽어야만이 정이 넘습니다. 쿵, 쿵디고요. 예. 건물결에 뭐, 따위고 있어. 예, 쇼지 들고. 자. 아, 앞줄이 1절을 하고 뒷줄이 2절을 하죠. 가사를 범해하셔. 지금 어떤 분들 가사 얼버무리 뭐, 예. 자, 1절, 자, 갑시다. 예. 앞줄 세운. 웃으며 합시다. 예. 가사는 여기다.

0: 난 좋다 이 생각해. 돼지에
1: 마지막에 다 오시니까 그냥 또 라라라라라
2: 여기를 재밌게 하지
1: 하다가 박자를 또 놓쳐서 또 쉬고 박자 또 쉬고
0: 내 고향 연면이라 저는 이렇게 원래 노래 부를 때 라라라 이런 거라면 여기 들어간 거 저도 쑥스러웠어요 이거 남자가 라라라 그냥 내 고향 연면이라오 내 고향 연 이렇게 하면 좋았겠는데 작곡가가 이렇게 쓰더라 네. 아 이거는 제가 또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라라라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난리죠 그 우리 물산제비들 라라 지금 자기 내년과 관련 없이 예? 어린 처녀 동무들이 소리를 내서 라라라라라 바람에 치마 퍼오르네 라

0: 잘했습니다.
1: 네. 느긋하니까 또 박자를 조금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0: 다음 시간에는
1: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0: 다음 예. 시간에 이거 끝냅시다.
1: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쉽지 않죠?
2: 아직
1: 부를 만큼 다 부르셨잖아요. 예. 네. 자 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연병 가무단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 가무단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꽃물결 사람물결 노래를 부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큰아버지는 밥 한 공기를 먹고 가슴을 펴며 옛날 얘기를 했다. 가난했던 시절 풍교제인 당인이 흰밥 한 공기밖에 없어 서생에게 음식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공중에서 젓가락으로 집는 흉내를 내며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연기했다. 당인이 서생이 부르는 음식 이름에 맞춰 공중에서 젓가락질을 하고 밥을 훑어먹는 모습을 흉내내며 웃음을 자아냈고 실제로는 밥알 몇 알만 입에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식탁의 모든 그릇이 바닥에

정도로 비워졌고 작은 이모는 요리하는 속도는 느린데 먹는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농담을 던졌다. 아버지는 학교 다닐 때 큰아버지가 식사에서 항상 첫 번째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다고 회상했다. 큰아버지는 기숙사 학교에서 8명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음식을 뺏어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고 답했다. 아버가 다시 물으니 큰아버지는 반찬과 밥이 모두 적어 뺏어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서 음식 문제로 시위가 자주 일어나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와 아버가 규칙을 맞춰보려 했지만 답은 식탁장 제도였다. 각 식탁마다 한 명의 학생을 식탁장으로 뽑고 다른 학생들은 식탁장의 행동에 맞춰 반찬을 집고 밥을 받아야 했으며 식탁장이 밥을 다 먹어야 밥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아버지가 설명했다. 큰아버지는 자신이 한 학년을 유급해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식탁장으로서 식사 예절을 엄격히 지켰다고 회상했다. 식사 전에는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어른이 젓가락을 움직여야 자신들도 움직일 수 있었으며 입에 밥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마구 뒤지지 않는 등의 예절을 지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식탁장이 된 이후 모두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예의 바르게 변했으며 큰아버지는 그때부터 배불리 먹지 못하고 점점 음식에 대한 탐욕이 커졌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오늘 식사 모습을 보며 다시 젓가락으로 때리고 싶을 정도라고 농담을 던졌다. 큰아버지는 자신의 욕심 많은 버릇이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때리며 만들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이모는 그릇을 내려놓고 예전 고향 마을에 살았던 유백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유가는 대규모 재산을 가진 집안이었지만 일생 동안 극도로 인색했고 먹고 쓰는 것을 모두 아꼈으며 허리에 열쇠를 메고 모든 물건을 잠그고 다녔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얼굴이 창백하고 앙상해졌다고 말했다. 작은 이모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다시 아보, 호생, 소모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호생은 변호사가 되어 출장이 비교적 적어졌고 밤마다 자주 소모를 찾아갔다. 당시 시민들 사이의 교류는 직접 집을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호생은 대자 명종 골목길에 들어가 우측으로 소리를 지르면 소모가 컵 두 개를 들고 내려와 가게 문을 열어주었다. 호생은 미용실에 들어가 컵을 거울 앞 탁자에 놓고 두 사람은 각자 미용 의자에 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밤의 미용실은 소모의 거실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어느 밤 호생이 막 도착했을 때 아보가 찾아와 세 사람이 만나 놀라기도 했고 또 다른 날에는 아보가 소진을 데리고 와 분위기는 활기차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소모가 호생을 끌고 밖으로 나가 산책을 제안했고 앞쪽에 의자가 있으니 잠시 쉬자고 했다. 밖으로 나온 소모는 호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미용실에 데려와도 좋다고 이야기했고 미용실이 영화관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미용실 정문 열쇠는 소모만 가지고 있고 건물 주민들은 밤에 뒷문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의 미용실은 매우 조용했고 우측에서는 가끔 슬리퍼 소리가 들릴 뿐 그 외에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어느 날 소모는 허생에게 주아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허생은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아가 잠시 돌아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길림으로 돌아갔고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소모는 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여자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고 주아는 책을 많이 읽고 성격이 엉뚱한데 돌아왔다면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허생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주아가 현지에 간 지 1년 만에 조선족 젊은이와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때 24호선 전차가 지나가고 가로등 불이 깜빡이면서 두 여성이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소모가 그들을 보며 왜 왔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뜨들썩하게 이야기하다가 말을 멈췄다. 두 사람은 바로 대매매와 란란이었다. 대매매는 가게에 낯선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경계심을 드러냈고 소모가 허생을 친구라고 소개했다. 소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고 란란은 오후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녔는데 운이 나빴다고 답했다. 소모가 저녁밥을 먹었는지 묻자 대매매는 전혀 먹을 마음이 없었고 란란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생은 밥은 꼭 먹어야 하니 모두 가서 음식을 먹자고 제안했다. 네 사람은 미용실에서 나와 골목길을 지나 유명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허생은 작은 만두 두 그릇, 튀긴 돼지고기 스테이크 2인분, 파기름 국수 두 그릇을 주문했다. 가게 안은 사람이 비교적 적어 편했다. 대매매는 돼지고기 스테이크에 매운 간장을 뿌려 느긋하게 먹었고 란란은 비교적 급하게 식사했으며 소모와 호생은 국수를 먹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대매매와 란란은 다시 자신들이 운이 나빴던 이유를 이야기했고 소모가 그 사연을 물었다. 대매매는 점심을 먹고 란란이와 함께 대광명 영화관 앞에 갔다가 뒤에 있던 경찰에게 쫓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붙잡혀 인민광장 경찰서에 갇혔다가 지금 풀려나왔다고 했다. 허생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다고 의아해했고 란란은 자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원래 두 사람 뒤에는 옷차림이 화려한 두 명의 건달이 계속 쫓아왔고 이 모습이 경찰에게 발각되어 경찰까지 함께 쫓아오게 되었다. 길에는 대매매와 란란, 건달 두 명, 경찰 두 명까지 모두 여섯 명이 한 줄로 걷고 쫓는 상황이 되었고 건달이 다가와 말을 걸자 이것이 증거가 되어 경찰이 즉시 네 사람을 붙잡았다. 상해에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땅에 틈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소모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대매매는 원래 대광명 사무실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직접 인민광장 경찰서로 이동해 갇혀 있었다고 답했다. 대매매와 란란은 경찰서에서 무사히 풀려나왔지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터라 막막해했다.
결국 대매매는

허생에게 도움을 청했고 런던도 애교를 부리며 허생에게 부탁했다. 허생은 도움을 청하는 두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허생은 가게 계산대에서 볼펜을 빌리고 담배 껍질을 찢어 나무 식탁에서 란란 대신 반성문을 써주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으로 정중하게 작성했고 덕분에 란란은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공장으로 돌아온 아버는 오동 아주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눈밑이 부어있고 얼굴 색도 좋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정비공 황모가 공장 본부의 명령을 받고 분 공장으로 전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황모의 집은 고량교에 있었기 때문에 출근은 편해졌지만 다시 조양까지 오는 것은 거리가 너무 멀어 휴일이 아니면 오기 어렵게 되었다. 실제로 그 후 황모는 겨우 한 번만 왔을 뿐이었다. 서로 예전처럼 동료답게 지내지 못하고 마치 손님처럼 격식 있게 굽실거렸고 황모는 아주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돌아갔다. 새로 전근온 정비공이 이미 황모의 자리를 대체했다. 그 이후로 황모는 다시는 오지 않았고 아주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아주머니는 평소 집과 공장만 오가는 생활을 했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는 여성이었다. 어느 휴일 오후 아버는 아주머니가 밖에서 돌아와 얼굴이 침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안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초가을이 되어서야 아주머니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고 아버를 볼 때도 예전처럼 밝게 웃어주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소진과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은 기술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곧 졸업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아버에게 부탁을 했다. 소진에게 줄 조끼를 뜨개질할 테니 아버가 전해달라고 했다. 아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했지만 아주머니는 자신이 소진의 이모라고 소개하면 된다고 했다. 그 후로 아주머니는 공장 휴식 시간만 되면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뜨개질에 열중했다. 양모와 면모 혼방실을 풀어 세 가닥을 합쳐 하나로 만들며 정말 빠르게 또 내려갔다.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아주머니는 소가죽 포장 하나를 꺼내 아버에게 건네며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때 잊지 말라고 일렀다. 아버가 포장을 뜯어보니 베이지색 가는 실로 만든 조끼였고 가슴 부분에는 두 줄의 사슬 무늬가 정교하게 뜨개질되어 있었다. 사이즈도 딱 맞고 짜임이 고르고 예뻤다. 어느 아침 아버와 아주머니가 출근하려고 나오니 소진이 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색 신발에 흰 양말, 커피색 긴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아버가 전해준 베이지색 조끼를 입은 모습은 정말 깔끔하고 바른 유학생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발을 멈추고 소진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진은 아주머니 곁을 지나며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소진이 뒤돌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주머니는 소진이 점점 더 예뻐진다고 감탄했다. 아버는 조끼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자신의 눈이 바로 자라고 대답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은 조끼 하나에 담긴 섬세한 마음 덕분에 아주머니와 소진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당시 이웃들은 소진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오직 할머니만 종종 찾아왔다. 할머니는 소진 어머니의 24살 때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 속 모습은 양복을 입고 영화 배우처럼 예뻤다고 한다. 아버의 작은 이모도 소진 어머니가 예뻤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 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전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한 곽을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우대 활동은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특대 희소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제가 어제 Q10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우리 40대 후반부터는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꼭 써야 되는 것이 후메 Q10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근육 영양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년이 돈 내고 싸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 우대 활동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제약공장 측에서 주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15곽 사는 사람들 15곽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Q15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천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천원은 그 자리에서 약가격에서 빼드립니다. 15곽 싸도 15곽 가격에서 천원을 빼드리고 15곽 더 드릴까나 건네보신 한마 해도 30곽 나갑니다. Q10이 15곽 드립니다. 그리고 천원 빼준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우리 그 빨리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셔서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주문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말이라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명액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공장 측에서 돈을 얼마 보조금이 나온다 이게 명액이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대활동이 특대급으로 되는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우대활동 할 때 꼭 우리 자문전화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문전화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문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상세하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그 좀 깊은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이미 검증된 약이다 이 말입니다. 건종황제가 쓰면서부터
0: 네.
1: 건신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건신탕이 몸을 건전하게 하는 이전엔 다 탕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탕이다 이 말입니다.

0: 입니다. 사실 이 건종 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안에서 이전에 89살이면 오래 산 겁니다.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7명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장수한 황제다 이 말입니다. 후에 우리 로백성들이 이 전약을 로백성들도 써야 된다 하면서 해방 후에 이게 다 로백성들까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방송에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이 처방이 좋습니다. 이 약이 처방이가 먼저 기혈보충이 되고 기와 혈은 우리 오장육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기능을 하는데 기와 혈이 부족하면은 오장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위하면은 항상 특식하고 그게 다 오이치 부조, 피치 부조 이럴 때에는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1: 네,
0: 유동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오장육부가 자기 생리 기능을 하자면 기와 혈이 충분히 공급돼야 됩니다.
1: 네, 그다음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예, 건네보시한 우리 오빠도 이제 쓴지 한 25세 되고 나도 여기서 쓴지 한 열흘 됩니다. 야, 이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우리 오빠는 어떻게 무슨 이 경력이 자꾸 떨어지고 이 뭡니까? 밥맛이 없고 잠 못 잔다 제가 그 뭡니까? 우리 오빠.
0: 네.
2: 예, 예, 그리고 매기고 또 예, 좀 체질이 약한다. 이전에 한국과 한 10년 일하고 나와서 계속 아프시다가 이제 제일 큰 병원에 가 진단 내면 무슨 병원 없다는데 몸이 더 보면 약하다 말한다. 이게 자꾸 맥이 자꾸 맥으로서 밥 마시고 자꾸 들어 눕는다 말한다. 그런 게 이하고서는 한 달을 채 애썼는데 잠도 잘 자고 맥이 나고 기능력도 도와서 이거 기능을 보충 세게 하는 것 같다면 이랬겠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게 그래 내복 예 그래 내보고 소리 나도 심장도 두근거리지 이 골도 좀 빼놨기 때문에 아픈 게 어떻게 했는가가 우리 아빠 니 나도 골이 땡한 게 이제 골이 땡한 게 이렇다면 기능력이 좋다면 그래 나도 이제 쓴지 이제 한 열두 날 된다 근데 내 써본 건 이게 좀 예, 사람이 정신이 조금 이렇게 나고 예, 그 다음에 네. 기능력도 좋아지고 예, 눈앞이 환해진다 선생님 이야기 쓴다 네, 그리고 또, 심장 두근거리는 게 일어났습니다. 계속 밥맛이 있고, 맥이 납니다. 이번 후에 학생이 용천은 또 감면해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0: 오늘부터 예. 하는데 미치라야 합니다, 이번 달 말에.
2: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집에서 같이 사는 건 허체구물인가, 예?
0: 네.
2: 예, 예. 싸다고 그린다, 우리 두 집에
0: 같이 싸댑니다. 그럼 15가, 15강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2: 예, 나누면 된다, 맞다.
0: 예, 예, 예. 예.
2: 수고하십시오.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일단 우리 이 건네보시환을 보면은 약종들이 좋은 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 홍삼이나 로경이나 정말로 이거는 돈이 없어 못 썼지 또 이전에는 기본상 우리 로백성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약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나는 홍삼을 못 쓴다, 로경을 못 쓴다 이럽니다. 왜 못 쓰는가? 열이 청해져 갖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죠. 물론 열한 사람들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게 어느 약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꼭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약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1: 네, 땅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우리 어머니 이번에 내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치매 시터 병원에 가까 치매 시터란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예 한 일주일 썼는데 좀 낮은가 땀이 난다. 그래서 예,
0: 네.
3: 오늘이 우대 좋을 때요. 먼저 조금 짰단 말이에요. 어떻게인지 몰라서. 오늘이 지금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이 효과 날 때 좀 많이 써야 되지. 이런 약 찾기 힘들지 그만까 예?
0: 15꽉 싸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빼드리고 약을 또 절반 가격으로 낮춰주고 예? 15꽉
3: 그래 또 드리고 예, 오늘이 지금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지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십시오. 배달 네.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1: 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이런 약들을 쓰면서 이 약을 써서

0: 주요 성분은 기혈을 보충한다, 피가 부족하다, 혈세포 부족하다, 백혈구 부족하다, 항상 빈혈했다, 맥이 없다, 기가 부족하다, 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걸 해결하는 데는 홍삼 독용만한 약이 없죠. 근데 그런 부작용을 이 약을 쓰면서 그런 성분은 흡수하고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바로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입니다.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쓰면서 부작용이 없게끔 만드는 처방을 말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서 이 약을 인여 약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써서 열을 청한다, 무슨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게끔 하는 약이 좌실이라는 약이 같이 들어갑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25가지나 되는 중약이 들어갔죠.
1: 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네.
2: 예, 네, 어제 이 건네버시안수고 지금 영 효과 좋아서 어제 또 배달 받았는데, 우리 오빠 지금 무슨 증세인가 하면, 그런, 그러니까, 물질관 줄이돼 있는데, 어제 소변이 나아간다, 제가.
0: 예.
2: 예, 소변이 하다 쓰다 뭐, 한까지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이 어떤 때는 뜨면 졸이기도 하단다.
0: 네.
2: 그냥 항상 신사에 와는데 어제 그냥 물이 이렇게 뭐 입술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뭐 어지럼증 자꾸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0: 네.
2: 내가 건네보시안 써봤으면 또 체크했는가 이래 선생님과 문의단다.
0: 소변이 잘 안 나고 졸이기 거든 하자면 이 비뇨기통이 염증 거든 심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우리 이 코팥에서 밀어주는 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약을 꼭 불선하는 약을 써줘야만이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가고 잘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염증 거든 없애는 약 이 25가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진화람의 중약으로는 소염진 사람이 이름인 것 같지만 이 진화라는 게 중약에서 아주 좋은 정열 해독 쇼연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신다 할 때 소변이 저리다, 그 다음에 잘 아예 나간다, 밤에 소변이 잦다, 특히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다 이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약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이제 오늘이 15가지 배달 받기죠.
0: 네. 지금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할 때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래서 우리 이런 군이라는 거는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에서 군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걸 말합니다. 이 약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놓을 수 있는 걸 뭐인가? 홍삼독용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군이라는 게 이게 황제를 말합니다. 우리 뭐 이런 드라마를 안 보면 황제가 자기 절로 자기 이름 말할 때는 군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한다, 군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 아래 부하들이 어찌입니까? 아마 발소매를 돌면서 천은 이렇게 이렇게 뭐 황제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럴 때 천이란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군천좌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군이라 하고 천을 그 아래 보조하는 걸 천이라 하고, 우리 여기서 천인 약재가 뭐인가? 건비작용이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도 흡수 못하고 인뇨 약을 흡수 못하면 아예 되죠. 그래서 그 아래 이 약을 흡수할 수 있게끔 산약, 봉경, 백출, 거저 백출이 아예 들어갔습니다. 초바이추가 백출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 약이가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좌실, 군천좌실이지 않습니까? 좌실이라는 거는 이 약을 쓰면서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고 열한 사람들도 쓸 수 있고 찬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이 약이 음양 병행을 잡아주는 약이 골고루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시간이 좀 다문화가 된다.
0: 네.
3: 우리 군이가 이 그만 품하다가 저기. 이 지금 이제 한 보름 받고 이제 나왔는데도

0: 이번 신문 사고에 가보니 건의 보수하는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해본다.
1: 예, 그런 분들이 꼭 써야 됩니다. 그게 몸이 잘 처서지 못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쓰면은 몸이 빨리 회복이 되죠. 예. 꼭 쓰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이야 15가구 좀 배달 받자고 된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아, 우리 감기라면 심하게 왔을 때, 폐렴이 왔다, 감기 왔다, 심할 때,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을 감기약 쓰고 났는데, 뭐, 열이 난다, 뭐, 기침이 난다, 이거는 없어졌는데, 부작용이면가. 그래서 입안에 가서 밥을 여면 모래알 갖고, 소화가 아이 돼서 짱도수 하거나, 변비 오거나, 설사하거나, 맥이 똑 떨어지거나, 아마 감기를 해봐서 여러분들 이 감기 뒤끝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감기약 같은 건 이게 군천 좌실이란 이래 조제원칙이 들어간 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군천좌실이라는 이런 조제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라 할 때는 약이 20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약재가 비싸서 이렇게 20가지 이상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진기한 약재로 20가지, 25가지 들어가지 않을까. 때문에 우리 이 근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보니까 내가 어떤 증상들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실면증이 있다, 소화해야 된다. 특히 소화가 아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이 들어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들은 약을 쓸 때 꼭 건비약이나 소화제 약을 같이 였습니다. 고가병을 치료하든 혈압을 치료하든 간을 치료하든 이런 약제를 꼭 같이 이어서 인여 약이 흡수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건네 보신화는 보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기한 약제가 들어간 약이 너무 종합적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에는 시름 넣고 안전하게 써야 된다. 이 감기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감기를 빨리 치료해야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씩 먹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5가지 감기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요독증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기약이라면 좀 센 약입니다. 그래서 간 콩팥귀를 다 상한단 말입니다. 군천 좌실이란 조제 원칙 이거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저희들 이 약은 이 군천 좌실이란 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만든 약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뇌정서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 아이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 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100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경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그 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뇌정서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4: 네. 예,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부예요. 당뇨 합병증이 일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1: 예.
4: 근데 일선도 예, 그것도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1: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그저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저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이건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라는 걸 한답니다.
1: 예.
4: 예, 이런 분은 이거 쓰면 어떻습니까?
1: 일단 투석을 했다면 요독증입니다. 시기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쉴터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요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로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4: 안전하게요. 예. 네. 그래서 내 지금

0: 부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린다게 바로 제가
1: 그렇게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0: 여기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에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1: 네. 그래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주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하고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 알더미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여러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이라든가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대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응이 없어도 아이디든게 이번에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이로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든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지금까 지금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네.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2: 그냥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끊고 하니까 이 약을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은 네.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네. 수 있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히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사 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영면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언호선입니다. 첫 곡은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찾아 희망향해입니다. 인생길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과 희망 그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노래합니다. 이효와 김금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재관설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둥실입니다. 도둥실 떠가는 구름처럼 가볍고 평온한 행복, 어렵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음을 이끌어주는 노래입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노래는 류원정 작사, 류현민 작곡의 아버지입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묻어졌던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해서 리은국자 싸 우영일 김혜연 작곡의 추억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쉽니다. 아련하면서도 소중한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여서 리영 작사 지하선 작곡의 들끓는 해랑강입니다. 해랑강 물결처럼 뜨겁게 살아가는 기백과 정열, 그리고 그 강가에서 펼쳐지는 삶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박은화 가수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송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우리의 면입니다.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그림 같은 풍경, 내 사랑이 벗어나 담겨져 있는 곳, 바로 우리 연변입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허도 작사 허명선 작곡의 고양이 강변입니다. 그리운 고양이 강변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노래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무슨 일이든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길을 스스로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 길 곳곳에는 늘 누군가의 마음과 도움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였던 적보다 누군가와 이어져 있었던 순간이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라도 해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알려준 사람, 우연히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웃어준 사람들까지 그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여행은 사람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행길 어딘가에 잠시 스쳐가더라도 오래 마음이 남게 될 따뜻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관광 정보입니다. 화룡에 새로운 문화관광 지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일전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3차 산업융합 향촌문화관광종합체 대상이 착공됐습니다. 이는 이 촌에서 쌀 한 톨의 일생을 서사의 축으로 하는 향촌문화관광의 새 지표가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섰음을 표시합니다. 이 대상은 광동촌의 벼농사 문명과 중국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총 1천만 원을 투자해 부지 면적 2,395평방미터의 무형문화유산 종합체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핵심 혁신은 량질 입쌀 자원과 쌀 제조 무형문화유산 기회를 심층 융합해 무형문화유산 전시, 쌀 음식 체험, 논견학, 음식 소비, 문화창의 개발 5위 일체의 복합 경영 형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촌 집체 주도 플러스 기업 운영 플러스 촌민 참여 모식을 통해 광동촌이 한 해 연 45만 명을 접대하는 고지에서 더욱 소비 깊이가 있는 복지로 심층 전환하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료에 따르면 대상 주체 건축은 건축 면적 1737평방미터에 달하는 2층 공간으로서 내부에는 쌀 가공, 쌀 커피 제작, 무형문화유산 찰떡, 집공예 및 수공예 문화창의 등 몰입식 체험구가 설치됩니다. 또한 대상은 레저 관광구, 소풍 캠핑구, 아동놀이구, 딸기 채집구 등 4대 부대 기능구를 알심지로 계획해 모든 연령대에 우호적이고 사계절 관광할 수 있는 전원 레저 구역을 구축하게 됩니다. 광동촌은 대상의 특징에 비추어 무료 해설권 획득과 관문 돌파 도장 모으기 등 혁신적 마케팅 전략을 설계해서 취미성과 문화 깊이로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연장하고 다원화 소비를 일으킬 계획입니다. 대상이 건설돼 운행에 들어가면 매년 연 8만 명의 핵심 소비군을 흡인하고 연간 영업수익 400만 원 실현하며 40만 원 이상의 촌 집체 경제 연간 증수를 직접 견인함과 아울러 복사 효과를 통해 주변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아울러 50개 이상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100여 명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촌 기초시설과 브랜드 형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이 당대 생활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키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오늘의 관광 정보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퀴즈,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일전 군촌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전국 분열연합회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는데요. 무슨 영예를 받았을까요? 일전 군촌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전국 분열연합회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는데요. 무슨 영예를 받았을까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번은 아름다운 가정, 2번은 행복한 가정, 3번은 아름다운 정원. 1번은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2번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3번은 아름다운 정원. 군촌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전국 분열연합회로부터 우수 사례

영예를 받았는데요. 이 선택사항 3개 가운데서 무슨 영예를 받았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결시 수상시장은 연결시 삼꽃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네,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결시 수상시장은 연결시 삼꽃거리에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동서남북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외 여행 정보를 보다 보면은 도착 비자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도착 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해외 여행 정보를 보다 보면은 도착 비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도착 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번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그리고 2번은 온라인으로만으로도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그리고 3번은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제도. 이 도착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2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 제도. 어느 것일까요? 네, 이렇게 세 개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첫 번째 문제는 2번이고.
0: 행복한 가정.
1: 예.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번입니다.
0: 아, 동쪽?
1: 1번입니다.
0: 그러니, 이 동서남북에서 동쪽을 선택한다는 그 말씀이죠.
1: 두 번째 문제 다시 그러면 알려주겠습니다.
0: 네, 지금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결시 수상시장은 연결시 삼곳 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1: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3번의 문제 1번입니다.
0: 아, 3번 문제는 1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0: 네, 오늘 세 개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1번은 훈천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한혁 씨가 얼마 전 전국 분열연합회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는데 무슨 영예를 받았을까요? 이 문제인데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정원. 네, 전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전화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첫 번째 문제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행복한 가정.
1: 예. 네. 두 번째는 예, 서쪽이라고
0: 서쪽.
1: 생각합니다.
0: 예. 네.
1: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두 번째.
0: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네, 알겠습니다. 정답 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도 역시 퀴즈 3개를 내어드렸습니다. 2번,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글씨 수성시장은 연글씨 삼꽃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글씨 수성시장은 연글씨 삼꽃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힌트가 없는데요. 동서남북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퀴즈, 해외여행 정보를 보다 보면은 도착비자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도착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2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3번은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제도.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2번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3번은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제도. 자,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1: 예, 예, 신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첫 번째 어느 경과 수상시장 문제입니까? 첫 번째 문제.
0: 첫 번째 문제는 훈천시 경신진 방천촌 주민입니다.
1: 아, 아름다운 정원상 얻었습니다.
0: 아, 아름다운 정원상, 그래요.
1: 네, 그리고 저기는 서쪽으로 합시다, 삼국은.
0: 네, 서쪽.
1: 네, 마지막에는 마지막 문제 도착비자라는 건 그 1번은 그 절이 도착한다는 그리는 걸 합시다.
0: 1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십시오. 네.

0: 네,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문제요. 제 호랑 같은데 이렇게 바쁩니까?
0: 그래요?
1: 예. 저 이모니까 이거 예, 여순 저기 그런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농촌 다니는 강한 하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어서 예.
0: 네.
1: 이거 원래는 예, 연변 소식이라면 잘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말이까나 잘못 듣고 저 이모니까 1번은 그래도 이게 저 이모니까 3번이 별로예.
0: 아, 아름다운 정원. 네. 네.
1: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수상신앙 못 갔다 왔습니다.
0: 뭐, 그렇죠.
1: 아들이 있어도, 네. 저기 저는 영종에 있고 아들은 연길에 있는데 너무 모두 바삐 보내니까.
0: 그렇죠.
1: 도와주는 게 간단히. 네.
0: 그래서.
1: 그래서 이거는 서쪽으로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3번에는 어쨌든 도착 비자라 하니까,
0: 네.
1: 이거는 1번으로 하죠.
0: 1번, 그래요.
1: 예.
0: 알겠습니다.
1: 예,
0: 네, 참여 감사합니다.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첫 번째 거는 행복한 가정.
0: 행복한 가정, 네. 예.
2: 그 다음에 2번은 서쪽으로.
0: 네.
2: 3번은 1번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2: 네.
0: 네.

한국 분열연합회가 선정한 아름다운 정원 우수 사례는 경신진 방천촌 주민 김만혁 씨의 가정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청돌 바닥으로 꽃 화분이 놓이고 조선족 전통 농기구가 정갈하게 배치된 이 정원은 국경마을 특유의 정치와 생활의 온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만혁 씨의 아내분은 정원 관리 비법을 이웃들과 적극 공유하며 마을 전체의 환경 개선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경신지는 집집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고 깨끗한 골목길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훈촌 변경 관광의 새로운 명함이자 향촌 진흥을 이끄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천촌의 변화는 단순한 관광 개발이 아니라 민족화합과 공동번영 그리고 변방지역 현대화의 생생한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천촌이 관광을 통해 다양한 민족 간의 교류와 이해를 더욱 깊게 이어가며 새로운 민족 단결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건설 중에는 새로운 연결시 수상시장은 연결시 삼꽃거리 어느 쪽에 위치했을까요? 이런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연결시 새 수상시장 대상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국화로 남쪽, 원달 주거단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리적 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소개에 따르면 대상의 총 부지 면적은 12,000평방미터, 총 건축 면적은 12,200평방미터이며 총 투자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건물 층수는 3층이며 도로, 녹화 등 실외 공용시설을 부대적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연결시 새 수상시장 대상 건설이 한창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에 준공돼 사용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3층짜리 주체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있는데 전체적으로 연회색 외벽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간결하면서도 웅장하고 현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건물은 현대식 건축의 기틀을 바탕으로 조선족 전통 건축 요소를 교묘하게 접목시켜 민속 풍모와 현대 건축 미학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시장과 심미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퀴즈였죠. 해외여행 정보를 보다 보면은 도착 비자라는 표현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도착 비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택사항이 3개가 있었죠. 1번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 2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전자비자. 3번은 단체 관광객 전용 통행 제도. 여기서 정답은 바로 1번.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공항이나 국경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도착 비자란 여행객이 해당 국가에 도착한 이후 공항이나 국경 출입국 심사 구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즉 출국 전에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나라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체류 기간이나 준비 서류, 수수료 규정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출입국 안내나 최신 여행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자비자,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 등 여행 제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 목적지의 입국 정책을 미리 알아두는 것 역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중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오래도록 견제해온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길을 나서는 습관일 수도 있고 힘들어도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마음일 수도 있으며 틈날 때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하는 작은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이어온 것들은 어느새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고 생각보다 많은 긍정들을 주변에 남겨두곤 합니다. 여행도 어쩌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도 익숙한 곳을 잠시 벗어나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일,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선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게 되며 또 결국은 다시 자신의 삶도 더 다정하게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계심 여러분의 일상에 또 그런 좋은 변화들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희, 편집의 전진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연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산천 아니겠습니까?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그 우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 말입니다. 김경덕 작사, 문경덕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 저울 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산천의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던 아버지의 미소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이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알고 있겠죠? 강옥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미소를 들으시며 각자 가슴속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님 얼굴에 하나둘 생긴 주름살을 보노라면 미안하고 가슴 아픈 게 바로 자식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쏟아내신 정성과 사랑의 흔적입니다. 문춘산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어머님의 주름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며 김정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살면서 우리는 참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어떤 이별은 아쉬움으로 남죠. 하지만 생각해보게 되면요, 이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별이 있었기에 새로운 만남이 가능해지고 그 만남이 있었기에 다음 이별은 좀 더 성숙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잊고 납니다. 지금 마주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만남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 흘려보내기는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면 이별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별 후에도 후회 없이 그 시간을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등땀, 겨드랑이 땀 냄새 없애는 방법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은 낮에는 저도 모르게 땀이 줄줄 흐르곤 하죠.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청결이죠. 세균이 땀 속에 단백질을 먹고 소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대략 두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땀을 닦거나 말리면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우리 땀을 닦을 때는요, 마른 수건보다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른 수건은 땀의 수분만 흡수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활동을 촉진시키는 동물성 지방 위주의 식사를 줄여줘야 하며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과도한 땀 분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땀을 증가시키는 알코올 및 커피,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해주고요. 땀을 유발하는 뜨거운 음식이나 강한 향신료 음식을 줄여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맵거나 짠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옷을 세탁을 할 때 식초를 넣다 보면은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탁을 할 때 옷을 세탁할 때 옷을 뜨거운 물과 식초에 담근 후에 세탁을 하면은 세탁물에서 땀 냄새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요 섬유 유연제 대신에 세탁물에 식초를 넣어도 땀 냄새가 제거가 됩니다. 또한 알코올을 분무기에 넣고 옷에 분사를 하면은요 땀 냄새를 보다 또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옷에 스며들었다 증발을 하면서 옷에 붙어있던 화학 성분을 함께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육류와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몸은 체내에 지방산과 유기물질을 잔뜩 만들어 땀 냄새를 더욱 지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야식은요,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노폐물 분비를 자연스레 많이 만들곤 하죠.

네, 일상 속에서 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특히 많은 땀과 냄새가 나는 겨드랑이는요, 일관적으로도 제거하기 바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잘 되지 않을 때요. 겨드랑이 시중에 겨드랑이 냄새를 줄여주는 제품이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바르는 제품도 있고 또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나게 되는 원인이 이 박테리아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최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샤워를 하고 또 자기 전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고 나서 충분히 말려주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겨드랑이에서 땀 냄새가 날 때, 원인이 바로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나서 충분히 발라주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겨드랑이 땀 냄새 없애는 법은요, 제모를 하는 겁니다. 털이 자라나는 만큼 더 겨드랑이를 보호해주지만은요, 냄새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씻을 때 천연 비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겨드랑이나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천연 비누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작은 방 인테리어 요령입니다. 요즘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자취를 많이 하고 원룸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홀로 자취를 해도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해도 대부분 방이 작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거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이용을 하면은요, 전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죠. 또 아무리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와 다른 공간을 분리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아늑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칸막이 역할을 하는 책상을 활용해 봐도 좋습니다.

네, 또한 색상을 통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작은 방일수록 어두운 인테리어보다 밝고 환한 인테리어가 좋지 않아요? 벽지나 밝은 색상의 가구를 배치하면은요, 상대적으로 공간이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흰색으로 셀프 페인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흰색이 아니더라도 색상을 통일하는 인테리어는 작은 방을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능성 가구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공간이 작다 보니 아무래도 또 멀티 기능이 탑재된 가구로 이 공간 활용성을 높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침대

네, 서랍장에 함께 되어 있는 가구처럼 기능성 가구를 활용하면요, 작은 방은 더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에 배치되는 가구 역시 중요합니다. 키가 큰 가구들은요, 시선을 잘 두지 않은 곳에 배치해 주는 것이 좋으며, 상대적으로 이 낮은 높이의 가구들이라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더위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하루하루 더위가 더해져 가는 중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이냉국입니다. 내 집에서 가장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여름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식초가 들어가서 입맛을 돋구는데 무엇보다도 좋은 음식이며, 신맛을 느끼고 싶다면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욱더 새콤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콩국수가 있습니다. 콩국수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가 있는 음식이지만은요, 여름에 먹어야 더 제맛이 나는 음식이죠. 콩국수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곤약면을 사용을 해서 먹는다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랍니다. 시중에 콩국수 가루, 네, 콩국가루, 더 갈아서, 다모도 갈아서 좋은, 네, 콩국육수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냉면이죠. 냉면, 아마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냉면이 유명한 우리 연면이기에 냉면 전문점들이 많아서 더욱더 자주 먹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름철 별미 중 하나로 도토리 묵밥도 있습니다. 콩국수와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고 또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랍니다. 대부분 도토리묵은요, 그냥 무침으로만 해먹거나 간장에 찍어서 먹습니다. 묵밥으로 해먹으면 밥과 함께 섞인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팔로군과 신사군에서 활약을 했던 여전사 주결학입니다. 주결학은 1921년 11월 27일 강서성 분영현의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그녀는 1940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분영현의 명문중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첫 등교 바로 다음 날에 찾아왔습니다. 첫날 부푼 가슴을 안고 입학을 마쳤으나 이튿날 일본군 전투기들이 분영현 상공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무차별 폭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 비행기는 매일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현 전체를 폭격하고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참혹한 공습으로 분영중학교는 형체도 없이 폭파됐고 학교는 강제 해산되어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길이 막힌 채 허탈하게 집에서 머물던 주결학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당시 사촌 흉부이자 비밀 지하 당문인 전복해가 그네 집에 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선 집에서 잠시 마음을 추스리고 있으면 조만간 팔로군이 세운 학교로 보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랜다. 이 약속은 곧 현실로 됐습니다. 1940년 10월 주계랑은 흉부의 주선으로 팔로군 제5종대 687단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의 인생을 바꾼 작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부대를 이동을 하며 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평생 북방에서 살아온 베테랑 팔로군 간부의 본토 의견과 주계랑의 지역 방언사의 심한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등록 담당 직원은 그녀의 본명인 주검하를 주결학으로 잘못 알아듣고 기록을 했고 이때부터 그녀는 주결학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군인이 된 그녀는 불과 한 달 뒤인 1940년 11월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41년 7월 일본군은 연무항일 근거지를 말살하기 위해 소탕전을 벌였습니다.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적들의 공세를 피해 신상훈 군부와 기관들은 분영현 방향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3사단장이었던 황극성은 3사단 출신 교육생들을 안전하게 복귀시키기 위해서 호송대를 급파했습니다. 52여 명에 달한 교육생들은 총 3개의 분대로 나뉘어 이동을 했는데 주결학은 그중 제1분대 분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철수 작전은 그야말로 첩보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이 떠나기 전 지역 단속이란 분대장인 주결학을 은밀히 불러 엄숙하게 말을 했습니다. 보안이 우선이다. 길에서 마주치는 그 어떤 낯선 사람과도 절대 불필요한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 어디에서 오는 길이라고 묻는다면 뒤에서 오는 길이라고만 답하고 어디로 가느라고 묻는다면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만 짧게 답해라. 주결학은 이 지침을 뼈에 새기었고 그네가 이끄는 제1분대는 적들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여 요령처럼 조용히 이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기지 덕분에 분대원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신사군 군부가 있는 지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요소를 선택했던 다른 교육생들은 안타깝게도 수로 밀집 지역인 일대에서 적들과 좌우하며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길이람을 비장한 팔려투강 비극이 바로 이철수 경로에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지역 유지나 대제주 가문을 설득하러 갈 때는 화려한 치포를 차려입고 세련된 양반집 교수로 변신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 한길 구국 활동을 전개할 당시 정부에서는 그녀에게 각기 다른 세 벌의 옷을 맞춰주었습니다. 활동 영역과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위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는 수수한 학생 복장을, 밭일을 자는 농가를 방문할 때는 거친 무명 옷을,

아동총회는 오해도 많았습니다. 보수적인 농촌삶에서 젊은 처자가 사방을 쏘다니니. 하지만 그네가 항일전선에 서 있는 장교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지주들의 태도가 싹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네 손을 거쳐 항일전선에 뛰어든 청년들만 해도 무려 74명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한길의 몸을 던지면서 두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었습니다. 하마터면 관에 들어갈 뻔한 정도로 죽을 위기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일어나 조국을 구하고 먼저 간 항일 전우들의 목까지 의리와 신의를 다했습니다. 그의 삶은 차가운 역사서의 기록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가장 숭고한 존엄과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주결하기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는 미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칼라니티의 작품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무렵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직면하게 된 36세 젊은 의사 폴 칼라니티의 이 글은 그의 마지막 2년의 회고록이며 간절한 고백입니다. 전문의를 앞둔 신경외과 주치의 마지막 해, 10년간 하루 14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수련 생활 끝에 원하는 삶이 손에 잡힐 것 같던 바로 그때 마주한 폐암 사기 판정은 칼라니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의사와 환자의 이중신분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기록하고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이 남았는지 명확하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할 것입니다. 석 달이라면 가족과 함께 보내고, 2년이 남았다면 늘 쓰고 싶었던 책을 쓰며, 10년이라면 병원으로 복귀해 환자들을 치료할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그는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통감합니다. 그는 수술실로 복귀해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했고 인공수정으로 그의 아내 루시는 임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암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 길을 포기하게 되고 만삭의 아내 곁에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딸 케이리가 태어난 지 8개월 후 그는 소생 치료를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015년 3월 칼라니티가 사망한 후 그가 사력을 다해 써내려갔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 책의 에필로그는 아내 루시가 집필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출판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12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칼라니티는 청소년기 문학에 매료됐습니다. 그는 무엇이 삶을 의미있게 하는가라는 주제에 매혹되었고, 문학은 삶의 의미를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인간의 정신은 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던 그는 결국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선택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육체의 쇠락과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는 문제를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칼라니티는 바로 그런 소명의식에서 전문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신경외과는 가장 도전적으로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 정체성, 죽음과 대면하게 해줄 것 같았다. 이처럼 인문학적 통찰로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치명적인 뇌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온 저자의 삶은 의학이, 과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좋은 의사란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져줍니다. 신경외과의는 정체성이라는 혹독한 용광로 속에서 일합니다. 모든 뇌 수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인 뇌를 조작하며, 뇌 수술을 받는 환자와 대화할 때에는 정체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점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36살의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고 자신의 환자들이 처했던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는 암에 걸리기 전에도 언제 죽을지 몰랐듯 폐암 사기 진단이 난 후에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육체가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미래를 빼앗기지 않을 확실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화학치료로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자판을 누르며 칼라니테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에게 무엇이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하는지, 하나의 생명이 사라져갈 때 또 다른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이 책은 문장이 아름답고 진지하며 감동적입니다. 책에는 인간성, 생사, 의료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죽음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보인 저자는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대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고뇌와 결단,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 숨이 닿은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과 가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칼라니테의 작품은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래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로즐린 부시가 연출을 맡고 장 레노, 안나 갈리나가 주연을 맡은 프랑스의 따뜻한 가족 드라마 프로방스의 여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4년 프랑스에서 첫 개봉했으며 이후 정식으로 우리나라 영화관 및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힐링되는 시골 풍경과 섬세한 세대 간 서사로 높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영화 전체의 극적인 갈등이나 억지로 감정을 자극하는 장면이 없으며 프랑스 프로방스의 여름 시골을 배경으로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통해 할아버지와 손주 세대가 소통하고 화해하는 가족 이야기를 그려내며 동행, 화해와 성장이라는 핵심 주제를 전달하는 힐링 넘치는 따뜻한 명작입니다. 이야기는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시골에서 벌어집니다. 은퇴한 로인 폴은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살며 넓은 올리브 밭을 지키고 도시의 소란을 멀리한 채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는 조용한 농원 생활을 했습니다. 폴은 고집이 세고 말이 없으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에 예전에 딸이 사랑을 쫓아 고향을 떠나 가족과 멀어진 일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를 품고 있어 가족에 대해 점차 무관심해지고 딱딱한 겉모습으로 자신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여름 어느 날 이 조용한 일상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폴이 파리에서 사는 새 외손주가 갑자기 여름방학 동안 프로방스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사춘기 반항심이 가득한 외손녀 레아, 하루종일 컴퓨터에 빠진 큰 외손자 아드리앙,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어 말이 없는 막내 외손자 테오입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이혼 문제로 바빠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어 친척 관계는 있지만 정말로 가깝지 않았던 외할아버지 폴에게 새 아이를 맡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만남은 처음부터 갈등과 소통, 단절로 가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도시에서 자란 새 아이는 편리하고 번안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 시골의 단조롭고 불편한 환경에 대해 반감과 불만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약하고 에어컨도 없으며 생활 리듬이 느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적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레아는 개성적인 패션을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사춘기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드리앙은 늘 컴퓨터를 붙들고 가상세계에 빠져 가족과 교류하려 하지 않았으며 막내 테오는 청각장애로 인해 말이 없고 주변 환경에 잘 섞이지 못했습니다. 폴 역시 딸이 떠난 일로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어 도시적인 습관과 개성이 각기 다른 새 아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레아의 반항적인 모습을 못마땅해하고 아드리안이 컴퓨터에 빠진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구속하고 훈계하며 말투가 딱딱하고 태도가 차가워 할아버지와 손조 사이의 분위기는 한때 매우 긴장됐습니다. 생활습관, 사상관념, 성장환경의 큰 차이로 집에서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할머니가 계속 중재하며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평범한 일상 속에 점차 따뜻한 정이 생기고 세대 간의 얼어붙은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보른 말이 없고 착한 막내 태호에게 특히 마음이 약해져 어른으로서의 자세를 내려놓고 손짓과 행동으로 태호와 인내심 있게 교류하며 올리브 밭을 거닐고 텃밭을 가꾸고 농장의 작은 동물들을 돌보며 시골의 모든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묵묵한 동행은 태호로 하여금 점차 경계심을 풀고 외할아버지를 자발적으로 가깝게 여기게 만들었고 이 순수한 의존은 볼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이며 그를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우연히 외할아버지의 지난날을 알게 되며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겉모습이 고지식하고 고집센 폴도 젊었을 때 록 음악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청춘을 보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할머니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음껏 열정적인 청춘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올리브 밭을 정성껏 가꾸고 뛰어난 실력으로 지역 올리브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안정적인 겉모습 뒤에 생활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의리 있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춘기인 레아는 마을에서 감정 문제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가득 품게 되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폴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랜 시간 묵혀뒀던 오토바이를 타고 젊은 시절의 용기로 나서서 망설임 없이 레아를 지키며 자신의 방식으로 손녀를 보호했습니다. 이 순간 레아는 외할아버지의 딱딱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할아버지와의 소통 단절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컴퓨터에 빠져있던 아드리앙 역시 폴의 인도로 가상세계에서 벗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올리브 밭을 가꾸고 시골 생활을 체험하며 점차 조급함을 버리고 책임감과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와 내 손주는 수차례의 말다툼, 포용, 동행을 통해 점차 편견과 마음의 응어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폴은 딸과의 오랜 갈등을 완전히 풀고 고집과 차가움을 버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애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며 새 아이 역시 도시의 조급함과 반항심을 버리고 농원 생활 속에서 성장하며 포용, 리애와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체감했습니다. 프로방스의 여름은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 가장 감동적인 가족애를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세대 간 소통 단절의 차가운 주제를 깨뜨리며 가족에는 거리와 갈등에 의해 결코 깨지지 않고 모든 대립과 편견은 결국 동행과 포용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모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모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2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4월 1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쥐어짜는 듯 갈라지는 소리가 난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자리에서 말을 하려는데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목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과 목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목 건강을 해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나쁜 버릇은 목을 닦아내듯 헹구는 것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하고 가래가 낀 듯할 때 에헴 에헴 하며 목을 힘줘 기침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행동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의 성대는 마치 두 가닥의 고무줄처럼 서로 맞다 떨리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에헴 하며 힘줘 헹굴 때면 이 두 고무줄이 서로 아주 세게 부딪힙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성대가 붓다가 성대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쁜 버릇은 목청껏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 혹은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는 장소에서 친구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신 적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성대는 엄청난 풍압을 견뎌내야 합니다. 조용히 말할 때는 성대가 아주 부드럽게 스치는 수준이지만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서로 강하게 부딪히고 그 충격이 호두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 번 큰 소리를 지르고 나면 모관이 타는 듯 쓰라리고 목소리가 쉬어버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그건 성대가 순간적으로 멍이 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단순한 멍이 아니라 성대 안에 작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이기도 합니다. 이를 성대 혈종이라 부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며칠 동안은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죠. 그러니 큰 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라면 목 대신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나쁜 버릇은 건조한 환경과 습관입니다. 우리의 성대는 항상 촉촉해야 합니다. 성대는 마치 촉촉한 점막으로 덮여 있어야 서로 잘 미끄러지면서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실내가 덥고 건조한 겨울철 혹은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여름철 우리는 목을 바짝 말리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커피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 심각하죠. 특히 밤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목은 밤새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구멍이 얼마나 타는 듯이 아픈지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에 방안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가습기를 틀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맡에는 항상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한 번 깨서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아침 목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목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입안에서 즐겁게 그러면서도 목에는 약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만 열어도 목을 지키는 약재들이 가득합니다. 자,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노란 꽃이 예쁜 이 풀뿌리는 예로부터 목의 약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도라지 속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사포닌은 목의 붓기를 빼고 끈적끈적한 가래를 녹여내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고 말을 하려면 목을 먼저 헹궈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도라지는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을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달콤한 꿀 도라지 장낫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굵고 싱싱한 도라지 300g, 꿀 200ml, 소금 약간, 식초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도라지를 깨끗한 솔로 문질러 씻은 후 껍질을 벗깁니다. 도라지 껍질에는 쓴맛이 강남으로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를 어슷하게 얇게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지 않아야 꿀이 잘 배어듭니다. 썬 도라지를 볼에 담고 소금 한 꼬집과 식초 몇 방울을 단물에 10분간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과 쓴맛이 사라집니다. 찬물에 두세 번 헹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키친 타월로 살짝 눌러가며 물기를 제거해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소독한 밀폐 용기에 도라지를 넣고 그 위에 꿀을 부어 도라지가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고 최소 3일 이상 숙성시킵니다. 3일이 지나면 도라지에서 물이 빠져나와 꿀과 섞이면서 걸쭉한 즙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 두면 더욱 깊은 맛이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을수록 도라지의 향과 꿀의 단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목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이 장아찌 국물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면 도라지 차가 됩니다. 특히 밤에 마른 기침으로 잠을 못 이룰 때 한 잔 마시면 기침이 뚝 그칩니다. 성악가나 강사처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항상 냉장고에 한 병씩 비축해 두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배입니다. 배는 그냥 먹어도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약으로 쓸 때는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배는 열을 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특히 마른 기침에 신비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배즙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배 두 개, 생강 한 톨, 대추 다섯 알, 물 1리터, 꿀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배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꼭지와 씨를 제거한 후 굵직하게 깍둑 썰게 합니다. 배 껍질에 영양분과 향이 많으므로 절대 벗기지 마세요. 생강은 편으로 얇게 썰고 대추는 씨를 빼서 도려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준비한 배, 생강, 대추를 모두 넣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펄펄 끓어오르면 불을 약한 물로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40분에서 50분간 푹 끓입니다. 국물이 달짝지근하게 졸아들 때까지 끓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불을 끄고 체에 걸러 건더기는 버리고 맑은 국물만 받아냅니다. 따뜻할 때 꿀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마셔도 좋지만 배 자체의 단맛이 강함으로 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 국물을 하루에 두 잔씩 아침 공복과 저녁 자기 전에 마십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한 잔 마시면 밤새 목이 마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놀랍도록 맑아집니다. 또한 회의나 강의처럼 오래 말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보온병에 담아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한 모금씩 마시면 목이 쉬지 않고 끝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나는 채소입니다. 미역의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점액질은 목의 점막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미역에는 요도가 풍부해서 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목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부드럽게 목을 감싸는 따뜻한 미역국을 소개합니다.
마른 미역 한 줌,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국간장 한 숟가락, 물 1리터,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른 미역을 찬물에 20분간 불린 후 물기를 살짝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썹니다. 너무 길게 썰면 삼키기 불편하니 5cm 길이가 적당합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미역과 다진 마늘을 함께 넣어 중간 불에서 3분간 볶습니다. 이때 미역에서 나는 특유의 바다 냄새가 사라지고 고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물을 붓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국간장이 없다면 진간장을 조금 넣어도 되지만 색이 짙어지니 조금씩 넣으세요.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뚜껑을 닫고 15분간 더 끓입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 국은 특히 아침 공복에 한 그릇 마시면 하루 종일 목이 촉촉하고 편안합니다. 또한 전날 밤에 술을 마셔서 목이 칼칼하고 입안이 텁텁한 날에도 이 국 한 그릇이면 목이 살아납니다. 미역의 점액질이 술로 손상된 목 점막을 감싸주고 마늘과 참기름의 따뜻한 성질이 목의 기운을 북돋워줍니다. 목이 자주 피곤한 분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시길 권합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바로 목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약방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목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목동의 피리소리 보내드립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피리소리, 마음을 가볍게 물들여주는 이 가요를 송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1980년대 창작된 김태갑 작사 임영어 작곡의 장백의 물안개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선율이 서정적이고 웅장하며 폭이 넓은 예술가요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970년대에 창작된 김등만 작사 정중갑 작곡의 산골에도 만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준비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정겨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유소리 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고향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의 모습,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사람들의 정을 담아 노래한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때와 기회,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철도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쇠를 충분히 가열해서 뜨거울 때 재빠르게 두드려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듯이 무엇이나 적절한 때와 좋은 조건을 놓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른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쇠는 단김에 벼려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아래에 때와 기회, 조건에 맞춰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2번, 천금 사랑은 없어도 일 사랑은 있다. 3번,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 4번,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이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3번,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라는 속담은 바람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돛을 달듯이 어떤 일이나 조건이 성숙된 정도를 보아가며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 라는 속담은 말뚝을 박을 구멍의 크기를 살피며 그에 알맞게 말뚝을 깎는다 라는 뜻인데요. 주어진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게 행동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빨래를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가끔은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에 불타서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단계가 안 맞아도 앞으로 뛰어가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단계와 과정이 있고 그 순서를 거스르거나 자신의 능력 이상을 추구하면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쓰고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상황에 맞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차분하고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사람은 어릴 때 기어다니다가 점점 두 발로 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걷게 되고 걷는 것이 완전히 익숙해진 뒤에야 비로소 뛸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담은 기본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실제를 떠나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만을 하려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되겠는데요. 같은 뜻으로 기기도 전에 날기부터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도 몇 개 모르는데 단번에 회화 능력을 키우겠다고 어려운 원어 영화를 보려 하면 오히려 답답하고 지루하기만 해서 금방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운동을 처음 할 때 너무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몸이 아파지고 결국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단계를 밟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곳까지 힘차게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도 아니 나서 콩밥을 씹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재능과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일을 억지로 하려 하거나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무작정 시도하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른 말입니다. 또한 이 속담은 상황에 맞지 않고 자신의 처지나 능력도 살피지 않은 채 목표 없이 무작정 행동하거나 남들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도 나기 전에 갈비를 뜯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기초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거나 친구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취미나 활동을 억지로 따라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실력과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만 따라가거나 무리한 목표를 잡으면 금방 지치고 결국 포기하기 쉬운데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알맞는 목표를 세운 뒤 차분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라는 속담을 볼까요?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막혀 불편하듯이 이 속담은 아무리 일이 급하더라도 함부로 서두르고 대충 처리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 바라던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급한 상황일수록 무작정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분량이 많은 내용을 무리하게 한 번에 외우려 하면 정작 시험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숙제나 과제를 마감 직전에 몰아서 급하게 마치다 보니 실수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매미 소리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속담과 송구를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거저구어다이샹캉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붓도막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구들에 올라간다 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단계를 뛰어넘거나 자기 실력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나 차례가 있듯이 초반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허거우연이라는 성구도 있는데요. 좋을 호, 높을 고, 달릴 모, 멀 원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높고 먼 산만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의 꿈을 꾸면서도 매일 노래 연습을 하지 않는 것처럼 큰 목표만 세우고 현실적인 행동을 게을리하면 결국 헛된 꿈으로 남습니다.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꿈을 현실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제비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순서나 과정을 거스르고 과도한 욕심으로 무작정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너무 큰 목표에 눈이 멀어서 기본을 잊거나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무리하게 달려가면 오히려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마음은 정말로 소중하지만 기본 단계를 건너뛰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꾸준히 실천한다면 아무리 멀리 있는 꿈이라도 점차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혜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즐거운 여름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9.

0: 대중님은 진보에 다면서로 불리고 있는 석총량 원장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1: 네.
0: 석총량 원장님을 어째서 다면서로 하는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을 익숙히 장악한 이런 말죠. 본입니다.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진찰할 때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는데 그 처방의 효과가 또 상당히 좋습니다. 이외에도 또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혈위주사료법이라든가 쇼전도의 칼침이라든가 견근친구력법이라든가 이러한 조료법을 사용하고 또한 환자의 정황에 근거해서 점적주사도 놓아드립니다.
1: 네.
0: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첫째로는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나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치료할 때에 환자에게 처방을 내드리고 정황에 근거해서 친구료법이나 혈의주사료법 혹은 정맥주사료법을 맞아요. 배합해서 치료를 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에 따르게 되면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류의 갑상선 염증,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모종 그 피부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이는데 재발이 많고 어떤 병은 말이죠. 진단은 하기 쉽지만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근데 뉴피센이라 합니다. 소보짐에 이 피부과 질병에서 보게 되면 이 뉴피션은 진단하기 말이죠.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습진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하는 신마저이라는데 신마진이 그리고 초창에 청춘보드라지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간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와서 수고를 했는데 골관절 계통의 질병 치료에도 상당히 말이죠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골관절 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료해를 해봅시다.
1: 네.
0: 우리 전국을 놓고 본다 할 때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3억 정도 되는데 조약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의 골격이라든가 관절 이런 말이죠. 조직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골격, 관절, 연골, 활랑, 힘줄, 인대, 신경 이런 결구들이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절이라든가 그 주위 조직에 말이죠.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나타나고 부어나고 뻣뻣해지고 활동 저해를 받고 이러한 말죠.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질병을 갖다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랍니다. 당연히 골관절계통의 질병은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환자분들이 연령 단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리얼하기 쉽게 되면 낸 시간

0: 많아질수록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죠. 예. 우리 40세 내지 60세 사이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예.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1: 네.
0: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70% 이상으로 말이죠. 이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인기되게면 보통 어떤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는 말이죠. 모든 부위가 말이죠. 아파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추병으로 고생한다. 그렇게 되면 목이 말이죠. 아프거든요. 견주염으로 고생한다 할 때는 말이죠. 또 어깨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당연히 또 허리에 있는 요추간판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허리라든가 말이죠. 다리가 아파납니다. 이렇게 아픔이 생기고요. 그리고 말이죠. 활동 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움직이자기는 바쁘단 말입니다.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목을 놀리기 바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0: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손이라든가 놀리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세수하기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옷을 말죠 챙겨 입기도 바쁘고 머리를 말죠 빗기도 바빠하고 하여튼 간에 말이죠. 그 활동이가 아주 저해를 받습니다. 우리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중노년 단계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허리가 아프고 허리를 놀리기 바쁘고 그 다음에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줄이 쫙쫙 말이죠. 발끝까지 말이죠. 줄이 뻗치면서 아파나는데 경하게 되면 맞아 걸을 때 아픔이 나타나고 심할 땐 도저히 맞아 걸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1: 네.
0: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말이죠. 탄환해서 중풍을 맞은 것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근육이가 말이죠.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네, 문인사라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예.
2: 저는 심장이라서 이 몇해 동안 한 3-4년은 고생했습니다. 영 힘들었습니다. 근데 심장이 무슨 딱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숨이 차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0: 예, 예.
2: 그래서 바깥에서 조금 나가려고 나가서 걸으려고 하면 숨부터 차입니다. 그래 놓을까.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리도 붓기고 얼굴도 붓기대다. 그래 병원에 가서 배웠는데 큰 병원에 가서 배웠는데 관심병이라 하대다.
0: 예예예.
2: 예, 그래서 약을 서약도 쓰고 보건약도 쓰고 무슨 두루두루 약을 많이 쓰느라 했는데 어젠 조금 낫을 것 같으려 하다도 그게 아이더란 말입니다. 아이 낫더란 말입니다.
0: 그래서
2: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소문을 듣고서리에 여기 길태중에 박상호 선생님이 돼가서 소약을 썼습니다.
0: 예예예.
2: 예, 그래도 소약이 내 몸에 맞을 때다 이게 안에서 썼는데 한 보름을 썼는데 많이 낫아졌습니다 지금.
0: 예예.
2: 예, 그래서 오늘이 또 가서 이 지금 낫을 때까지 더 쓰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에 한 보름 더 쓰기다 완전히 낫아질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예.
2: 예, 그냥 오늘 또 가겠습니다.
0: 예예. 예, 가시면 됩니다. 예.
2: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제가 수건장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제가 중간판 탈출로 해서
0: 예,
3: 신경 압박하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0: 지금 걷지 못한다.
1: 심하구만요. 예.
0: 예, 심한다. 예. 그래, 그래서 나는 못 가고 집에 이래 있는데, 예. 두 번째 치료를 받으려고, 예.
1: 예.
0: 오늘 가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0: 그렇습니까?
1: 예, 예.
0: 예, 가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요즘, 길태병원에 강 선생님이, 강철수 선생님이 저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3: 증거도 맞고,
1: 예.
3: 예. 허리 많이 아파서, 증거도 맞고, 중약도 썼는데, 좀 돌아먹는 게 별나게, 돌아먹을 수 있더라고.
1: 예. 효과 그래서, 좋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예약해 줄 수 있겠는가.
1: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았어요.
1: 예. 예.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여름이만 되면 머리가 흉하고 어지럽고 맥도 없고 밥맛도 없습니다. 밥 먹으면 매스럽게 해서 전번에 박탕호 빈 선생님 약을 몇 번 가져다 먹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오늘도 또 가서 뭔가 천약 더 지어 먹으려 합니다.
1: 예, 오십시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러면 시간이 있는데 예, 중노년분들이 말이죠. 예, 잘 발생하는 예, 요추간판 돌출증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이 간판이라 할 경우에는 예, 해부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예, 섬유환이라든가 수액이라든가 예, 연골반이라든가 에, 이러한 말죠 결구들로 아, 결구들로 조성됐는데 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 이 간판에 있는 섬유안이가 말죠 파괴를 받습니다. 에, 그러기 때문에 요 손상받은 요 말이죠 섬유안을 통해서 예, 수액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예, 그 주위에 있는 말이죠 예, 에, 조직들을 말이죠 예, 영향줍니다. 자극을 준단 말입니다. 예. 보통 보게 되면 에, 허리에 말이죠 에, 다섯 개 마디 요추가 있는데 보통 제4, 제5 요 부위에 말이죠 요추에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 에, 이러게 되면 환자분들이 허리가 몹시 아파나고 에, 돌리기도 바쁘고 허리를 에, 구부리거나 패거나 에, 옆으로 돌리거나 에, 다 말이죠 에, 곤란을 받습니다. 하나는 허리가 아픈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말이죠. 이 빠져나온 수액이가 자골신경을 영향주게 되면 이 자골신경이라 할 때는 말이죠. 우리 인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가장 굵은 말이죠. 신경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 요조부하고 척수의 골반 엉덩이의 대퇴 뒤편으로 그 아래를 내려가서 발까지 말이죠. 이게 쭉 내려가는데 에? 이 말이죠. 추간판 돌출로 인해서 좌골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말이죠. 방사성 동통이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줄이 쫙쫙 뻗침에 아프다 합니다. 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5: 뭐 디스크하고 그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 수건장 좀 예약해 주세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1: 안녕하십니까.
6: 네. 전세대 만나셨습니까?
1: 예. 예. 덕분에요. 예.
6: 예. 아, 오늘에 또 잠 만납시다.
1: 예.
6: 다리하고 허리 아픈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어느 분을 보입니까?
6: 아, 강철수 선생님께서 배운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전이요.
6: 예, 오늘 또 가다가 연락 하다가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0: 예, 박 교수님.
1: 예.
0: 저는 그러니까 소문 듣고 전화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콩팥이 어째 좀 나쁘다 하고, 그리고 밤에도 몇 번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박윤도 교수님이 용하다 해서 내 지금 예약해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3: 박윤도 선생님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저는 예, 밤잠 자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1: 예.
3: 손발이 차고 소화가 잘나서 항상 이 배가 부르뚝하고 이러던 게
1: 예.
3: 선생님 약을 몇 번 쓴 후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오늘 좀 또 가서 예, 좀 써보려 하고 쓰자고 쓸 좀 가려 하는데 되겠습니까?
1: 예, 완전히 됩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는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받습니까?
4: 예, 지금 하루에 설사 자주 나가고.
1: 예.
4: 예, 주말 때는 예, 여러 번 화장실 갈 때 많습니다.
1: 예, 예.
4: 그런데 저 선생님이 저 점약을 쓰고 좀 효과가 많아서 또 가려고 합니다.
1: 예.
4: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2: 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기세병원이요?
1: 예, 예, 맞습니다.
5: 내가 이제 기세병원에 근무인 가서 강주민들과 와서, 예, 그냥 치료받은 환자한테 정수병을 내게 했는데.
1: 예, 예, 예.
5: 대신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1: 예.
5: 정신도 나고 하까지 무도장도 막 되기는 파는데.
1: 어이구, 좋은 일입니다.
5: 그래, 어쩌면 좀, 오늘에 가서, 또, 침도 맞고, 좀 약도 좋다고.
1: 예.
5: 내가 먼저 좀 어떤 예약을 하게.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약이 됐습니다. 예.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가겠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7: 예,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예.
7: 예, 네, 나는 지금, 그러니까, 원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7: 아, 그 허리가 지금 요추판 탈출이 심합니다.
1: 예, 예.
7: 원래 한, 그러니까, 코트에서 걷기 힘들고.
1: 예, 예. 예.
7: 그래서, 이란에, 바빠서, 이란에, 방송 듣고, 방송 던지는 오란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내리고 소리, 다리를 뒤집어 끌면서 가대했습니다.
1: 예, 예.
7: 가보니까, 확실히,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확실히 좀 기분 좋죠.
1: 네, 예.
7: 예. 형, 정말 살더라고요. 정말 싹싹하고, 한쪽인데, 정말 형.
1: 그렇죠, 예.
7: 예, 잘 웃는가 봐주고.
1: 예.
7: 그래, 한 열흘가량 지금, 청약 먹고, 주사 맞으면서, 치료받으니까, 조금 지금, 뭔가, 신신 가지게 됩니다.
1: 예, 예, 그래야 되죠.
7: 예, 그래서, 뭔가, 예.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치료하려고 하는데, 내일 좀 또 가볼까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연결 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3: 네, 그, 전번에 그, 방송을 듣고서, 네, 지금, 저, 길태그, 그 중의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약을 저은 사람입니다.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3: 예, 나는 예, 저, 골도 많이 아프고, 정신도 안 나고, 소화도 실질 잘 안 되고, 예. 좀, 나 있어가지고, 이래서 저번에 그 방송을 듣고, 그 길태 중의병원에 그, 이누진 약이 그 박창호 선생님
1: 예.
3: 가서 약을 저주라고 막 그런데 그 약을 먹었는데 좀 효과 많습니다.
1: 예.
3: 그래 어제는 좀 그 선생님 좀 붙잡고 약을 좀 많이 써볼까 이래서 이제 예. 그랬는데 예, 오늘 그 출근하는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1: 예. 매일 출근합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4: 원선생님께서 3주 동안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래서 치료받았는데 지금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더 하려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저 요추간반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로의 마오의 선징이라 하는데 말꼬리 신경이 이 주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혹시 이 말꼬리 신경이 말이죠 자극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트로 인해서 대소변이 문제 생깁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소변을 보기 바쁘고 예. 딱 쥐가 굳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보기 바쁘고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대소변은 실근 현상이 있습니다. 대변이나 소변이 나가는 건 모른단 말입니다.
2: 네.
1: 이건 더 심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노년들을 보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 네.
1: 5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50%의 60세 좌우의 분들을 보면 70%, 그 다음에 60세 이상을 초과하는 분들은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80 내지 90%나 차지합니다.
2: 네.
1: 그리고 그 말이죠. 부위가 말이죠. 아주 그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에 손목에, 어떤 분들은 무릎에, 어떤 분들은 관관절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척추에 말이죠.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 대한 보기 때문에 그 말이죠. 퇴화된 이 관절 부위가 몹시 아파나고 움직이기 바쁘고 그리고 어떤 분들 말이죠. 또 부어나는 이런 말이죠. 현상들이 생깁니다.
2: 네.
1: 그리고 또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중노년 분들 속에서 많은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학문헌 특히 중의에서 말하는 이학문헌에서 50견이라고 합니다. 우스제네 어째 견주염을 갖다서 50견이라 하겠는가. 예.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는데 50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기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가. 요 50세 좌우의 분들을 보게 되면 어깨에 있는 말이죠. 조직들이 수복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데 이 수복하는 능력이가 말이죠. 요 년령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감퇴됩니다.
2: 네.
1: 그렇게 되면 말이죠. 모종 문제로 말이죠. 어깨가 손상을 받거나 염증을 말이죠. 일으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항력이 말이죠. 크게 떨어지면서 요 년령 단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말이죠. 성별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여성분들 50세 이상의 분들이 이 말이죠. 견주염에 오는 기회가 말이죠.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게 되면 호르몬 수평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말이죠. 여성분들이 이 갱년기 단계

0: 예, 차하게 되면 말이죠. 예. 에, 자성 호르몬 수평이 현저히 하강되면서 예, 에, 내분비 계통이 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예, 에, 다른 분에 비해서 예, 견주염이 인기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겠죠.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가? 하나는 말이죠. 어깨가 아파납니다. 어깨가 아파난과 동시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팔이라든가 예, 손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놀릴 때 이 말이죠. 아픔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깨로부터 말이죠. 목에 경부랍니다. 그리고 우팔 이런 부위에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나면서 밤에 심해지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죠. 예,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도야를 말이죠. 몹시 받습니다. 어깨를 놀리거나 예, 팔을 말이죠. 예, 놀리거나 예, 손목을 놀리거나 이럴 때에 대한 말이죠. 예,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활동도야를 받으면서 예, 심지어는 말이죠. 옷을 챙겨 입기도 바쁘고 예, 물건을 쓰기도 바쁘고 예, 머리를 말이죠. 빗기도 바쁘고 이러한 말이죠.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분들이 말이죠. 예,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말이죠. 검사를 해보게 되면 앞통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골관절 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예, 토론했는데 예, 절대적으로 예, 어떤 증세가 생기게 되면 제때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무슨 원인으로 이런 통증이 생기는가를 알아야 치료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91에 네, 네, 276에 5000번, 276에 5000번입니다. 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내고 있습니다.
3: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 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우루개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령관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기념 도장이 찍힌 엽서 한 장, 작은 일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는 연결시에서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낸 생생한 모습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각종 원정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주민들의 웃음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에서 구현되겠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는 외형이 간결하지만 기능이 구전한 공유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0: 응급 의약품, 식수 설비, 휴대폰 충전 설비 등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간주하고 관광객들의 작은 소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관광 성수기의 큰 인원 흐름에 대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문명관광 쉼터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양비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전지가 다 떨어져 여기 공유의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연길의 맛집과 명소를 인터넷 안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짐을 여기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연길이라는 도시는 정말 배려깊고 따뜻합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주객 공유를 견지하면서 직접 관광객 입장에서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대응하고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섬세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연결시 4천여 개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무료 공공버스와 애심 전용차가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이러한 섬세한 봉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의 인솔하에 연결시가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역할을 바꾼 뚜렷한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3,686만 9천 명이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결시는 2025년에 아시아 100대 고전 목적지에 선정됐으며 전국 현역 관광 종합 실력 100강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요의로 하는 정확한 실적과는 연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면 발전도 추진했습니다. 연결시는 주개 공유 리념을 도시 발전의 세부 사항에 녹여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연결 로코아미와 3년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 복지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오늘날 58곳의 유원광장이 새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7.7km의 도시녹지 도로가 조성됐으며 1만 2천여 개 가로등에 밤을 밝히고 9곳의 단절 도로도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불화 통화, 연지파 승격, 로후 주거단지 개조 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시 녹지율은 40.8%,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연결은 선으로 전국 녹색 발전 100강현, 전국 신흥 도시와 품질 100강현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결 주민 구혜매입니다. 몇 년 사이 연결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거리도 깨끗하며 관광지와 공원 관리도 더 체계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은 점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강가를 산책하고 공원에서 광장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거리 곳곳에 피어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 공기도 맑아 살기 정말 좋습니다. 외지의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서 관광객과 주민이 도시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연결시에서는 창업대출 리자보조, 기능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 령세 상인과 귀향 청년들이 문화관광 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고 연년우래 공공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 발전은 다른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결시 여행 촬영 업체는 1200여 개, 커피숍은 1000개를 넘고 정품 민박은 8000여 곳이며 10만 개 이상의 취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숨이 일관하게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을 근본 준거로 간주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거치례를 중시하지 않고 연결생활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하렵니다.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인터넷 인기를 진정한 민생의 따뜻함으로 바꾸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 5월 26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7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 용종시 1건, 활용

0: 서울시 한 건, 중점 사건 한 건, 왕청현 한 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1: 올 들어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출경세금 환급 정책 기회를 다잡고 통상국 군집과 다국 문화관광 융합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방 발전과 소비 진작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루게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성은 경유의 관광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연길공항, 훈춘통상우 등에 의탁해 중점 추진 구역을 확정하고 핵심 상권, 5회급 풍경구, 공항, 인류 통상구 주변에 제1진 구매 즉시 세금 환급 가게 11개를 설치해 민족 특색 상품, 문화관광, 문화창의 등 핵심 품목을 피복하는 바 통상구 플러스 공항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상권 세금 환급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화물 및 로무색과 부과장 곡보성입니다. 연변주 세무부문에서는 구매 즉시 세금 환급 편리화 모식을 시험점에서 실시하고 표준화 처리 절차와 위험관리 규칙을 통일해 세금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동시에 통상구 입경대청, 세금 환급 가게 등 고객 흐름이 집중된 구역에 대해 다각도 선전, 정책 선전 강연을 펼쳐 정책이 연변에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의 실시는 우리 조 다국 문화 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1층 촉진했습니다. 입경 관광객들은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나라 관광객들이 위주로 복장, 신발, 모자, 전자제품 등 소비품들을 주로 사는 바 우리주가 상업구도를 최적화하고 문화관광, 융합전경 건설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곡보성입니다. 이제 부문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세금 환급 봉사망을 1층 완산하며 규정이 부합되는 방어선을 구축해 실제 행동으로 다국 문화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촉진하렵니다. 교정 표준어 보급 활동 및 제3회 전주 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강연 대회가 일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주당위 통전부, 주교육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활동에 전주 각 현시 및 주직소학교에서 선발된 38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국정회를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소학교조, 중학교조, 교원조 3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모든 선수는 표준으로 원고 없이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 학생들은 의젓한 모습으로 연변의 홍색 이야기와 민족 단결 분투 이야기를 힘 있는 말로 전달하며 신시대 청소년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교원들은 강단에서 자신의 교수 경험과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리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대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러 민족은 성류시처럼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시대 소학생으로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겠습니다. 연변 제1중학학생 정시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에 분투하는 강한 힘을 깊이 느꼈고 단결을 수호하려는 신념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의 담력을 길러줬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족 단결의 전파자이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정 표준어 보급 및 주제 강연 대회는 전주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했으며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능력을 높이고 5가지 동질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단결의 씨앗이 모든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중화의 우선 문맥이 변강대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연결시 제16유치원 교양원 류정흠입니다.

0: 이번 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청년 교양원으로서 앞으로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수업 등 성장의 모든 순간에 녹여낼 것입니다. 교육자의 초심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이 영원히 활짝 피어나게 하렵니다.
1: 우리조 두만강반의 백년통상구에는 이러한 인대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수호자이자 지역 고품질 발전 추동자의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맡은 직책을 다하면서 세관은 지방정부와 대외무역기업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가입니다. 대표 직책을 맡은 이래 왕영가는 인대 대표는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 사명을 명심하면서 세관 업무를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동산구 일선에 심입해 대외무역 기업을 방문하면서 동산구 승격, 대외무역 산업 육성, 다국무역 편리화 등 중점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 건원 헌책해 세관의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지역 고품질 발전을 전력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올해는 제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동북아 개방 전연에 주둔한 세관 대표로서 저는 시종 국문수호 발전 촉진의 직책 사명을 실천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관의 국내 국제 쌍순환 교차 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동산구 검역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품질 안전 관문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문 안전 장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문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발전 토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영가는 입체적 예방통제 체계를 구축해 각종 위법 밀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국문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왕영가는 지방 중점 대상에 적극 연결하면서 도문 도로통상구 승격 해조를 전력 추진하고 각 연합 검사 단위와의 협력을 심화해 동상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관장 정책 전달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사전 신고, RCEP 관세 감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등 평민 조치를 보급해 기업 통관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산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감독관리 봉사 지휘과 효율 제고를 근본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인대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대해 1대1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해 기업이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며 효익을 높이도록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기업을 함께 중시하는 관통식 감독관리 모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무접촉 감독관리로 경영환경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연변 대외 개방 구도에 입각해 왕영가는 지능형 세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변민 호시 무역 등 새 경영 모식 육성에 조력해 도문 통상구가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 산업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관의 담당으로 연변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연길 장백 개발 개방 시험구 플랫폼 건설을 충분히 활용해 무역 방식을 풍부히 하고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호시 무역구 다국 합작구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변민 호시 무역 플러스 현지 가공, 인터넷 플러스 변경 무역, 출경 가공 등 새 경영 모식을 탐색해 동산구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왕영가는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실무로 변강 발전을 지원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종업원 탁구 시합이 일전 연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각 현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온 180여 명 종업원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조 종업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탁구협회 주석 임위동입니다. 올해 참가자들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각 현시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민족 단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주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시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두 종목으로 진행됐고 5판 3승제, 11점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치열한 겨룸 끝에 최종 리건정, 무문빈이 각기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남녀 부문 상위 6위권에 든 12명 선수는 연변조 대표로 제20회 길림성 운동회 종업원조 탁구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합은 종업원 탁구 애호가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줬으며 체육 경기를 통해 분진의 힘을 모으고 전민 건강체육 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0: 연민대학 박걸 체육관의 일전 락상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이 체육관은 부지 면적의 4,075평방미터로 거시한 집단에서 1,400만 원을 기증해 건설했습니다. 이 체육관의 사용 투입은 학교 체육 교수와 사생들의 문체 활동 조건을 1층 개선시키게 됩니다. 연민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2023급 세계사 전공 학생 류보유입니다. 새 체육관의 락성은 교정시설을 1층 완성해 우리의 과외 생활을 더 풍부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신체를 단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여러분의 관심사와 어려운 문제, 정책과 법률,
1: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가급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봉사성과 여론 감독 기능을 갖춘 민생 열선,
0: 여러분의 지킴이로 나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흐리겠고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 변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1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삼디맞의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백산 풍경구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대학생과 2026년도 대학 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북쪽 경관과 서쪽 경관의 입장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휴일을 포함해 졸업 시즌 내내 적용되는데요. 무료 대상은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과정

0: 등을 포함한 전일제 대학 재학생이며 성인 교육은 제외입니다. 또 올해 대학 입시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관 내 친환경 버스나 전지 주봉우리로 가는 교통편 등 2차 소비 품목은 제외입니다. 입장 시 본인의 신분증과 학생증 또는 신분증과 대학 입시 수험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0: 오늘 민생열선에서는 6.1 국제아동절을 계기로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청을 바랍니다.
1: 요즘 어떤 어려움으로 애간장을 태우십니까? 정책 범벨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민생열선이 항상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에서는 길림 기련 변호사 사무소 김련심 변호사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래 김 변호사님과 함께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에는 저희가 6.1 국제아동절 며칠 남지 않았죠. 6.1 국제아동절을 계기로 아동과 관련된 법률법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법률과 교정들을 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먼저 올해 새롭게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항변전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 예. 중화인민공화국 항변전 교육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정시로 시행합니다.
0: 네.
1: 예, 본법률은 3살부터 6살 사이 항변전 아동들이 교육보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는 공익성과 보편적 혜택을 명확히 하여 입학이 어렵고 입학비용이 부담되는 문제를 중시했습니다.
0: 네.
1: 법률은 항변전 교육을 사회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에서 주도하고 보편적 혜택이 항변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0: 네.
1: 예, 새로 건설되는 단지에서는 유치원을 함께 교부되어 사용되도록 하고 이 유치원은 보편적 혜택을 적용하는 유치원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간 유치원의 요금은 정부 기도 가격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예. 그 던축 단지에서 건설업자가 규정에 따라 부서 유치원을 건설하여 교육 당국이 인도했으며 공지 보편적 혜택 유치원으로 운영하며 주변 아동을 우선 모집하고 해당 지역의 보편적 혜택 유치원 부족과 학부모의 입학 비용 부담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0: 네.
1: 소학교 교육 조기 도움을

0: 근절하여 아동이 심신 발달을 보호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소학교 교육 과정을 가르치거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놀이 중심 활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1: 네.
0: 아동이 심신 발달 법칙에 위답되는 상호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1: 네.
0: 예, 셋째는 투스 아동을 보호하여 평등한 입학 보장을 보장했습니다. 보편적 혜택 유치원은 집단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 아동을 받아들이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는 교육, 위생, 건강 등 부서의 평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투수 집단의 교육권을 보장했습니다.
1: 네.
0: 예, 넷째, 교직원 행동을 규범화하여 안전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교직원이 아동에 대해 처벌, 변형, 처벌을 금지하며 유치원은 안전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아동이 신변 안전과 신생활 권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이 법 외에도 길림성 미성년자 보호 조례도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0: 예, 조례는 제 총 43조로 구성되는데 학교는 국가 법정 휴가일, 휴식일 및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을 종료해서는 안 되며
1: 네.
0: 임후 교육 단계의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이 학교는 또 학교는 학생 괴롭힘 행위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위험을 엄격히 배제, 조사하고 제때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네.
0: 또한 학교 유치원은 교직원과 미성년 교제 행위 준칙, 학생 기숙사 안전 관리 규정, 영상 모티넛 관리 규정 제도 등을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 네.
0: 이 밖에 어떤 사람이든지 학교, 유치원,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하거나 음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6대 보호를 세분화하고 전방위적인 인신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국가, 가정, 학교, 사회, 네그웨트, 사법이 6대 보호를 세분화하고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향진 가도에 미성년자 보호 작업소를 설치하고 선에는 전담 인력과 담당자를 두어 보호가 가층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1: 네.
0: 둘째는 학교 폭력을 엄격히 방지하고 학생 학업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했습니다. 학교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유일의 집단 보충을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 폭력 발견 및 처리 절차가 개선하고
1: 네.
0: 학교의 직무 유실 시 책임을 명확히 하며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1: 네.
0: 실제는 가정 내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자가 부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에서는 부모의 보호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폭력 및 학대를 금지하며 위에서 일하는 경우 보호자를 위해 위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보호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보호 감독 권한을 박탈할 수 있으며 민정부서가 최종 보호를 감당하게 됩니다. 넷째는 사회적 보호가 네크네트 보호를 보완하여 성장 환경을 보완하게 됩니다. 공공문화기관은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네크웨트 서비스 제공자는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처리하며 미성년자 법률 지원을 추진하며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정확히 몇 살까지를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0: 예, 민법적 제17조에는 성년과 미성년자의 나이 표준을 표시했는데 18세 이상이 자연인을 성인으로 하고 18세 미만이 자연인을 미성년으로 규정했습니다.
1: 아, 그러면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또 아닐 텐데요. 미성년자의 민사 행위 능력 즉 법적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0: 예, 민법조 제48조에는 완전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해 규정했는데 성인은 완전 민사행위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행위를 법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이 노동 수입을 주려 생활 내원으로 할 경우는 완전 민사행위능력자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제19조에는 8조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민사행위능력 제한자라고 규정했고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하지만 독립적으로 순

0: 네, 여기에서 이 민사행위 능력이 여러 번 나오셨는데요. 이 민사행위 능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 예. 그 민사행위 능력이란 자연히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자신이 민사권위와 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능력을 말합니다.
0: 네.
1: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자신이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시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0: 네.
1: 미성년자는 나이, 심리, 신체, 발달 정도에 따라 행위 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18주시 이상은 완전히 민사행위 능력 있는 자라서 독립적으로 모든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으며
0: 네.
1: 행위 결과에 대해 완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나 16세 18주시는 자신의 노동 수입이 주요 생활용으로 할 경우는 완전히 민사행위 능력자로 간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0: 네.
1: 제한 민사행위 능력자는 그 8주시부터 18주시 이사이로 민사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 주로는 부모님이 네. 대리하거나
0: 네.
1: 동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 네.
1: 다만 그 순수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선물을 받거나 나이와 지력에 맞는 행위에 대한 예 6주시 이하 이도 아동이 10원으로부터 사탕 사기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0: 아, 네. 뭐 작은 그 예. 상점에 가서 뭐 작은 자기의 간식 뭐 간단한 간식 정도를 사는 것은 뭐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이시죠.
1: 예. 네. 그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8주시 미만으로서 모든 민사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하면
0: 네.
1: 본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0: 네.
1: 예. 미성년자의 특히 학전 아동이 과의 관계 놓고 볼 때
0: 네.
1: 학년 전 아동은 보통 3세부터 6주시는 대부분 네. 8세 미만으로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자로 보다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1: 따라서 이러한 아동이 하는 모든 금전 거래, 계약 충전 등 법나 법적 행위는 부모님이 동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0: 네.
1: 부모님이나 유치원 교사분들이 보호와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네.
1: 예를 들면 5세 학년 전 아동이 부모님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의 양만 눈에 돈을 충전한 경우는 부모님은 이 환불을 요청을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0: 네.
1: 이는 해당 유치원 충전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네.
1: 여기서 주요하게는 그 아동이 그 학년 미성년이 그 행위 능력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0: 네.
1: 그 사람이 그 행위는 반드시 그 부모님이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0: 네, 네.
1: 그래도 거친 알아지는 부모님이 이거 반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0: 네.
1: 예. 그 중요성을 놓고 볼 때 미성년자는 심리, 신체 발달이 미숙하여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0: 네.
1: 이로 인해 법정 대리인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그렇죠.
1: 이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불필요한 법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핵심 법정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결국 미성년자, 특히 어린이들은 스스로 법정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곁에서 보호해주는 이 보호자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 예, 미성년자 감독 보호 제도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연인이 인신, 재산과 기타 합법적 권익에 따라 법에 따라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0: 네.
1: 예, 감독 보호 제도는 중요한 민사법률 제도로서 미성년자의 소아 특수 정황에 처해 있는 성인들이 합법적인 권익 보장 문제와 기밀이 연계될 뿐만 아니라
0: 네.
1: 가정의 안정 및 사회 관계와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0: 네.
1: 예, 감독 보호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자 감독 보호 제도와 성인 정신질환 환자 감독 보호 제도로 나눈 것입니다.
0: 네.
1: 예, 미성년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부모 혹은 기타 감독 보호자가 응당 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감독 보호 직 과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여기에서 말하는 감독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인신, 재산 및 기타 모든 합법적인 권익에 대해 감독하고 보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0: 네.
1: 예, 부모는 청소년자들이 법적 보호인입니다. 만약 부모가 감독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누구와 돌봐주면 누구와 보호인이 될 수 있는가?
0: 네.
1: 여기서 놓고 볼 때 우리.

0: 법률상에서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형, 누나, 언니 혹은 기타 성인은 모두 미성년자의 보호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보호인의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0: 하나는 감독 보호이고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입니다.
1: 네.
0: 우선 감독 보호는 미성년자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에 대해 책임지고 미성년자의 권익이 침범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자를 도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네.
0: 셋째는 미성년자들을 도와 자기 졸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결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여기서 그 간단한 예를 든다면 그 양천구 19년 6월 달에 그 영기시 민법에서는 양육관계 변경 소송 사건을 종결 지었습니다.
1: 네.
0: 그 당시 원고 공모와 피고 음모는 양천은 6년도에 그 10월에 결혼했고 그 혼인 후에 딸 그 서모를 출연청했습니다.
1: 네.
0: 양천은 18년도에 그 양천은 감정이 파열로 리혼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리혼하는 후 자식 딸을 누가 부양하는 문제가 이 안건의 초점이 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양천은 리혼한 후 여러 차례 그 방문 혹은 양육 그 관계 문제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1: 네.
0: 이후 그 공모는 그 소송을 취하여 법원이 왕소모의 양육권을 변경하고 공모액을 한 달에 1,000원의 양육비를 왕소모에게 18주세까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법정조사에서 당해서 볼 때 공모는 이혼 후 와모가 단 1,606원의 양육비만 지불하고 그 평소의 생활비는 모두 고모가 부담한 것입니다.
1: 네.
0: 왕모는 또한 딸에게 보증서를 쓰게 하여 어머니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강제적으로 했으며 그 심지어 딸을 구타하게도 했습니다.
1: 네.
0: 딸 그 왕소모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1: 네.
0: 이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렸고 양육권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 심리를 거쳐서 그 우리 이민법원은 왕소모의 의견을 문의와 결과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네.
0: 왕소모의 심신 건강하고 성장 교육하고 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네.
0: 혼인 생활 중 딸 왕소모는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원고 공모에게 양육권이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1: 네.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넘어간 거죠. 네.
0: 두 번째는 그 피고 왕모는 양천구 19년 7월 1일부터 매달 600원의 생활비를 왕소모에게 독립생활할 때까지 지불하며
1: 네.
0: 왕소모의 거유비와 의료비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1: 네.
0: 원고 광모모의 기타 소송용으로 기각한 것입니다.
1: 네.
0: 이 사건에서 우리 법은 놓고 볼 때
1: 네.
0: 리혼 관계 소송에서 법에 따라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1: 네, 그렇죠.
0: 양육 관계 변경 소송은 가정 갈등을 수반하여 미성년이 미성년자와 부모가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1: 네.
0: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자녀의 건강과 성장에 유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녀는 어느 한쪽 부모와 함께 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및 구체적인 의견에 따르면 부모 양측이 10주씩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 것인지를 대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자녀 의견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예, 이거 이전에 그 제가 그 작년에도 이런 안건 했는데
1: 네.
0: 그 자녀가 그 11세 된 것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 이민법원은 우리 그 변호사와 그 같이 자녀를 직접 대면하고
1: 네.
0: 그 반주임 선생도 통해서
1: 네.
0: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리혼하는데 너는 누구를 따랐으면 좋겠는가.
1: 오, 네,
0: 그래서 그 자녀가 나는 어머니 따라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1: 네.
0: 그래 이런 거 보면 실제 민법원은 이런 사건 처리할 때 반드시 자녀의 그 의견을 청취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이 어린이들의 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또 그 네. 본인의 의사도 또 아주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부모님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0: 예. 네. 그 부모는 유효한 그 법률의 규정을 놓고 볼 때
1: 네.
0: 부모는 미성년자의 제일 순위로 되는 보호인입니다.
1: 네.
0: 여기에서 그 사망 감독 보호 능력을 상실하고는 감독 보호 자격 박탈당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1: 네네.
0: 예, 간단하게 구분하면 생부모, 양부모와 계부모를 말합니다.
1: 네.
0: 둘째는 특정 친척 법정 감독 보호인을 말합니다.
1: 네.
0: 특정 친절법정 감독보호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감독보호 능력을 상실하는 후는 특정적

0: 친척이니 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전 친척을 놓고 볼 때는 감도 보호 능력이 있고 보호인으로 지정되면 보호인이 신분이 확정되고 본인이 이지로 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0: 이런 특전 친척은 조부모와 외조모와 형제자모와 보합입니다.
1: 네.
0: 실제는 친척 이사에 따라 감도 보호를 말합니다.
1: 네.
0: 법률이 유관 규정을 놓고 볼 때 특히 친척 법정 감도 보호와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도 보호가 있습니다.
1: 네.
0: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도 보호는 법정 친척 감도 보호와 많이 다른 것입니다.
1: 네.
0: 그 우선 놓고 볼 때 친척 범위에서 볼 때는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도 보호의 범위가 더 높고 친척에 국한되지 않고 친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보호인이 확정해서 이런 친우들이 보호인이 되는 것은 먼저 본인 이사에 따르지만 법에서는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네.
0: 본인 예지에도 이런 친우들이 보호인이 되려면 또 미성년자의 부모 소재지와 혹은 미성년자 주거지 주민위원회 처민위원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1: 네.
0: 예, 넷째는 특정적인 감독보호와 국가감독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법률이 유관 규정을 놓고 볼 때 감독보호 특정적인 친척 법정보호와 친우 이사에 따라 감독보호가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부모 소재지 혹은 미성년자 소재지 주민위원회 초민위원회 혹은 민정부분에서 보호인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친척이나 방금 말씀해 주신 또 친구, 뭐 부모님의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나 혹시 특정 기관 또는 국가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예, 60세 미만의 그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 한 차례 그 사고의 그 교통사고에서 쌍방이 다 사망된 것입니다.
1: 네.
0: 이는 그의 부모는 그 생전에 그 인명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1: 네.
0: 보험을 하며 때 사고 발생 후는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중요한 일은 어린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그의 보호인은 할머니가 대신 보험회사에와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그 아이는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1: 네.
0: 예, 미성년 보호자 제8조에는 부모나 기타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 보호 직책과 양육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1: 네.
0: 이 사건에서 아이 할머니는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1: 네.
0: 보호자의 다른 한 의무는 양육입니다. 미성년자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먹고 입을 필요가 있고 학교에 네. 다닐 필요가 있으며 병이 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당연히 부모나 기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만약 부모나 다양한 이유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네.
0: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인민법원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는 양육의 자녀에게 양육 의무가 있지만
1: 네.
0: 이 양육은 무기한이 아닌 것입니다.
1: 네.
0: 부모는 자녀를 평생 돌볼 수 없으며
1: 네.
0: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자신이 수입이 생겨 독립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부모는 양육 의무를 더 承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네.
0: 반대로 부모가 나이가 들어 생활이 어려울 경우는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그들이 생활을 돌보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또한 존중, 교육 및 인도는 부모와 간과 관계에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인도로 자녀에게 좋은 건강과 덕행을 기르고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1: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보호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만약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1: 네.
0: 필요할 때는 부모의 감독 보호 자격을 철수하고 새로운 보호인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1: 네.
0: 우리 민법전 제36조는 보호인이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을 경우는 인민법원에서는 관계 혹은 개인 혹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보호인이 자격을 취소하고 필요한 임시 보호 조치를 안배해준다고 했습니다.
1: 네.
0: 피보호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으로 법에 따라 보호인을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첫째는 비보호인이 인신 건강을 엄중하게 손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 보호 지책을 이행하는데 태만하거나 감독 보호 지책을 이행할 수 없고 감독 보호 지책으로 일부분 혹은 전부 타인에게 위탁하여 피보호인이 위험하고 혼란한 상태에 처해질 때를 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피보호인이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해줄 때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이런 법적 장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군요. 한편 부모의 의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양 의무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양 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0: 예, 민법조 제1067조에는 부모의 양육 의무와 자녀의 부양 의무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1: 네.
0: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성년 자녀 혹은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성인 자녀,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성인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곤란한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민법적 제1008 85조에서는 리혼 후 자녀 양육비 부담 문제에 대해 규정했는데 리혼 후 자녀가 한쪽에서 직접적으로 양육할 경우는 상대방은 부분 혹은 전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부양비 부담 비용이 많고 적거나 기한이 길고 짧은 것은 쌍방이 협의를 하여 규정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이민법에서는 판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네.
0: 예. 그 전환 계정의 협의는 허구나 판결을 놓고 볼 때 자녀의 필요한 그 방해를 갖지 않도록 부모의 일방이 그 협의를 초과하지 않는 이민법원은 그 수액에 따라 합리하게 판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이 업무 과정에 미성년자가 침해를 받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강제적으로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0: 예, 미성년자 침해 안건 강제보호 제도를 건립할 때 관한 이견 시행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 가운데서 미성년자가 불법적인 침해를 받는 것을 발견했거나 불법적인 침해의 행위의 위험이 직면한 것을 발견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시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미성년자의 생식기관 혹은 은밀한 부위가 비정상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는 네. 있는 것을 같은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1: 네.
0: 두 번째는 14세 2세 미만의 여성 미성년자가 성침해를 당했거나 성침해 임신 유산을 당한 것을 같은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네.
0: 12세 이상인 여성 미성년자가 성침해를 당했거나 성침해 임신 유산을 당하는 것은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체에 따라 군대 손상이 있거나 엄중한 영양 실조가 있거나 이식이 불명하거나 가정 폭력 기시 학대 혹은 구타 혹은 마취를 당했을 때는 당하는 경우는 의심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자살 자해, 공상, 중도, 마취, 구타 등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심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유기당하거나 장기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내원이 불명하고 실종됐거나 유괴 수매를 당한 경우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구걸해 동원된 경우를 말하며 기타 미성년자의 신신건강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정황은 혹은 미성년자가 불법 침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여기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가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제때에 의심할 수 있는 사회 각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보내는데 그렇다면 학교나 학원, 병원처럼 미성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종업원을 채용할 때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0: 예, 미성년자 보호법 제62조에는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단위나 채용 시 검찰, 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법원에서는 지원자의 성침해, 학대, 인신매매, 폭력, 상해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어, 해당 기록이 있으면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미성년자와 밀접히 접촉하는 단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이 해당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조회나 기타 방식을 통해 직원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해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0: 네. 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또 두려움이나 창피함 때문에 제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어, 특히 이 성범죄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 미성년자들도 있죠. 어,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1: 네. 그 민법전 제188조 규정에는 인민법원이 민사권위를 보호받기 위한 소송 시효는 3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법률에 따라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0: 네.
1: 민법전 제191조에는 미성년자가 성침해를 받을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18주세 되는 날부터 계산되는 것입니다.
0: 네.
1: 예, 피해자는 18주세가 된 날부터 3년 동안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물론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대신 원고로 출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만약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법정 대리인이 처리에 불만족하면 다시 자신이 요구를 청구권을 유관 부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0: 어, 그렇군요. 어, 이 미성년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또 희망인 만큼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이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 지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조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1: 만에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폐, 방화, 폭발, 유해물질 투지적으로 저지른 경우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1: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을 감경 혹은 경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1: 만 16세 미만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감호를 명하여 네.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수용하여 교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네.
1: 예,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죄를 저지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상해를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는 정확히 악질적인 경우는 최고위 검찰원이 승인을 거쳐 추궁된 경우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1: 만 16세 미만이 형사 책임을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감호를 명하며 필요한 경우는 법에 따라 전문 교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0: 네.
1: 형법 총칙에는 범죄 성립, 양형, 형 집행 세 가지 측면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 보호 원칙의 규정을 부족합니다. 범죄 측면에서는 형법 제17조는 만 14세 미만은 범죄 주체가 될 수 없고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해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폐, 방화, 폭발, 투적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만 16세 미상은 모든 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0: 네.
1: 예, 특히 그의 야득까지 죄를 범한 만 14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두 부류는 미성년자는 성인과 범죄 성립이 동일이나 양형에 있어서는 일정한 관계에 관대한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1: 중국의 형법 제17조는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진 경우에는 형을 경감하거나 또는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또 다양한 법률, 법정 보장을 제공을 해줬고 또 아이들의 이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예방하는 관련 법률들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보호장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법률은 국가 안정과 각강 사업의 발전을 수호하는 데 강력한 무기이자 대중들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는 도구로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량호한 사상 품덕과 법률 법규를 준수하는 훌륭한 습관을 양성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량호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길림기련 변호사 사무소 김련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아동과 관련된 법률 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더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